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얼굴을 살짝 보는데 표정이 다들 비슷해요. 하나같이 미간이 이렇게 찡그러져 있는 얼굴. 맞은편에서 햇살이 막 쨍 하고 내리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표정들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얼굴이 찡그러지는 일이 다른 이유 하나 없이 그냥 햇살 때문이면 좋겠다. 눈이 부셔서 그런 거면 좋겠다. 그거 말고는 다 무탈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해보는 6월 1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just smile. 자니 스팀슨의 스마일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자, 오수진님, 이사해서 창문 아래 침대를 뒀는데요. 커튼을 못 달아서 해 뜨는 5시 반에 깨는 요즘이에요. 저 이거 뭔지 너무 잘 알죠. 제가 2010년에 공부 마치고 들어와서 이사를 한 7-8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커튼 없이 한 달도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땐 겨울이어서 네. 진짜 요즘에는 아침 뭐 새벽 5시 반 네, 정확히 쨍해지니까 어서 다셔야죠. 그래도 네. 0665님 출근 준비하는데 너무 후텁지근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저녁에 삼겹살 먹을 거니까 기분 좋게 시작해야지. 야, 저녁 메뉴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웃을 수 있다는 거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길 네 힘내시고요.

0: 진짜 오늘 좀 원래는 좀 이런 시간에는 그래도 약간 선선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전국적으로 간헐적인 소나기 소식도 있고 어쨌든 다 겪어왔습니다. 힘내십시오. 봐요. 배정현님 같은 경우는 이런 날에도 5km 뛰고 들어간대요. 지금 뛰는 내내 굿모닝 FM 먹는 얘기 때문에 공복 러너는 울면서 뛰었습니다. 아 그거 아 진짜 이제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려고요 라고 하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자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3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와 꾸며드릴게요.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9: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5: 백조 싱크볼.

어?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아침에 들으니까 더 좋아요. 라고 0224님. 오, 예, 호지어. 예? Too Sweet. 이 노래 국내 광고에서 쓰였는데 기억나세요? 야, 다들 탑백귀를 갖고 계시네. 이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던 노래고 유럽권 국가에서도 거의 막 나오자마자 그렇게 인기가 많았대요. 감을 잃었어 나는. 난 평범한데. 대학생 우리 딸 기말고사 끝났다고 버스 타고 새벽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직도 자고 있을 텐데 요즘도 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4시간 개방해서 시험 기간에 얼굴 보기 힘들었거든요. 오늘은 퇴근하고 우리 딸 제대로 좀 봐야지. 그러니까 한 집에 살아도 사실 그쵸. 7008님. 네. 듣고 있으니까 또 나스바클리의 크레이지가 생각나셨다고요. 6505님. 약간 사운드가 예, 조금 로우파이한 느낌이 있죠.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이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재밌는 얘기 또 듣고 싶은 노래 망설임 없이 남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미니 가입 안 하신 분들도 막 가입하려고 그런 그렇게 네, 많은 떡밥 부탁드립니다. 겨울을 입겠다는 아이가 신랑이 하다가 겨우 탈출했습니다. 오, 근데 요새 또 에어컨이 좀 세게 틀어져 있는 데는 그냥 반팔 티만 입혀서 내보냈다가 좀 감기 조심해야 되는 그런 때긴 하죠. 아이가 많이 어린가요? 4056님의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해리 스타일스 워터멜론 슈거.

야, 100만 년 만에 들었어요, 저도. 손가락이 막 기억을, 와, 근데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상원님, 국민학교 시절 두란두란 노래 듣고, 야, 세상에 이런 노래도 있네.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라디오에서 처음 듣고 테이프로 녹음했던 추억이 있다고. 듀란듀란의 더 리플렉스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학교 밴드에서 디테일이 다 빠진 리플렉스를 하는데 의외로 합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응이 괜찮았어요. 이 노래 뭐 건아들 뭐 젊은 미소 뭐 이런 거 하다 갑자기 리플렉스 조용필 눈물의 파티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했던 노래인데 아 보컬 저 아니고 노성원이라는 예 그 약에 올라갔구나 이 노래가 옛날 생각납니다. 아무튼 수박 먹고 싶어요 이 노래 들으니까 요즘 식구가 없어서 수박은 주스로 달래고 있습니다. 7401님 맞아요. 그거 하나 사면은 참 처치가 작은 놈으로 한번 실한애를 예 이어서 락셋의 노래입니다. Dangerous.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 기본수당입니다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첫 돌부터 만 7세까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최고 수준 총 1억 원 이상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선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자, 어제도 이 시간에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함께 기름값이 내림세로 접어들고 있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제선 유류 할증료도 두 달 연속 떨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얘기죠.

전쟁 여파 때문에 한참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인 33단계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19단계가 적용된다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뉴욕 왕복 유류 할증료 때 기준으로 보면은 112만 원 정도였는데 요게 7월부터 60만 원 후반대가 될 거래요. 그리고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뭐 몇 달 걸린다지만 이 정도면 뭐 한참 성수기 때 이 정도 했던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여름 휴가 때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항공업계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기름값과 함께 유류 할증료도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혹시 어제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이 계실까요? 이 전문가들이 모기는 잡는 것보다 사람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실내에서 선풍기를 이용해 보시래요.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모기는 이산화탄소와 피부 냄새를 맡고 접근을 하는 건데,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바람에 이산화탄소와 사람의 체취가 좀 분산되면서 또 모기가 비행하는 것도 좀 힘들어지니까 덜 물린다라고 하고요. 또 모기는 냄새뿐 아니라 시각도 활용한대요. 특히 검은색, 빨간색, 주황색 계열에 끌린다고 하니까 뭐 특히 캠핑 가거나 이럴 때 흰색 계열 옷을 입는 게 좋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모기는 벽에 붙어서 쉬는 습성이 있으니까 벽에서 조금 떨어져 자거나, 예, 귀찮지만 침대를 살짝 좀 더 떼어내서 주무시는 게 어떨지, 예, 이런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장 보러 갔다가 닭고기 가격 때문에 놀라신 아침 가족들 계신가요? 지난 11월만 해도 이 육개 닭고기 1kg가 5,600원대였는데 지금 6,777원이 됐대요. 17%가 오른 거죠. 이게 15년 사이에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하고, 근데 이 이유는 지난 겨울 전국 농가를 휩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당시에 와, 무려 44만 마리가 살처분됐대요. 이런 와중에 또 닭고기 수요는 평소보다 늘어났대요. 경기를 저녁에 하진 않지만 어쨌든 6월 내내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까? 또 7월과 8월에는 복날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 닭들은 폭염에 취약해서 한여름에 너무 더우면 또 폐사 위험도 높대요. 아, 여러모로 참. 또 닭고기뿐만 아니라 달걀 가격도 지금 고공행진 중이라 빨리 이것도 안정화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치명적으로 맛있게 생긴 치킨이 등장하는 영화가 있었죠. 형사들이 마약 밀매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아예 그냥 치킨집을 인수해서 잠복 근무를 하다가 얼떨결에 그 치킨집이 대박이 나는, 예,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라는 명대사를 남긴 이 영화의 제목을 오늘의 퀴즈로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무료로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오늘은 닭고기 세트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아, 이분이 주연을 맡은 또 영화죠. 배우 류승룡 씨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애수.

참 매력 있어요, 진짜. 네. 최근엔 또 그 와일드 스윙이라는 영화에 네가 좋아를 그거를 자기는 영화에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천사 날개를 달고 불러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지금 들려드린 예수는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류승룡, 염정아 두 배우가 주연했던 뮤지컬 영화에 실려있던 노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라는 명대사를 남긴 극한 직업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의 최애 영화죠. 그 영화 보고 난 이후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것은 사람인가 돼지인가, 최승민입니다 이렇게 받더라고요. 뭐든 잘 먹는 아이거든요. 김진선님. 자,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한 번 본 사람,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는 영화 같아요. 4101님. 저도 영화 10번은 본 것 같아요. 대구 사는데 갈비맛 통닭 먹으러 수원 가려고 했다니까요. 야, 그 정체를 알면서도. 자, 닭고기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 4101-2127 김경룡, 홍우주, 3821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주중에 계속 이런 저칼로리 퀴즈는 이어지니까 너무 낙심,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넷킹콜의 버전으로 듣습니다. 기사스, 기사스, 기사스.

이 시대 때는 고음 가수가 아니어도 하긴 워낙 목소리가 파워 있고 감미롭고 매력적이니까 Nat King Cole의 Kisses Kisses Kisses, Frank Sinatra의 That's Life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흑백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 느끼고 계신 박부임님 대단한 감성이시고요. 8555님은 아이고 주말부터 감기가 걸렸는데요. 너무 심해서 연차를 냈거든요. 아침에. 근데 너무 급한 업무가 있어서 결국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름 감기 모두 조심하세요. 라고. 아휴 어떻게 해야 되지?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좀 빨리 나을 텐데. 빠른 쾌유를 응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공항에서 전기파트로 교대 근무 중인 40대 아재입니다. 요즘 40대는 아재 뭐 청년은 오늘은 야간 출근이라 여유 있게 2시간 방송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2318님 아니 뭐 정년도 이제 뭐 곧 65세로 늘어날 것 같은데 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어서 흑백 영화 분위기 아니 이때 컬러인데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Jailhouse Rock.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0: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9: 서귀포에 살고 계신 김진선님이 제주는 어제부터 비가 오고 있다고, 장마 시작된 건가요? 하셨는데, 계절로 보면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 저칼로리 시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마의 정의가 이제 계속 비가 올 때뿐만 아니라 그냥 장마철, 장마 기간, 확실히 6월 옛날부터 그랬죠. 피해가 없길 바라고요. 여수에도 지금 갑자기 하늘이 맑았다가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어둑어죽해졌다고. 지금 상암도 약간 꿈을 합니다. 비 소식이 있어요. 오늘 전국적으로 1023님의 제보였고요. 자, 그래서 2부 끝곡 에픽하이와 유나가 함께한 우산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오늘 생각난 노래로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우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남쪽 지방에 비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차분한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국 출신 여성 싱어송라이터인 비벌리 크레이븐이라는

오늘 아침에서도 가끔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Promise Me라고 아주 사랑받은 히트곡이 있죠. 얼마 전에 뭐 암투병 소식도 있었지만 잘 극복해내고 또 투어도 이어갔다라고 하는데 아직 63년생이니까 한참 더 활동하셔야 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목소리 그런 뮤지션이거든요. 자, 오늘 준비한 곡은 Love Sins라고 하는 그녀의 초창기 곡 중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비벌리 클레이븐의 Love Sins. 지금 정서와는 좀 다르죠. 이게 이제

0: 9시 지금 러브씬 찍냐? 왜 그녀가 내 가운을 입고 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때만 해도 영국 여인들 그러면 왠지 좀 더 그럴 뭔가 이렇게 평등성이나 이런 데서 셀 것 같은데 이게 80년대만 해도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냥 그거를 그냥 바라보고 원망하는 듯한 지금 같으면 뭐가 뒤집어졌겠죠? 네. 머리카락이 뽑히던지 아무튼 그렇게 슬픈데 그런 감상적인 노래를 불러주신 비버리 클레이븐 프로미스미 엄청 좋아하셨다는 7008님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숨죽이고 귀를 더 기울이셨다는 김미란님 감사합니다. 자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주식회사 그레이논 키움증권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브람스 안마이자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와 오늘 아침 3, 4부 함께하겠습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시켜놨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6: 자, MBC FM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서울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 대전까지는 화창하다고 서울 비 소식 있나요? 나 우산 안 챙겼는데 주영님. 상암이 그냥 흐린 정도고요. 비 소식 아직 예보는 없습니다. 남쪽은 이제 비가 시작된 곳이 꽤 있는데 뭐 그렇다고 아주 안 온다라는 보장은 없고 일단 걱정 말고 올라오세요. 큰언니가 이사해서 집 구경하러 춘천에 오신 0606님은 2층 집에 잔디밭에 마당까지, 공기도 좋고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니 막 캠핑 온 것 같고 마사지 의자에 앉아서 듣는 오하유는 완전 꿀맛이네요. 야, 언니 부자다, 그죠? 2층 집에 지금 마사지 의자에서. 왜 그 생각을 안 했지? 저도 마사지 의자 집에 있는데 거의 뭐 옷걸이로 전락하고 있는 수준. 자, 1641님이 비와 당신을 신청하셨는데 최고운 버전 아니고 럼블피쉬 버전으로 듣고 싶대요. 자, 준비됐습니다.

진짜 막 사랑에 빠져 있는데 실연을 해버린 사람이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그냥 스르르 맺히게 되는 거겠죠? 왜 이렇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늙었나? 아니 늙은 아니 뭐 나이 들어도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아 예 왜 안 빠지지? 말했어. 아무튼 대단합니다 윤종신 씨 진짜 에너지가 예 20대 아니야 첫사랑 때도 난 이렇게 애절하진 않았을 것 같아. 좋니? 윤종신이었습니다. 엄마하고 나란히 누워서 라디오 듣는데요.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하면서 신청하신 1142님 듣고 계시죠? 네. 가사가 참 찌질하고 처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면서 또 거부할 수 없는 또 감정. 7008님 회사 생활 18년 하다가 6월부터 아, 난임 휴직이라는 또 전문 용어가 있나 봐요. 갑자기 여유가 좀 생기니까 멍하게 아침을 보내다가 갑자기 라디오가 생각나서 오랜만에 들어오신 5196님 제가 진행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셨다고. 예,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신 분들 좀 많아지시라고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앞으로도 생각날 때 가끔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네, 놀러 오세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임신 때문에 그 원하시는 대로 꼭 2세 소식도 전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7763님이 딱 제목만 써주셨어요. 모세 사랑인걸. 일단 이 노래 아, 두 곡을 이어드리면 좋은데 8143님이 면접 보러 가는 길이라는 노래 원모레 신청하신 나는 노래 제목인 줄 알았어. 면접 보러 가는 길 원모어 찬스의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요거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두 곡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0: 잘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아침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리산에 가고 있습니다. 노고단 일출을 보려고 대피소 예약해놨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가는 거라 설레고 긴장되고 차도 안 막히고 날씨도 좋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출 볼 수 있겠죠? 혹시 상디도 지리산의 일출을 본 적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리산 일출은 고사하고 지리산을 가까이서 본 적도 없는 저로서는 일출을 보기 위해 그렇게 산행을 하는 열정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해가 뜨는데 그 해가 뜨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게 지난주에 보내주신 사연이고 적어주신 대로 일요일날 날씨가 그러니까 토요일날 왔거든요. 일요일 날씨 좋았잖아요. 무사히 잘 보셨죠? 자, 그 아침에 산뜻한 기운을 에너지 삼아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6월 17일 수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을 전합니다.

자, 오늘 문득 너에게 사연과 함께 비틀즈의 Here Comes the Sun, 이 오늘의 사연자였던 세진님이시죠? 예, 일출 잘 보셨기를. 진짜 근데 그런 데서 보면 진짜 마음이 좀 웅장해지겠죠? 저도 일출상에서 본 적이, 이게 현 꿈인가 현생인가 전생인가 좀 헷갈리는데,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리산 일출이 그렇게 장관이라던데. 저도 꼭 나중에라도 도전해 볼게요. 박애숙님. 저는 20대 때 지리산 여름밤의 별을 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잊을 수가 없어요. 4118님. 그러니까 저도 쏟아지는 듯한 별을 좀

싶은데. 오승아님도 20대 초반에 딱 한 번 가보셨다고 지리산. 구름이 바다처럼 아래로 보였던 그 광경 너무 멋졌더랬어요. 야, 진짜. 9870님, 상디 지리산 일출 보러 와요. 여기 낙원입니다. 아, 진짜 가야 되겠다. 어우, 사진 지금 막 올려주시는 분들, 아침 가족들 다들 이렇게 지리산 유경험자분들이 사진도 막 보여주시고, 저희가 인별그램에 좀 올려둘 테니까 형편되실 때 저희 인별그램도 한번 눌러보세요. 예, 오늘 아침 MBC FM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One More Chance의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이거 너무 짧았죠. 짧아도 너무 짧았어가지고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배철수 선배님 가끔 노래 그렇게 될 때 한번 다시 듣죠 하시니까, 면접 가다가 신청한 노래는 내일 나오나요? 라고 이상훈님. 아니 지금 다시 한번 들려.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한명민님, 박시현님들도 원모어 찬스한테 원모어 찬스를. 야, 이게 이 팀이 진짜 이름이 그러네. 진짜 안 틀 수가 없어. 원모어 찬스 한번 다시 갑니다.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김신혜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음악의 힘이 이런 건가 봐요. 끈적이는 날씨에 짜증도 나고 했는데 좋은 음악 들으니까 마음이 안정되네요. 4149님. 예, 그만큼 뭐 음악의 힘도 힘이고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지리산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에 지리산에서 밤을 보내신 2027님. 별이 주먹만 했어요. 거짓말. 삼촌들이 할 법한 농담을 저한테. 아무튼 그만큼 크게 보이셨다는. 그랬구나. 노고단의 일출을 보여주신 4724님. 와, 장관이네요, 진짜. 야, 저게 운해라고 하나요? 그건 진짜 산 밑으로 구름이 바다처럼 보이고 그 위로 해가 떠오르고 바다네? 바다. 이것은 바다인가 구름인가? 이것은 바다인가 구름인가? 천왕봉의 무뚝선 3977님의 사진도 있고, 와, 이때는 해가 또 엄청 푸르고. 아침잠이 많은 저는 상상도 못하는 일출입니다 라고 0715님. 나이가 좀 더 드시면 아침잠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예.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지친날을 안아줘.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40대 중반에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신 4905님, 설레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드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39에 갔을 거예요. 예, 뭐 가서 다 이래서 때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긴 했지만 늦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기죽지 마시고 원하시는 지식, 아무튼 좀 더 전문적인 공부 잘 마치시기를 응원 드릴게요. 벌써 아이고 끝곡 들려드려야 될 시간인데, 오늘 끝곡은 엘튼 존의 Sacrifice라는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 주에 딱 가운데인데요, 수요일 그래도 에너지 있게 보내시고요, 너무 더위에 지지 마시고,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주빈입니다. 다른 멤버들에 비해 연습생 생활이 짧았던 저는 초반에만 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모른다고 혼자 끙끙 앓진 않습니다. 먼저 다른 멤버들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묻고 조언을 구했죠. 내 부족함을 쿨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를 더 발전하게 하는 지름길이잖아요. 혼자 감당하기 벅차다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뻗어보면 어떨까요?

0: S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 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엊그제 새벽에 열린 스페인과 카보베르데 월드컵 조별 예선 보셨을까요? 우승후보 스페인이 슈팅을 27개나 퍼부었지만 단 한 골도 들어가지 않은 건데요. 40세 골키퍼 보지냐의 역대급 선방쇼 덕분이었습니다.

스페인이 당연하다는 듯 이겼다면 이 경기는 이렇게까지 회자되지 않았을 거고요. 재밌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내심 기대하는 건 이렇게 각본 없는 반전 같은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 하루에선 어떤 예상 밖의 장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17일 수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러브홀리스의 버터플라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요즘 올림픽 시즌,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스페인이 우승 후보인데 아프리카 카보베르데라는 나라가 스페인과 이 무승부를 거둔 이야기 해봤는데 저는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찾아보니까 제주도 면적의 두 배이고 인구 52만의 작은 섬나라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스페인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밖의 결과로 무승부를 거둔 겁니다. 처음에 이 경기 중에 스페인 팬들은 이 사력을 다하는 카보베르데 선수들을 조금 조롱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투혼에 박수를 보냈고 끝나고는 무승부에 스페인 팬들이 카보베르데 선수들한테 기립박수를 쳤다고 해요. 스포츠는 기록과 데이터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변수에서 스포츠의 매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는 금요일에 멕시코와의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 지난 체코전에 이어서 좋은 결과 있게 응원하면서 오늘 브런치 카페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샵 1133으로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이죠.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0: 뮤직 퀴즈 극장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꽁트도 들어주시고 꽁트의 점답송까지 맞추시면서 선물도 챙겨가는 재미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 왔습니다. 3313님께서 원더걸스의 이 바보 신청해 주셨네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노래인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 바보.

네, 원더걸스의 이 바보 함께 듣고 왔습니다. 5871님, 초2 아들의 공개 수업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연락 주셨는데, 다시 출근을 해야 하지만 작년보다 더 씩씩해진 부끄럼쟁이 아들을 보고 나와서 기운을 얻어간다고 하셨네요. 아, 저도 초등학교, 중학생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 참관서 공개 수업에 오실 때 너무 기분 좋았었거든요. 우리 5872님께서도 기운을 얻어간다고 하셨지만 우리 아드님도 너무 엄마가 와서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신청해주신 신수근의 She Was 듣고 뮤직 키자극장으로 찾아올게요.

0: 런치카페 수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꽁트 듣고 문제 풀고 노래 듣고 선물 챙기고 일석사조가 있는 재미 뮤직퀴즈 극장 출발할게요. 오늘도 뮤직퀴즈 극장의 맛을 살려주는 멋진 남자 모셨습니다. 연극배우 염지웅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염지웅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거를 시그니처 인사로 붙이신 것 같네요.
1: 예, 맞습니다.
0: 네, 연극배우 염지웅님과 오늘 뮤직 퀴즈 극장 출발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염지웅님 봉천 내 사람들 연극 개막했었잖아요.
1: 네.
0: 어떠셨나요? 잘 마무리하셨나요?
1: 아우, 재밌게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사람들도 많이 와주시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좀 연극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0: 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하셨는데
1: 네.
0: 또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한테 연극 티켓도 선물로 나눠주셨잖아요.
1: 네네.
0: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연극 관람하고 오셨을 텐데
1: 네.
0: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계시다면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 염지웅 배우한테 연극 뭐가 좋았다. 너무 좋았다 이런 관람평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 와, 감사합니다.
0: 네, 문자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봉천 내 사람들 지난주 이틀로 끝나는 연극이 아니잖아요.
1: 네네.
0: 또 앞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1: 네.
0: 네,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1: 예.
0: 아, 염지웅 배우보다 제가 봉천 내 사람들 스케줄을 더 잘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우선 6월에는 원주 백은하 톨 지난주에 했고요. 다음 달에 평창에서 7월 24일 금요일에 하고 영월에서 7월 31일 금요일에 하고 또 인제에서 8월 15일 토요일에 예정돼 있으니까요. 우리 평창, 영월, 인제도 그 밖에 근교에 사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때 일정 이렇게 마련해 두셨다가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가까워지면은 말씀드리겠고요. 아, 그리고 요즘에 또 정신이 없어요.
0: 왜요? 왜요?
1: 아, 이번에 또 우리 웃기에서 주최하고 또 강원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이제 어울림 소극장 2인극 열전이 있어요.
0: 어울림 소극장 2인극 열전이면?
1: 네. 어울림 골목길 연극 열전.
0: 두 명이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2인극이 이제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또 펼쳐지는데요. 아, 그거를 또 제가 준비하고 있어서 그 작품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연출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바쁩니다. 바쁜 나날들 또 보내고 있어요.
0: 와, 연출도 배우신 거예요?
1: 아니요.
0: 아, 그래요?
1: 이제 선배님들 이제 어깨 너머로 약간 좀 배워봤는데 이제 좀 해보고 싶다 욕심이 생겨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0: 와, 연출까지 다재다능한 염지웅 배우와 함께 하고 있고요.
1: 네.
0: 오늘 꽁트 우리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1: 네네.
0: 뮤직 퀴즈 극장 함께 해볼게요. 저희가 꽁트를 들려드릴 텐데요. 보통 네. 꽁트 아닙니다. 연기는 물론이고 연출까지 이제 접수한 연극배우 염지웅님의 명연기가 살아있는 꽁트 전해드리고요. 꽁트 들으시고 이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가
1: 네.
0: 저희가 연기할 때 이 대본에서 가사에 힌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1: 네.
0: 그 노래 속 상황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셔서 정답을 생각하신 후에 정답송과 이 정답송을 부른 가수를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 골라서 또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오늘 꽁트
1: 네.
0: 아까 오프닝이랑 또 연관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1: 예, 맞습니다.
0: 어떤 내용이죠?
1: 아, 이제 제가 두 명 1인 2역을 맡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요. 1인 네. 2역이나 맡게 됐어요.
1: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 그리고 박찬호

0: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1: 전 야구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예, 자,
0: 네, 박찬호님 네. 네,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1: 오, 박찬호님은 사실 네. 좀 시그니처 말투가 있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혹시 연구 많이 하고 오셨을까요?
0: 연구를 많이 했는데 말투를 따라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봤습니다.
1: 네, 기대 한번 해볼게요. 또 이강인님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강인 선수는 사실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말이 조금 해외 발음에 비해서는 살짝 어눌한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포인트를 조금 잘 살리셨을까?
0: 아니요. 네. 그거는 좀 이따 들려드릴 건데.
1: 네.
0: 근데 갑자기 또 생각보다 유창하신 것 같아가지고.
1: 아, 그래요? 또 네. 요즘엔 달라졌나 보네요. 사실 한국말이 그 해외 그 스페인어 이런 발음에 비해서 네. 좀 귀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아, 맞아요.
1: 맞아. 네. 한번 귀여운 연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뮤직키즈 극장 들으시면서 이 꽁트는 오늘 축구 대표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가 가사라든지 정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셔서 생각이 나신다면 샵 1133으로 정답송과 그 노래를 부른 가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0: 네, 저는 멕시코와 대한민국 월드컵 A조 조별 예선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나연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데요. 먼저 이강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네, 오늘 멕시코와의 경기 앞두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심정이 어떠신가요?
1: 아니, 그냥 오늘 팀워크 살려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렇다고 오늘 컨디션 좋으신가요?
1: 아니, 그냥 형들이 패스 잘 해주면 저는 잘 차기만 하려고요. 그냥 이겨야죠.
0: 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혹시 이강인 선수가 성취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목표, 소원 있을까요?
1: 아니, 그냥 저는 최선을 다한 후에 월드컵이 끝나면 제 드림카를 타고 휴식을 즐기는 게 소원이거든요. 별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해야죠.
0: 네, 꼭 가슴 벅차는 승전보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계시죠? 박찬호 전 야구 선수가 지금 우리 월드컵 현장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야, 박찬호 선수님, 축구도 좋아하시나 봐요?
1: 네, 제가 LA에 있을 때 야구를 하면서도 축구를 즐겨봤거든요. 축구 특유의 스피드, 반전이 또 매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수들 응원하기 위해서 왔고, 제가 LA에 있을 때 또 한 응원했거든요. 거기 앞에서 이제 응원을 막 하면서
0: 네네네네네. 그렇다면 우리 선수들 어떻게 멘탈 관리하면 좋을까요?
1: 아, 그 연습하면서 지루한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만 깨어나라, 너는 슈퍼스타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또 제가 LA에 있었을 때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관객분들이 슈퍼스타라는 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0: 네네,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선수도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소원, 월드컵 무대 아닙니까? 행운의 여신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 LA에 있을 때 제가 또 그 행운의 여신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0: 아,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 아, 예, 여러분, 제가 우승하면 제가 소원 하나씩 들어드리겠습니다.
0: 네,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네, 박찬호와 이강인 연기 아주 너무 차이나게, 두 분의 역할이 너무 차이나게 연기를 잘해주셨는데, 네, 축구 국가대표팀의 이야기를 담은, 저는 현장 리포터였고요. 염지웅 배우는 이강인 선수와 박찬호 전 야구선수의 캐릭터를 연기해 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염지웅 배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1: 아니, 성대모사를 잘 못했습니다. 못합니다.
0: 잘한 것 같은데. 딱 제가 생각하는 이 박찬호 전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그 캐릭터를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는 이게 귀여운 발음으로 천천히 말하는 경향이 있고.
1: 맞아요.
0: 또 박찬호 선수는 이 투머치 토커가 별명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 딱 잘 캐치.

0: 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의 정답송 사실
1: 네.
0: 예측이 안 가요.
1: 아, 예측이 안 가세요?
0: 네네.
1: 아,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좀
0: 그래요?
1: 힌트를 좀 드릴까요?
0: 네, 힌트 주세요.
1: 네,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요. 아, 우리 선수단 여러분. 또 우리가 꿈도 열정도 우리가 다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응원하고. 그래서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박찬호 선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우승하면 제가 소원 하나씩 이제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0: 더 모르겠는데.
1: 아, 그래요?
0: 아, 우선
1: 네.
0: 광고 듣고 오는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도 정답송 생각해 보시고요.
1: 네.
0: 광고 듣고 와서 힌트송 듣고 여러분의 정답송까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힌트송은 광고 듣고 와서 공개할게요. 잠시만요.
2: MBC FM for you.
3: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간다 인싸.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0: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샵 1133으로 오늘의 꽁트 정답송과 이 정답송을 부른 가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 오늘 문자창이 엄청 뜨거워요.
1: 아, 네.
0: 아마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월드컵 기간인 거에 약간 항상 신이 나 계신 게 아닐까 싶은데
1: 네네.
0: 우선 오늘의 힌트송에
1: 네.
0: 대해서도 정답송은 아니지만 힌트송을 정답송으로 맞춰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오늘의 힌트송.
1: 아직, 예, 힌트송을 말씀 안 드렸는데.
0: 네, 힌트송 공개해 주시죠.
1: 네, 힌트송은 진우션의 말해봐.
0: 말해줘.
1: 말해줘. 아, 말해 말해.
0: 네, 진우션의 말해줘 힌트송인데 아까 제가 살짝 간주를 살짝 들려드렸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맞추신 걸 수도 있고
1: 네?
0: 또 오늘 말해줘랑 뭔가 비슷해서 맞추신 것 같기도 한데
1: 네.
0: 진우션의 말해줘를 여러분께서 보내셨어요. 1986님께서
1: 네.
0: 진우션 말해줘라고 가장 먼저 문자를 보내주셨고 오, 또 다른 오답들도 있는데 이거는 진우션 말해줘 듣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말해줘 같이 듣고 저희는 정답 알려드리러 돌아올게요.

0: 네, 오늘 뮤직 퀴즈 극장의 힌트송 디누션의 말해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염지웅 배우와 뮤직 퀴즈 극장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문자창이 너무 뜨거워요.
1: 네.
0: 우선 3461님 주얼리 슈퍼스타인가요? 어려워요라고 하셨고요. 또 7103님도 주얼리 슈퍼스타. 맞나요? 주얼리 슈퍼스타?
1: 아닙니다.
0: 아닙니다.
1: 아, 네, 아쉽습니다.
0: 1986님께서도 주얼리 슈퍼스타라고 하셨네요. 아니라고 하십니다.
1: 네.
0: 그리고 슈퍼스타라는 노래가 또 다른 가수도 부르셨나 봐요.
1: 네.
0: 1986님께서 또 이한철의 슈퍼스타 맞냐고
1: 오,
0: 하셨는데.
1: 아닙니다.
0: 아닙니다.
1: 아, 제가 이 연기, 꽁트 연기를 할 때,
0: 네.
1: 슈퍼스타. 계속 이렇게 좀 강조를 해가지고,
0: 아,
1: 좀
0: 그래서 헷갈리셨나?
1: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0: 그리고 3014님께서는 정국의 드리머스라고 하셨는데,
1: 네.
0: 이 노래가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BTS 정국님이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 부른
1: 네.
0: 노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월드컵 이야기를 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1: 네네.
0: 드리머스 정답 맞나요?
1: 아닙니다.
0: 아닙니다.
1: 아쉽습니다. 예.
0: 아쉽네요. 오늘 이강인 박찬호의 포커스를 자꾸 보내본다면서
1: 네.
0: 오늘 염지웅 배우 이런 매력이 또 있군요 하시면서 4815님께서도 주얼리의 슈퍼스타를 보내주셨는데
1: 아, 네.
0: 아쉽게도 오답입니다.
1: 아, 또 인물을 통해서도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군요.
0: 다음에는 이렇게 퀴즈를 그렇게 내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 네.
0: 오늘 퀴즈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1: 네네.
0: 한 곳으로 이렇게 쏠린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정답일까요? 3461님,
1: 네.
0: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우리 선수들 우승하는 게 소원입니다.
1: 네. 아, 정답입니다.
0: 와, 정답.
1: 네.
0: 와, 정답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어요. 한번 문자를 같이 읽어볼게요.
1: 네.
0: 5242님, 0494님, 뭐 3521님, 뭐 이렇게 다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에 맞춰주셨고, 7104님도, 또 9820님,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성대모사 아주 비슷합니다.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성대모사 너무 잘하셨나봐요.
1: 정말
0: 이강인
1: 예.
0: 선수와 박찬호님.
1: 감사합니다.
0: 또 4815님 알쏭달쏭하다면서 소녀시대 우원을 말해봐라고 보내셨는데 오타 보내셨네요. 급하게 이렇게 보내셨나봐요.
1: 아쉽습니다. 예.
0: 3759님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박찬호 연기 잘하시는데요. 가사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6529님은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맞춰주시면서 부모님 건강하시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고요. 두 분 부모님, 6529님의 부모님 두분다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4567님,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 하시면서 지웅님, 제 소원을 말해도 될까요?
1: 네.
0: 빨리 퇴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4567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1: 네.
0: 그리고 8554님, 3014님 또다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이 너튜브에서도 202 딸기님,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하시면서 소시에서 유나 제일 좋아한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1: 네네.
0: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오늘의 정답송 듣고 오는 동안 저희는 당첨자분들 선정하고 있을게요. 소원을 말해봐 듣고 오겠습니다.
1: That's right.

DJ, put it back on.

0: 네, 오늘의 뮤직 퀴즈 극장 정답송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당첨자분들 발표하려고 하는데
1: 네.
0: 염증 배우는 어떤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 싶으세요?
1: 아, 저는 202 딸기님 너튜브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0: 네. 왜요?
1: 네.
0: 왜요? 어떤 선정 이유? 정말
1: 예,
0: 많은
1: 선정.
0: 분들께서 정답을
1: 네,
0: 보내주셨는데.
1: 많이 보내주셨죠.
0: 네.
1: 왜냐면은 이제 소녀시대 유나양 제일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0: 유나님 팬이에요?
1: 아, 아니요. 아닙니다. 예. 오히려
0: 이렇게 아니라고
1: 예.
0: 말하세요? 유나님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1: 네, 아, 그 팬이긴 한데
0: 네.
1: 이제 저의 이제 최애라고 그러죠. 예. 저의 최애는 이제 소녀시대 써니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이 소녀시대가 한창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항상 친구들끼리 그랬어요. 이 너는 누구 좋아해? 그럼 막 나는 써니 좋아해. 그럼 너는 누구 좋아하는데? 나도 써니 좋아하는데. 그러면 약간 말안 하고 서로 그런 게 있어요.
0: 너는 유나해, 나는 서연할게.
1: 네.
0: 난 써니 이렇게 하는
1: 네,
0: 거죠.
1: 맞아요.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서.
0: 아, 그래서 우리 202 딸기님이랑 이 최애 멤버가 안 겹쳐서
1: 네.
0: 염지웅 배우가 이 사심으로
1: 예.
0: 딸기님 선정하셨는데
1: 네.
0: 너튜브 댓글 남겨주신 딸기님께서는 닉네임 인증과 함께 샵 1133으로 딸기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딸기님 포함해서 저는 3014님, 7381님, 1792님, 3461님 총 5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오, 네. 오늘은 완전 폭탄이네요.
0: 네, 오늘 폭탄 선물
1: 네.
0: 쐈습니다. 네,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1: 네.
0: 오늘 오답송도 엄청 많았잖아요.
1: 아, 네네.
0: 오답송 하나 들어보려고 해요.
1: 네.
0: 이한철의 슈퍼스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1: 아, 너무 좋습니다.
0: 네, 슈퍼스타 듣고 오겠습니다. 이한철이 불렀습니다.

0: 네, 1986님께서 아까 오답송으로 보내주신 이한철의 슈퍼스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염지웅 배우와 뮤직키즈 극장 1시간 동안 함께했는데 오늘도 멋진 연기, 오늘은 또 1인 2역을 열연해 주셨잖아요.
1: 네.
0: 다음 주에도
1: 네.
0: 연기 부탁드릴게요.
1: 예, 감사합니다. 아,
0: 또,
1: 네. 오늘따라 이제 좋아요, 연기 잘해요 이런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0: 아, 뭐 연기는 항상 잘해오던 거니까. 네,
1: 아닙니다.
0: 염지웅 배우가 연기도 잘하는데 이제 연출에 도전했다고 아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우리 팬분들과 청취자분들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세요.
1: 네, 어울림 골목길 연극열전. 네, 원주에 있는 어울림 소극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원주팀 시어터 컴퍼니 웃기가 나가는데 이제 전국 각지에서 또 이제 2인극을 하러 오십니다. 예, 2인극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혹은 연극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혹은 뭐 재밌는 거 보고 싶으신 분들 이웃에 초록 이웃에 그 초록색 검색창에
0: 아, 네이땡
1: 네,
0: 포털
1: 네이땡
0: 사이트.
1: 네.
0: 네.
1: 어울림 골목길 연극 열전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또 이게 뜨니까 예, 거기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염지웅 배우의 연기뿐만 아니라
1: 네.
0: 연출 능력까지
1: 아, 네.
0: 갖춘 배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염지웅 배우와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지용이었습니다.
0: 네, 뮤직 퀴즈 극장 지금까지 염지웅 배우와 함께했고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2: 1544-7575.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1시간 동안 오늘도 브런치 카페 함께해 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요. 이제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오프닝에서부터 계속 월드컵 관련된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월드컵에 대해서 지금 뭔가 기분 좋은 한 주,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계속해서 월드컵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아마도 우리 대표팀이 첫 예선전 첫 경기였던 체코전에서 역전승을 거둬서 우리의 열기, 응원 열기가 더 뜨거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튜브에서 김원수님께서 클론의 월드컵송 듣고 싶다고, 시원하게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셨네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클론의 월드컵송 함께 들으실게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

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의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고 김지호입니다. 학창시절 혹은 어린 시절에 내 손때가 묻어서 꼬질꼬질해질 때까지 갖고 놀던 인생 최애 장난감. 다들 기억하시나요? 마침 오늘 전 세계 수많은 어른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해온 레전드 애니메이션이죠. 토이스토리 5 극장에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오늘 개봉한 다섯 번째 시리즈에서 그간 만난 어떤 난관보다 강력한 적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주 악당도 뭐 꼬마도 아닌 바로 보니의 방에 새로 들어온 스마트 태블릿 릴리패드였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눈을 떼지 못하며 이불 속에서 몰래 스크린 타임을 즐기는 8살 보니를 보며 카우걸 제시는요. 아이들은 몸으로 부딪혀 놀고 친구를 사귀어야 해 라고 외치지만 태블릿은 콧방귀를 끼며 친구 추가 버튼 하나로 랜선 친구를 뚝딱 만들어버리죠. 요즘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기기부터 접하는 우리 아이들의 날것 그대로의 풍경이자 전자기기를 늦게 사주려다 결국 항복해버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소한 현실 고민이 영화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는데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세상에 밀려나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죽이고 있을 우리의 옛 친구들, 장난감들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오네요. 6월 17일 수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랜디 뉴먼, You've Got a Friend in Me.

0: 시켰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10: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3: 현대오피스.
14: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 레전드 애니메이션이죠. 오늘 토이스토리 5가 개봉을 했습니다. 와,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장난감을 그래도 하나씩은 들고 놀았던 추억은 있으실 텐데요. 이 토이스토리에 익숙한 친구들이죠. 뭐 우디, 버즈, 또 그 옆에 있는 뭐 포테이토, 그리고 그 조그만한 초록색 외계인 친구들. 항상 새 친구가 붙어 다니는데 그 친구도 있고 여러 친구가 있는데 그 익숙한 친구들이 이번에도 적을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토이스토리 1에서도 우디가 이 버즈를 적으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내 자리를 뺏으러 온 적이다 라고 했지만 지금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된 것처럼 이렇게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물론 적으로 남는 친구도 있고 결국에는 아 너도 우리 친구구나 하고 친해지게 되는 이런 동료로 발전되는 관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스마트 태블릿 릴리패드라는 친구가 등장한다고 하네요. 확실히 이 토이스토리도 2026년에 맞게 현 시대에 맞게 굉장히 좋은 친구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요즘에는 뭐 주변에 저도 이렇게 아는

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 키울 때 휴대폰이나 뭐 이렇게 태블릿 없으면은 뭐 밥 먹기도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디지털 기기를 막 척척척척 혼자서 만지기도 하고 영상 같은 것도 혼자서 막 스킵해가면서 보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한데 요즘에는 뭐 익숙한 풍경이 돼버렸죠. 그래서 장난감들을 실제로 가지고 노는 시간이 많이 줄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뭐 공 하나 그냥 갖고 있으면 반나절 놀았거든요. 요즘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 주변에 아이들이 없어서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토이스토리에서는 이 스마트 태블릿 친구가 위협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토이스토리가 굉장히 역사가 있는 또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1995년에 첫 편이 공개가 된 이후에 30년간 이 토이스토리가 또 개봉을 하고 있는데 치열한 경쟁이 뭐 시리즈가 이어질수록 사그라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앤디, 주인공이 자라나면서 다 같이 창고 신세가 되기도 하고 토이스토리 3에서는 대학생이 된 앤디가 옆집 아이, 보니라는 또 옆집 아이에게 자신의 장난감들을 다 넘겼죠. 와, 그때가 사실 눈물 버튼이긴 했는데 와, 정말 그 우디 발바닥에 써있는 앤디 이름 지우고 이제는 보니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보니의 최애 장난감, 카우걸 장난감이죠. 제시. 제시에게 또 대장자리를 넘겨주기도 한 우디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토이스토리 5가 또 이어지는데 뭐 스포는 아닙니다만 예고편에서 우디가 야 세월의 흔적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왔더라고요. 예고편에 블룩한 뱃살, 허옇게 까진 뒷머리도 정말 이 토이스토리와 함께 자란 세대에게 좀 서글픈 웃음을 주는 장면이기도 했는데 이런 변화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이 토이스토리에 미쳐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제 친동생인데 모든 그 굿즈나 인형들 거의 본인이 앤디인 것 마냥 방을 그렇게 장난감들을 사서 꾸미는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구석에는 거의 토이스토리 영화 촬영장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지금 이 제 친동생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1419번님 회사에서 어제부터 참새 소리가 나더니 출구를 찾아서 많이 헤맸는지 날 기운도 없어서 손으로 잡는데도 반항도 못하고 소리만 내는 게 안쓰러워서 언능 풀밭에 놔줬어요 하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아이고 또 참새 친구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나 봐요. 아 근데 저희 춘천문화방송도 사실 도심에 있는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뭐 숲속 한가운데 있거든요. 의암호도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쯤에 이렇게 라디오 부스 옆에 참새 친구가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들도 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뱀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 작전도 하나 했었는데 가끔씩 이렇게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1189번님 안녕하세요. 정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고 2904번님 안녕하세요 후디. 아 저도 보러 갈까 고민 중이에요. 한 3일 정도 있다가 평 보고 가볼까 합니다. 와 근데 형제가 어쩜 그렇게 성격이 달라요? 보내주셨거든요. 정말 다릅니다. 저도 이제 동생이랑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주로 답답함을 느끼는 스타일이고 동생은 느릿느릿 주토피아의 그 느릿느릿한 친구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약간 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를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또 7732번님 벌써 올해 2026년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께서 PC를 쓰시며 어떤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친절히 알려드렸습니다. 집안일에서는 프로라고 생각했던 어머니께서도 PC 사용에선 아직 모르시는 모습에 괜시리 마음에 짠해지더군요.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예.
인생을 사는 법을 사실

처음으로 알려주신 분이 어머니 혹은 아버지이긴 한데 이렇게 역으로 시간이 흘러서 자식한테 배우는 모습을 볼 때면 혹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같은 거를 잘 모르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때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부모님이 귀여워 보이면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마음이 짠해졌다라고 또 말씀해.

영상도 적절히 잘 사용하면 그것만 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어우, 다행입니다. 어우,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데요. 요즘엔 장난감 아예 그냥 이제는 창고행이고 이렇게 태블릿으로만 노는 줄 알았는데 아, 그건 아니군요. 아직도 그 장난감 친구들이 설 자리가 있구나. 예. 다행입니다. 문자창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신청곡도 좋고요. 뭐 출석 체크, 그리고 오늘 오프닝 주제인 영화 토이스토리, 요거 관련해서 뭐 들려주실 썰이나 혹은 이야기들 있다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이스토리 5의 이번에 거의 테마곡이라고 해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OST에 참여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I knew it, I knew you 라는 노래, 이번 OST라고 하네요.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189번님의 신청곡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디고입니다. 여름아 부탁해.

1189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듣고 오셨고요. 또 그리고 8188번님께서는 날이 더워지지만 계곡으로 남편과 반려견과 함께 캠핑을 왔어요. 따가운 햇볕이 있지만 초록의 나무와 계곡물이 시원하네요. 오늘은 남편의 62번째 생일입니다. 남편 생일 축하해 하시면서 신청곡도 넣어주셨는데요. 와, 지금 계곡을 가신 거군요. 반려견과 남편과 함께. 지금 너무 딱 계곡 가서 슬슬 이제 수박 띄워놓고 놀기에는 아직은 좀 추울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62번째 생신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그냥 자연 이렇게 소리만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힐링이 되는 게 과학적으로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소리, 계곡물 소리, 또 그리고 뭐 이런 바람 소리 이런 것들도 충분히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예, 문장만 봐도.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또 그리고 6358번님, 저는 낮에 미디어 노출을 좀 줄이려고 라디오 듣기 시작했는데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시면서 역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라디오가 예 역시 그렇습니다. 확실히 영상보다는 그래도 멀티태스킹 하면서 듣기도 너무 좋고 뭘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예 할 일 하시면서 앞으로도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을 더 준비를 했는데 3217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이거든요. 토이스토리 하면은 안 들을 수가 없는 곡입니다 하시면서 토이의 김현우 씨가 부른 여전히 아름다운지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쵸? 토이스토리를 이야기를 실컷 했는데 토이는 생각도 못했네요. 저는 이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런치 퀴즈 오늘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3부, 4부에서는 수요일 코너 퀴즈 헌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강현 리포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정말 상식 퀴즈를 들고 오는데 오늘도 역사 또 그리고 바다 이야기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또 푸짐한 선물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런치 퀴즈와 그리고 퀴즈헌터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마지막 곡입니다. 토이 김현우 씨가 부른 여전히 아름다운지 지금 들려드립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향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8: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우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9: 다중이용 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관리자는 소방 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브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초여름인 딱 지금 마트에 가면 초록빛 이 열매가 가득 쏟아집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무려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대표적인 제철 식재료인데요. 예로부터 구연산과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해서 밥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했을 때 따뜻한 차로 달여 마시는 천연소화제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덜 익은 생것으로 먹으면 씨앗의 독성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 주로 청이나 장아찌로 담가 먹는 이 초록색 열매, 초록색 열매는 무엇일까요? 1번 매실, 2번 청포도, 3번 올리브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송입니다. 바다 피처링 언터처블의 매드. 예, 제목이 직관적인 힌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매드. 1번 매실, 2번 청포도, 3번 올리브. 정답 보내주시죠.

첫 번째 힌트송 바다 피처링 언터처블 매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초여름인 딱 지금 마트에 가면 초록빛 이 열매가 가득 쏟아집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무려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대표적인 제철 식재료인데요. 예로부터 구연산과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해서 밥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했을 때 따뜻한 차로 달여 마시는 천연소화제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덜 익은 생것으로 먹으면 씨앗의 독성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주로 청이나 장아찌로 담가 먹는데요. 이 초록색 열매는 무엇일까요? 1번 매실, 2번 청포도, 3번 올리브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마침 이거 지금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었어요 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문자창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노래 한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다음 힌트송도 역시나 그냥 직관적입니다. 예, 이번에는 아티스트 이름에 힌트가 들어있고요. 노래 제목은 DM이라는 노래예요. 부제가 매일이 선물이라는 곡이고 아티스트 매일이 불렀습니다. 예, 이 곡을 힌트송으로 들려드리겠고요. 노래가 3분 9초거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두 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매일의 DM, 매일이 선물 듣고 오셨습니다. 자,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1번 매실이었습니다. 초여름인 딱 지금 시기에 마트에 가면은 이 매실이 가득가득하죠. 그래서 지금 시기를 놓치면 무려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천연소화제로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식후에 매실 주스나 예 매실 에이드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을 참 많으시죠. 나는 탄산 대신 매실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정답은 1번이었고요. 7545번님 정답은 매실. 밖에서 공사일 하면서 마침 마시고 있네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후디도 몸조리 잘하세요 보내주셨는데 지금 마침 밖에서 일하시면서 드시고 계시는군요. 몸조리 예 7545번님이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내에서 예, 그냥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응원과 그리고 이런 선물 또 노래 요거밖에 없거든요. 예 좋은 문자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9657번님 그리고 4112번님 6315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매실 아이들이 좋아해서 매년 청을 담그고 있어요. 또 그리고 엄마가 어릴 때마다 체하면 주셨던 게 생각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2018번님 7488번님 0409번님도 저는 홍매실만 담그는데 향이 더 향긋하고 색감도 좋아요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고 2495번님도 매년 매실 진액 해마다 만들고 있어요. 보내주셨고 그리고 6530번님, 4485번님, 5201번님, 9583번님도 매실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실제로 뭔가 금방 지치기도 하고 또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매실차 같은 거를 쭉 들이켜주면은 정신이 확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저도 오후 한 4시쯤 되면은 가장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이긴 한데 그때 이렇게 달달한 거 좀 넣어주면은 눈이 확 떠지기도 하고 다시 일 열심히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건강관리 우리 청취자분들 잘 하시고요. 또 그리고 9050번님 아기 돌 예방접종하고 오는데 너무 울어서 문제를 못 들었어요. 직관적 힌트라고 하시니까 1번 매

0: 며칠 찍어봅니다. 감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아기 예방접종 많이 울었나요? 옆에서 마음이 찢어지셨겠습니다. 그래도 정답 맞히셨고요. 또 9210번님 매실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절 보고 계신 듯 매실 씻어놓고 설탕 사서 집 가는 중입니다. 맛있어져라. 많이 더워요. 건강 잘 챙기는 오후 되시길요. 사진도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1387번님, 8890번님, 6149번님께서도 매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8501번님, 또 3514번님, 6138번님도 올해는 매실이 잘 안 됐대요. 냉해를 입어서라네요. 정답은 매실. 귀 열고 손은 일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그렇군요. 냉해를 입어서 올해는 매실 수확이 좀 덜하다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근데 확실히 그 마트에 가면은 저같이 1인 가구는 뭐 매실이나 뭐 과일 저는 저하고 좀 멀긴 하거든요. 그냥 보통은 배달 음식이나 마트 한번 가면은 그래도 사오는 게 가끔 방울토마토 정도 사오긴 하는데 이렇게 식후에 매실차 같은 거 마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1인 가구 우리 청취자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또 그리고 6149번님, 1189번님, 2330번님도 1번 매실. 6358번님은 왠지 조성모 씨 노래 나올 것 같다고 하면 나이 인증인가요? 킥킥킥 보내주셨는데 근데 매실 하면 또 조성모 씨긴 하죠. 또 그 광고로 이 매실 이꼴 조성모 이게 공식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으니까 기억납니다. 아마 나이로는 최소 30대 중후반이시죠? 나이가 나오긴 하네요. 또 그리고 3014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 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0: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1: 여보세요? 어디야?
0: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할게요. 영탁이 부릅니다. 머선 129.

영탁의 머선 129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런치 퀴즈 당첨자 두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8360번님 그리고 5201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매실 맞춰주시면서 신청곡들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0409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예, 잔나비의 밤의 공원, 이 노래를 또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3부 4부에서는 수요일 코너 퀴즈헌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제 김민혜 아나운서가 또 특별 게스트로 나와서 3, 4부 함께 진행을 했는데 청취자분들께서 꼭 김민혜 아나운서 다음 주에도 꼭 초대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재밌었다고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다음 주에도 제가 양해를 구하고 예, 화요일날 시간 비우더라고

해서 다음 주 3부 4부에서도 어렵게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민혜 아나운서가 또 시간을 비웠다고 해서 또 다음 주를 기다려주시고요. 잔나비의 밤의 공원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뚫자.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2: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리 와.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아니,

0: 재밌고 유익한 상식 퀴즈를 풀고 상품을 사냥하는 시간, 퀴즈 헌터. 정오의 희망국 수요일 코너 퀴즈헌터 시간입니다. 퀴즈헌터 출제자죠. 강현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6월 17일 수요일에 또 오셨는데 오늘 저희가 1부 때 그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토이스토리 5. 토이스토리가 이제 개봉을 또 한대요. 토이스토리 좋아하시나요?
1: 토이스토리 제가 조금 슬퍼가지고 좀 막 이렇게 찾아보진 않는데 그래도 나올 때마다 항상 보긴 했던 것 같아요. 두 번 이상은 못 본다.
0: 아, 슬퍼서?
1: 슬퍼서.
0: 어떤 부분이 제일 슬펐나요?
1: 전 그 장난감들이 항상 어떤 이유로 좀 외면받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슬픈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는데 잊혀지는 게 너무 슬퍼서
0: 네.
1: 아, 좀... 잘 못 보겠더라고요.
0: 아, 그 정도로.
1: 그래서 항상 토이스토리 보면 울었어요.
0: 원래 좀 슬픈 영화에 이렇게 잘 이입을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토이스토리만 유독 그런 거예요?
1: 제가 슬픈 영화에 잘 좀 이입하는 것 같은 게 제가 어제도 직관 다녀왔는데
0: 야구?
1: 네.
0: 야구 직관.
1: 야구 직관을 다녀왔는데 어제가 무슨 소방의 날이라고 해서
0: 네.
1: 그 소방관이셨던 분이 시구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제 소방관으로서의 일생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0: 야구장에서
1: 네. 그래서 시구를 못 보고 그거 보면서 막
0: 네.
1: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20몇 년을 소방관으로 사셨고 또 아드님 두 분 다 또 소방관이 되셨다고 해서 같이
0: 대단하시다.
1: 뭐 쉬고 싶다 싶어 이렇게 세 번이 오셨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좀 눈물이 많은 것 같긴 해요.
0: 근데 눈물 날만 하네요.
1: 그러니까 네. 토이스토리도 울고 그쵸.
0: 감수성이 워낙에 또 풍부하신 스타일이구나.
1: 파워 F여가지고
0: 네. 2904번님, 우리 앞으로 현님 물리지 않기 약속하셨는데 야구장에서도 이제 어찌 보면은 그래도 기분 좋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0: 어쨌든 슬픈 그 서사가 있으니까.
1: 아 그럼 전 서사에 약해가지고 네. 좀 조금 슬프면 이렇게 바로 눈물이 나요.
0: 그래요?
1: 저 슬픈 영상 이런 거 못 보고 잘. 저 동물농장도 좀 못 봐요.
0: 동물농장 되게 슬퍼요.
1: 너무 슬퍼요 그거는. 네. 그런 거 못 보고 네. 그렇습니다.
0: 토이스토리 5도 그러면은 눈물을 좀 각오하셔야겠는데.
1: 그래서 그런 거는 꼭 결말을 네. 확인하고 가서 봐요.
0: 아 일부러?
1: 일부러.
0: 울까봐.
1: 아 좀 울더라도 막 얘가 결국은 괜찮겠지를 알고 있으면 좀 눈물이 나다가도 괜찮거든요.
0: 네.
1: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슬퍼가지고
0: 막 전생에 장난감이었나?
1: 그랬을 네. 수도.
0: 아니 다른 애니메이션 보고 운 건 또 있어요?
1: 애니메이션 보고 운 거 저 도라에몽 보고 울었어요.
0: 도라에몽.
1: 그 스탠바이미라는 극장판이 있었는데
0: 네네.
1: 그걸 보고 너무 슬픈 거예요. 도라에몽이 이제 그 진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떠나게 되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울고.
0: 그렇군요.
1: 안 울어보셨어요? 애니메이션 보고?
0: 아 울죠. 저는 애니메이션 보고 운 거는 인사이드 아웃.
1: 오열했죠.
0: 네,
1: 투 오열했죠.
0: 거기서 이제 그 불안이 친구가.
1: 아.
0: 사실 그 저희 그냥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주 아닙니까? 불안이?
1: 불안이를 네.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0: 불안이가 키를 잡고 있는 게 훨씬 많죠 사실.
1: 그쵸.
0: 기쁨이나 뭐 그런 것보다. 근데 기쁨이가 했던 말이 더 슬펐던 게 아 어른이 된다는 거는 기쁜 일이 줄어드는 건가 봐 라고 이렇게 약간 축 처져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후디 리액션 짱 웃김.
1: 별로 이렇게 크게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0: 아, 저 되게 잘 울어요.
1: 잘 네. 우신다고요?
0: 되게 그 행복해 보이고 아 절대 안 울 것 같다라는 느낌의 사람이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런 사람이 사실 집에 가서 제일 많이 웁니다. 예.
1: 언제 한번 브이로그. 네.
0: 아 우는 브이로그.
1: 우는 브이로그.
0: 그건 쇼 아니에요? 쇼. 가짜 악어의 눈물.
1: 궁금하니까요.
0: 네. 궁금하니까. 자 오늘 또 수요일 코너 퀴즈 헌터 강현 리포터가 재미난 상식 퀴즈 세 문제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바다 이야기예요. 바다 이야기. 자 또 상품도 걸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다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범고래는 백상아리에 이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상어는 뼈와 연골이 매우 많고 딱딱하기 때문에 사냥을 하더라도 전부 먹지 않고 이것만 빼서 섭취하는데요. 또 고지방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범고래에겐 천연 영양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1: 심장
0: 2번
1: 간
0: 3번
1: 지느러미입니다.
0: 자, 이 바다의 무법자 범고래가 백상아리에 이것을 먹는데 자, 일단은 힌트가 필요해 보이는데 문제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1: 네, 바다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범고래는 백상아리에 이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상어는 뼈와 연골이 매우 많고 딱딱하기 때문에 사냥을 하더라도 전부 먹지 않고 이것만 빼서 섭취하는데요. 또 고지방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범고래에겐 천연 영양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1: 심장
0: 2번
1: 간
0: 3번
1: 지느러미입니다.
0: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범고래가 이 백상아리에 이것을 먹는 거죠. 전부 먹지 않고
1: 이것만 보통
0: 이것만.
1: 빼먹는다 그래요.
0: 아 이것만 취하는군요.
1: 그쵸.
0: 좋습니다. 자, 힌트 있을까요?
1: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되면 술을 마시잖아요.
0: 네.
1: 근데 술을 마시면 꼭 이 광고가 생각이 나요.
0: 술을 마시면 생각나는 광고다.
1: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0: 심장
1: 이거.
0: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지느러미 때문이야. 입에 물리는 게 하나 있네요.
1: 그렇죠.
0: 네. 저는 그 말씀해 주시니까 차두리 씨가 생각이 나요. 또 월드컵 시즌이라서 그런가. 그죠? 그 광고
1: 그,
0: 아시죠?
1: 그 광고.
0: 아, 그 광고.
1: 네.
0: 좋습니다. 1번 심장, 2번 간, 3번 지느러미고요. 정답 보내주시죠. 당첨자 한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은 리포터가 확실히 이 힌트송을 고르는데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을 쓴다라고 들었는데

0: 아우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많이 과장이 됐네요.
1: 많이 과장됐습니다. 고심한 그 느낌이 나요. 자 힌트송 바이브의 수리아 또 준비하셨네요.
0: 네 오늘 힌트송 연장선으로 네. 바이브의 수리아 준비했습니다.
1: 네 바이브가 부릅니다. 수리아.

0: 힌트송 바이브의 수리야 듣고 오셨습니다. 자, 퀴즈런터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2번 간이었습니다.
0: 아, 범고래가 백상아리의 간만 쏙 빼서 먹어요?
1: 이게 범고래가 네. 되게 똑똑한 게 효율적인 식사를 지향한대요. 그래서 이 뼈와 연골이 많은 백상아리의 살을 먹다 보면 이가 상한다고 하거든요.
0: 그럴 수 있죠. 살을 계산기를 두드린 거잖아요.
1: 그럼요.
0: 잠깐만 내가 이거를 다 발라서 먹는 에너지 vs
1: 간만
0: 쏙 먹어서 에너지 보충하기.
1: 그럼 간만 먹는다.
0: 와,
1: 진짜 똑똑한
0: 대박이다.
1: 친구들이에요.
0: 그러네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또 힌트송이 또 좋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1995번님, 덩인 줄 알았는데.
1: 네,
0: 처음에 보기 듣기 전에 덩이라 생각하셨나봐요.
1: 보기 없었습니다.
0: 참신한 발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7828번님, 2498번님, 3014번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느러미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꽤 있네요. 8890번님도 지느러미, 3014번님, 1419번님도 지느러미 땡입니다.

0: 반이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0495번님 간 때문이야 하시면서 잠깐 정차하고 보내봅니다. 수고하이소 하셨고요. 또 2531번님 간 문제는 정확히 못 들었는데 힌트 수정 듣고 보냅니다. 과음은 간에 치명적이죠 하셨어요.
1: 맞아요.
0: 근데 술 드시고 이렇게 뭐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간 영양제?
1: 아, 영양제.
0: 이 피로회복제가 간에 좋은 거 네. 맞죠?
1: 뭐 그렇게 들었어요. 뭐 결국에는 피로를 회복시키려면 간이 소위 쌩쌩해야 된다라고 해서. 근데 강현 리포터는 일절 그냥 음주를 안 하시잖아요.
0: 진짜 엔간이 기분 좋지 않으면 안 먹거든요.
1: 네. 얼마나 기분 좋아야 되는 거야?
0: 진짜 기분 좋아야
1: 생일
0: 돼요.
1: 생일 때.
0: 아, 생일도.
1: 생일도 별로 안 드세요?
0: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합격.
1: 아, 합격.
0: 뭔가 졸업.
1: 졸업. 와,
0: 뭔가 정말 진짜 큰 일 아니면 뭐 진짜 억지로 먹는 술 있잖아요.
1: 네.
0: 친구가 이렇게 뭐 이별을 했다던가. 그래서 막 앞에서 먹고 있는데 아, 미안한데 난 못 먹겠어. 이거는 네. 좀 아, 그러니까 그럴 때
1: 위로차.
0: 위로차 한 잔?
1: 위로주.
0: 네, 위로주 한 잔을 놓고 이렇게 한 네. 한 잔으로 2시간?
1: 한 잔으로 2시간.
0: 한 잔으로 2시간.
1: 친구 입장에선 고맙겠다. 현이가 술 안 먹는 거 아는데 나 이별했다고 먹어주네.
0: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해도 유난인 게 한 잔 네. 먹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제가 꾸역꾸역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그걸 사와요.
1: 간에 좋은 거.
0: 네.
1: 네, 그 숙취해소에 좋은 거.
0: 숙취해소제를 사와요.
1: 네.
0: 그렇게 다 나눠줘요.
1: 먹자고.
0: 먹자.
1: 최고의 친구네요. 사실 한 잔 먹더라도 먹는.
0: 그렇죠.
1: 간이 얼마나 참. 강현 리포터에 가는
0: 싱싱할 것 네, 같지 않나요?
1: 정말 패시하실 것 같긴 한데
0: 너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1: 네, 5205번님, 2811번님, 2543번님 간 맞춰주셨고 또 그리고 8182번님께서도 정답 2번입니다. 간. 6358번님은 힌트 때문에 알게 됐어요. 간미연 씨가 있는 베이비복스 하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아 그러네요. 간미연 씨 힌트도 있었네.
0: 예. 제가 간이 술만 생각했는데 네네. 아 그러네요.
1: 감미연 씨.
0: 제가 베이비복스는 알거든요.
1: 아 베이비복스 아세요?
0: 베이비복스 알죠.
1: 오.
0: 저희 엄마가 베이비복스를 좀 이렇게 좋아했어서
1: 아.
0: 베이비복스라는 그룹을 알아요.
1: 아, 베이비복스라는 그룹을.
0: 근데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1: 또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면 아 그렇지 그렇지
0: 네네, 그럼요.
1: 하시는 또 감미연 씨 빼놓을 수가 없고 또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트입니다. 미운 사람.

0: 비스트의 미운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자, 퀴즈 헌터 첫 번째 문제 당첨자 발표할게요. 당첨자는 7828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3부 함께 하셨는데요. 강을 리포터가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노래 한 곡을 또 엄선해서 가져왔다.
1: 아, 그쵸.
0: 라고 하셔서 이 노래를 3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예, IOI의 갑자기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갑자기?
1: 요즘 갑자기 네? 요즘에 네? 제가 이 노래를 진짜 계속 듣거든요. 그 두산 베어스 양의지 선수의 응원가랑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요즘 아주 꽂힌 곡입니다. 네.
0: 강을 리포터는 진짜 지금 현재 인생이 야구예요.
1: 야구로 이한.
0: 네.
1: 야구에 이한.
0: 모든 것이 베이스볼입니다. 자, IOI의 갑자기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4부로 돌아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0: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1: 아빠! 엄마!
2: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4: 정오의 희망곡 수요일 코너 퀴즈헌터 4부 문을 열었습니다. 강현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5123번님께서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늘 출장이 있어서 차 타고 가는 길인데요. 너무 덥네요. 박명수 냉면 들으면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모두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보내주셨는데 덥긴 더워요 이제. 예.
5: 너무 덥더라고요. 어제도 진짜 더웠거든요.
4: 네.
5: 근데 어제보단 오늘이 나은 것 같아요.
4: 어제보단?
5: 어제는 습했고 오늘은 그냥 뜨거운.
4: 근데 진짜 무서워요. 저도 이제 더위를 더 많이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7월, 8월, 9월까지 사실 요즘은 거의 9월 말까지도 더우니까 무서워요.
5: 진짜 무서운 거는
4: 네, 더
5: 아직
4: 있어요?
5: 6월이라는 거.
4: 그게 제일 무섭죠?
5: 그게 사실. 제일 공포인 게 저는 체감상 이 정도면 7월이어야 돼요. 근데 아직 6월 17일인 거예요.
4: 네.
5: 이 정도면 진짜 7월 17일이어야 되거든요.
4: 근데 하나 더 무서운 게 30도예요. 최고 기온이.
5: 네.
4: 근데 이제 우리 몸도 30도 정도까지는 적응을 한 것 같은 느낌?
5: 아, 이 정도는 네. 괜찮다.
4: 35 정도까지도 가잖아요. 요즘에 체감온도 뭐 40까지 가니까. 그래서 30 정도? 싸워보자 이 느낌.
5: 싸워보자.
4: 네. 어느새 나도 적응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네, 박명수 씨의 냉면을 신청해 주신 이 노래 저희가 4부 퀴즈 다 진행하고 나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수요일 코너 퀴즈헌터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준비해뒀는데요. 이번에도 약간 역사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5: 네, 중세 유럽으로 떠나봅니다.
4: 유럽으로 떠나봅니다. 문제 주시죠.
5: 네, 중세 유럽에서는 정말 다양한 세금을 거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세, 또 사망세 등이 있는데요.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기사들에게 걷는 일종의 병역면제 세금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세금은 바로 뭐라고 불렀을까요?
4: 1번
5: 방패세.
4: 2번
5: 군대세.
4: 3번
5: 전쟁세입니다.
4: 전쟁세. 와, 이 문제 재밌으면서도 궁금하다. 일단
5: 그쵸?
4: 네, 문제 다시 한 번만 주시죠.
5: 중세 유럽에서는 정말 다양한 세금을 거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세, 사망세 등이 있는데요. 또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기사들에게 걷는 일종의 병역 면제 세금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금은 뭐라고 부를까요?
4: 1번
5: 방패세.
4: 2번
5: 군대세.
4: 3번
5: 전쟁세입니다.
4: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문제가 어렵거든요. 힌트 있을까요?
5: 힌트송으로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4: 네, 힌트송.
5: 네, 오늘 두 번째 힌트송은요.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뚫고 지나가요입니다.
4: 뚫고 지나가요.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
5: 근데 이게 또 뚫으라고 만든 건 아니긴 하거든요.
4: 방패세냐, 군대세냐, 전쟁세냐.
5: 뭘 뚫을 수 있을지.
4: 아, 뚫긴 뚫어야 되는데 뭐 군대를 뚫어야 되나, 전쟁을 뭐 뚫어야 되나,
5: 방패를 뚫어야 되나.
4: 알겠습니다. 자,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힌트송 그럼 바로 지금 들려드릴게요.

0: 힌트송 Even of Day 뚫고 지나가요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1번 방패쇠였습니다.
0: 방패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기사들에게도 걷는 세금이 이 방패쇠였어요.
1: 네, 처음에는 이렇게 병역 깊이 느낌으로 네. 이렇게 방패쇠를 냈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 불만이 세졌대요. 전쟁도 안 하는데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왕이 돈을 걷는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 수단이어서 포기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싸움이 나기도 하고 좀 복잡했다고 합니다.
0: 그래서 병역 면제 세금으로 방패세를 걷기도 했었고 사망세 이런 것도 있었어요.
1: 네, 사망세, 결혼세가 있었는데 결혼세가 네. 좀 재밌더라고요.
0: 네.
1: 그 결혼을 하면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결혼하신 분과의 첫날 밤을 네. 바쳐야 되는.
0: 뭔 소리요?
1: 이해하신 그대로.
0: 바친다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양보해야 되는 거죠.
0: 말이 됩니까?
1: 남자 쪽에서.
0: 예? 어우 그런 게 있었어요?
1: 대부분 다 세금을 냈대요.
0: 어우.
1: 그걸 누가 양보합니까?
0: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1: 그래서 대부분 이런 세금을 냈고 예. 진짜 별의별 세금이 다 있어서
0: 그러네요.
1: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0: 네.
1: 네.
0: 중세 유럽이잖아요.
1: 그쵸?
0: 이게 뭐 어디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1: 아, 그런 게 아니라.
0: 와, 충격입니다.
1: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면 충격적인 세금이 많아요.
0: 와. 그러네요. 자, 일단은 정답은 1번 방패쇠였고요. 2904번님, 5313번님, 8890번님 보내주셨는데 8890번님은 군대쇠 보내주셨네요. 아우 땡입니다.
1: 방패쇠였습니다.
0: 네, 그리고요.
1: 그리고 5123번님 3번 전쟁쇠인 줄 알았는데 방패쇠네요. 재밌어요. 덕분에 상식 하나 알고 갑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4960번님 이거 약간 유행어 아시는 건가?
0: 어떤 거요?
1: 야호 정답은 방패쇠 하셨는데 이 혹시
0: 거제야호
1: 거제야호를 예. 노리신 건가요?
0: 그러신 것 같은데요. 거제야호 제가 어제 그제였나요? 오프닝 때 정의 오프닝으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1: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었어요. 네.
0: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1: 네. 야호 아시냐고
0: 네.
1: 근데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네. 진짜 그때 이게 유행인지 안 믿으셨는데 진짜 유행 맞죠?
0: 유행 맞더라고요.
1: 네.
0: 근데
1: 야호.
0: 야호를 원래 산 정상 올라가면 하는 그 감탄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시죠?
1: 네.
0: 그거는.
1: 알죠 알죠.
0: 아,
1: 메아리처럼 야호 네네. 하는 거.
0: 그거 하시죠? 젊은 02년생 분도.
1: 산에 올라가서 야호는 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좀
0: 요즘에 안 하세요?
1: 그런 것보다 이제 네. 시내에서? 야호 요즘 이거.
0: 야호 하면서.
1: 그 갸루.
0: 갸루 네. 손가락으로.
1: 그렇죠. V 이렇게.
0: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거제 야호. 안 그래도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1: 약간 뭔가 이렇게 좀 기분 좋은 게 기본이거든요.
0: 네.
1: 뭔가 오늘 두산 베어스가 이겼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별스타그램에
0: 네.
1: 두산 야호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0: 앞에다가 그것만 바꾸면 돼요?
1: 뭐든. 그러니까 지역명이 아니어도 돼요.
0: 아, 지역명이 아니어도?
1: 네. 뭐 춘천 야호 이거는 지역명이잖아요. 이건 네. 오늘도 여기 와서 기분 좋은 거.
0: 기분 좋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1: 그렇죠. 근데 오늘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0: 강현 야호 하면
1: 그럴 수도 있죠.
0: 그러면 강현 오늘 뭐 기분 좋아 대박이야.
1: 기분 좋아 오늘 대박이야. 뭐 오늘 뭔가 일이 있었어.
0: 네네.
1: 그렇죠.
0: 그렇게 쓰는 거구나.
1: 그렇죠. 그럼 오늘 뭐 저한테 커피 주셨잖아요.
0: 네.
1: 감사하잖아요.
0: 네.
1: 그럼 제가 또 이걸 찍어서 올리면서 지우야 호 할 수도 있는 거고.
0: 그렇게 쓰는 거구나.
1: 그냥 어디든지 그냥 뭐만 붙이면 다 돼요.
0: 기분이 좋다라는 것을
1: 그쵸.
0: 표현할 때. 저도 어제 이렇게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물어봐야겠다 하고 있었거든요.
1: 좋은 상황에서 앞에 붙여서 다 쓰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 두 글자로 그쵸.
0: 그 AI 친구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한문으로 풀이해가지고
1: 야호를요?
0: 네, 잘못 알려주던데요. 역사로 막 들어가던데. 그래서
1: 어렵다.
0: 그거 말고 리센느 하니까 뭐 이런 추임새입니다 까지만 알려줘가지고 일단은 저도 한번 나중에
1: 네.
0: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첨자 한 분 또 선정했거든요. 당첨자는 4960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퀴즈 헌터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역사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1: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7세기 말 러시아에서는 자국을 서유럽처럼 바꾸기 위해 독특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바로 신체 부위 중 이털을 자르라고 한 건데요. 당시 러시아 남성들에게는 이것이 종교적 신념과 전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유지하고 싶으면 또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우와.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1: 수염.
0: 수염. 2번
1: 장발.
0: 장발. 3번
1: 눈썹입니다.
0: 눈썹. 이번에도 세금 관련된 또 문제이긴 하네요.
1: 그쵸.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0: 자, 문제 다시 한번 주시죠.
1: 17세기 말 러시아에서는 자국을 서유럽으로 바꾸기 위해 독특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바로 신체 부위 중 이털을 자르라고 한 건데요. 당시 러시아 남성들에게는 이것이 종교적 신념과 정통을 상징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유지하고 싶으면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 1번
1: 수염.
0: 2번
1: 장발.
0: 3번
1: 눈썹입니다.
0: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확실히 어렵긴 하거든요. 힌트송 필요합니다.
1: 네, 힌트송. 오늘의 마지막 힌트송은요. 리트머스의 할아버지 시계입니다.
0: 리트머스의 할아버지 시계.
1: 뭔가 그 겨울에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 계시잖아요.
0: 계시죠.
1: 뭐 루돌프랑 함께 오시는 네네.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생각하면 빨간 옷과 흰색의 이게 굉장히 좀 트레이드 마크예요.

0: 빨간 옷과 흰색의 이것.
1: 그쵸. 이렇게 딱 쓸어 내리시면서 허허허 하시는 그거.
0: 아, 쓰다듬으시죠?
1: 네. 복실복실하고. 아,
0: 예, 이렇게 보통은 산타 분장을 이렇게 아버지들이 하실 때.
1: 그쵸.
0: 요거 무조건 붙여야 되거든요.
1: 무조건 해야죠.
0: 왜냐하면 아이들이 알아봐요.
1: 그게 얼굴 붙이면. 가리기도 좋고. 네. 좋습니다, 이게.
0: 맞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 아빠 아니야? 이런 소리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1: 그때 이렇게 살짝 좀 올려 쓰는
0: 예 올려 써서 덥수룩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1번 수염 2번 장발 3번 눈썹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할아버지 시계 리트머스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정우의 희망곡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퀴즈헌터 마지막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4: 정답은요. 1번 수염이었습니다.
3: 와, 당시 17세기 말 러시아에서는 이 러시아 남성들에게 수염을 잘라라 라고 한 거예요.
4: 그쵸. 이게 서유럽 쪽으로 가고 싶은데 수염은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그런 느낌을 줬다고 해요. 이 왕한테는.
3: 네?
4: 그래서 근데 수염을 기르고 싶다면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세금을 내면 세금을 냈다는 표식도 달고 다녔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3: 그래요?
4: 그 정도로 빡빡했다고 합니다.
3: 그러면 그 세금이 이르면 또 수염세로 갔어야 되겠네요. 수염세.
4: 그랬으려나요?
3: 와, 그렇군요. 정답은 1번 수염이었는데요. 5313번님, 1419번님, 7611번님, 1220번님께서도 1번 맞춰주셨고, 5802번님은 오랜만에 문자하네요. 근데 혹시 아나운서님도 두산 야구 팬이신가요? 저도 팬이거든요. 보내주셨거든요.
4: 두산 팬. 저 두산 팬입니다.
3: 와, 강을 리포터가 바로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네,
4: 두산의 피가 흐르고 있고.
3: 야, 정말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
4: 그쵸.
3: 네, 또 그리고요.
4: 아, 네, 또 3014번님 이행시를 지어주셨거든요.
3: 아, 그래요? 수.
4: 수요일에도 정오의 희망곡.
3: 염.
4: 염원하리라.
3: 염원.
4: 영원이겠죠?
3: 약간의 틀어서.
4: 그쵸.
3: 염원. 염원을 담으셨네요. 영원하라는.
4: 감동입니다.
3: 염원. 예. 또 그리고
4: 감동 같이 해주세요.
3: 감동이에요. 근데 이행시 잘하시지 않나요, 강일 리포터가?
4: 잠깐만, 위험한데. 뭘로 할까? 수염?
3: 자, 빌드업 들어갑니다.
4: 수염.
3: 잠깐만. 이행시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4: 그럴 거예요. 믿어요, 전 저를. 자, 일가견이 그러면, 있다고. 수?
3: 자, 가보겠습니다. 정.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정의.
4: 정. 아우, 정말 어렵네요, 오늘.
3: 수염으로 갈까요? 어떤 게 편하세요?
4: 왜요? 너무 이상해요?
3: 정의는 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4: 아, 차라리 정의로 하세요.
3: 아, 차라리 정의가 나아요?
4: 네.
3: 알겠습니다. 정.
4: 아우, 정말로 어렵네요, 오늘.
3: 희.
4: 아, 희망찬 하루 그래도 보내시죠.
3: 오!
4: 아, 이 정도면.
3: 괜찮은데?
4: 이 정도면 네. 괜찮죠.
3: 좋았습니다.
4: 저 솔직히 식겁했어요. 정희로 네. 할 줄 알고 희를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3: 네.
4: 갑자기 수염으로 가시죠 해가지고
3: 다시 수염으로
4: 지금 얼굴이 확 빨개지네요.
3: 확실히 또 3014번님께서 보내주신 이행시에 대한 또 보답 강은 리포터가 또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6149번님 7937번님도 1번 2991번님 오늘 처음 보내주셨네요. 1번 수염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요
4: 네 6358번님 정답 수염하시면서 이 노래 좋아해요. 어릴 적 리코더 불었을 때 음이라고 하셨는데 뭐 어렸을 때 한 번쯤 이 할아버지의 시계 다 리코더로 수행평가 해보셨을 것 같아요.
3: 아, 그럼요. 할아버지 시계는 일단 멜로디 자체가 슬퍼서
4: 슬퍼요.
3: 네.
4: 저 이것도 한번 옛날에 이게 뮤직비디오처럼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가 있거든요. 이제 그 피노키오 친구랑 나오는
3: 네?
4: 그거 보고도 또 한번 울었죠.
3: 또 울었어요?
4: 눈물 나요.
3: 눈물 되게 많으시다. 자,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한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1220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 축하드립니다.
3: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요일에 퀴즈헌터 함께 하셨는데요. 강일 리포터 오늘은 어떠셨나요?
4: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퀴즈도 다 이렇게 재밌게 즐겨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또 대학생분들 이제 종강 시즌이 다가왔을 텐데.
3: 그러네요.
4: 저도 종강했거든요.
3: 와우.
4: 다들 종강 안 하신 분들 좀 더 화이팅 하시면서 이번 주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 강일 리포터가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는.
4: 직장인은 네. 아니고 그냥 졸업생.
3: 졸업생. 졸업생이라는
4: 훌륭한 예. 척척학사.
3: 척척학사.
4: 네.
3: 축하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졸업 축하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3: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5123번님께서 보내주셨던 신청곡이죠. 제시카 박명수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수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격투기는요, 복싱, 킥복싱, 무에타이, 태권도 등등 맨손으로 하는 모든 타격 기술이 허용되는 스포츠죠. 그렇다면 경기 중에 상대방을 간질간질 간지럼 태우면 그거는 반칙일까요, 아닐까요? 아쉽게도요, 종합 격투기에서 간지럼은 반칙이랍니다. 상대를 손으로 때리고 뭐 무릎으로 찍고 팔을 꺾는 건 괜찮은데 이 간지럼으로 웃기는 건 반칙이라고 하니 세상에 웃음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게 참 희극인으로서 영 아쉬운데요. 자, 지금부터는 예외 없습니다. 웃음으로 다 통하는 2시간 만끽하고 가시죠. 6월 17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데미 로바토의 Cool for the Summer 듣고 왔습니다. 와, 저는 처음 알았네요. 그래, 그러고 보니까 간지럽혔던 적이 없었구나, 그동안. 와, 그 저는 그래, 그래, 이런 거지. 단순하다. 세상은 단순하다. 아, 근데 몰래 몰래 간지럽히는 건 괜찮지 않을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웃기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종합 격투기 선수분들은 잠깐 두 대를 좀 멈춰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두 시간 동안 내내 제가 웃겨 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웃기는 게 최고 무기인 저 안영미의 출산휴가 D-Day 갑자기 웃기려고 그랬는데 또 슬퍼지네. D-Day 5일이고요. 안영미 출산휴가 전 마지막 방송 막방 주간입니다. 자, 이번 주말까지 저랑 함께하는 거니까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 가고 나서 뭐 DM으로 아, 저 언니 방송 진짜 재밌게 들었었는데 언제 가신 거예요? 제발 이런 DM 보내지 마세요. 지금 보내줘. 제발 플리즈.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대 듣고 계시는지 사연도 주시고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낙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지식인들의 무덤이죠. 나는 비식자층이다 하는 분들은 자신 있게 퀴즈 신청해 주세요. 아, 나 안영미랑 결이 좀 맞는 것 같다 하는 분들, 네, 여가오시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음악 퀴즈 있습니다. 음악의 신 음신, 식자층과 비식자층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니까 딱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피지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5 신고 상담하세요.
1: 두세데이트 안용입니다. 저희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올게요. Don't step on the brakes, I take my drama straight. I'll make you lemonade. Oops, you walk my way. Don't jump.

0: Wait, hold up, stop.
1: 2시의 데이트 안영미랑 김정훈님, 아, 영미님 출산 전 막방주간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오늘 지각을 하고 말았네요. 앞으로 2시 땡 칼 출석이다.
2: 바람직해요. 바람직합니다. 예, 바람직한 자세예요.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우리 2시 땡 하면 알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생업을 접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3897번님, 영면이 출산휴가 가면 각오하세요. 저 지금 유큐, 육아휴직 7개월 차인데 애기랑만 지내면서 정상인의 어휘들을 싹 다 까먹는 바람에 영개국어 구사자가 됐습니다. 전 방송인이 아니라 괜찮지만 두 대 복귀해야 되는 영면이는 어쩔. 아 진짜 그러네. 이거 어떡하지. 아 그래서 빨리 저는 복귀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도 이렇게 어버버거리는데 아기랑만 있다가 진짜로 더 어버버되면은 이것도 자격 논란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복귀하겠습니다. 1992번님, 남편이 횡성 한우는 맛이 차원이 다르다고 해서

한우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리고 예전에 저희 두대에서 그 뮤지 씨랑 같이 했을 때 요거 대결한 적 있었거든요. 행성이 진짜냐 아니면 마장동이 진짜냐 뭐 요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소고기는 어쨌든 옳습니다. 안귀영님, 미치겠어요. 엄마가 홈쇼핑에서 3개 세트로 산 옷 중에 본인이 안 입는 걸 자꾸 저 입으라고 하네요. 취향이 다른데 강압이 너무 심해요. 저도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44살인데 아직까지도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가 사주는 옷 제가 잘 입으니까 아무튼 군소리 안 하고 입으니까 자꾸 이렇게 쌓아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엄마랑 엄마가 그래 딸이랑 같이 입으시려고 저러나 보다 했는데 엄마는 더 예쁜 옷을 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사줘. 알았지? 5422번님 택배 배송기사예요. 손님이 어제 배송 물건을 못 받았다고 고가 상품이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쉬는 날 1시간 걸려서 다시 가서 물건을 찾고 있는데 아 자기 남편이 챙겨놓은 거 몰랐다고 연락이 왔네요. 아 정말 짜증나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네요. 정말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러실 수 있겠다. 아니 왜 아니 아 자기가 몰랐으면은 아 인정도 했잖아. 지금 남편이 챙긴 거 인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어 죄송해요 헛걸음하기에서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가? 왜 그러지? 이런 걸로 힘 빠지는 거예요. 우리 두댕이들은 안 그러겠죠? 미안하다는 말 이거 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자 이런 사람 그만 잊고 싶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예? 멜로망스의 김민석 굿바이 들려드릴게요.

0: 못하는 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대 안영미의 영복 프로젝트 100% 내오기 부족인 퀴즈쇼. 낙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헬리슨 보이스 앤 걸 지금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된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헤이 에브리바디 듀언더스탠드.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ello.
0: Hi.
1: Hello, 영미.
0: Yeah. What's your name?
1: My name is Easy.
0: Easy?
1: Yeah.
0: Hey, you easy man.
1: Yeah?
0: Yeah!
1: I'm very easy.
0: Me too, me too.
1: Nice
0: same,
1: to meet
0: same.
1: You.
0: I'm easy girl.
1: Yeah, I'm easy too.
0: Yeah. You, 요즘 홀릭, what holy?
1: I'm spending my time for my girlfriend.
0: Girlfriend?
1: Yeah.
0: Wow. How long time?
1: 2 months.
0: 2 months?
1: Yeah.
0: Oh, beautiful couple.
1: Yeah, thank you.
0: 요즘 그럼 나우 지금 핫 할 때네. You.
1: Yeah.
0: I have 부럽. Girlfriend 지금 with now?
1: No, she's working now.
0: 아, working?
1: Yeah.
0: Okay, 그러면 이 방송 통해서 혹시 girlfriend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You say?
1: I have. And can I talk to her now?
0: Yes.
1: Now?
0: Oh, of course.
1: Okay.
0: Yeah.
1: 세희야, 2시 데이트 나왔다. 듣고 있겠지?
0: You,
1: 사랑해.
0: You 혹시 라이어?
1: No.
0: Girlfriend 진짜 리얼 있는 거 맞아요?
1: Yeah, of course.
0: 오케이, 알겠어요. 자, today question easy peasy.
1: Yeah, easy peasy.
0: Yeah, question, let's go. 노래 제목입니다. Hey, summer, please.
1: 여름아, 제발.
0: 아,
1: 여름아, 부탁해.
0: 오, 오케이, 오케이. Hot place입니다. Crazy long market. Crazy long market.
1: 천왕산?
0: No.
1: 신 광장 시장.
0: 오, 오케이. 자, 6월 제철 열매입니다. Lucky pink sleeping.
1: 선도복숭아?
0: No. Lucky pink sleeping.
1: Sleeping?
0: Yeah. You don't understand. 아, 스태미나 드링크인데. 자, 영화 대사입니다.
1: 복분자.
0: 오, 오케이! 영화 대사입니다. Hey, you! West Boss! South 1000 East Live! 아! Hey, come on, easy man!
1: 아, sorry.
0: 아, 잘했는데. 아, 잘했는데. 안영미 결이었는데. 야,
1: 나 이지피지 영미.
0: 아, 이지피지. 아, 근데 럭키 핑크 슬리핑을 영어로 할 때 못 알아듣다가 스태미나 드링크라고 하니까 바로 복붙자라고 알았어. 오케이. 그래도 you very well 잘해서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1: Thank you, 영미.
0: Yeah, I'm so sorry, but I can't. Bye.
1: Bye, I love you.
0: Yeah, I love too. 자, 우리 이지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하경사 주워먹기 퀴즈.

자, 영화 대사예요. Hey you, West Boss, South 1000 East, live. 자, 범죄와의 전쟁의 가장 유명한 대사죠. 자, 정답 보내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프리고요. 닭가슴살 세트 쏘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지의 신청곡 키키의 454.

키키의 4-5-4 듣고 왔고요. 아 지금 계속 아 뭐라고 아까 뭐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퀴즈 그거 못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자 범죄와의 전쟁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영화 대사. Hey you! 웨스트 보스 사우스 원 사우전 이스트 리브 요거 정답 보내주세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세상에 아만 귀신이 있다면 고맙다고 안아주고 싶어. 알못 음악을 알지 못한 안영미가 다 아는 척 잘 아는 척 아주 뻔뻔하게 되는 음악 퀴즈 음악의 아쉬. 저의 출산 전 마지막 음악에 신 음신입니다. 제가 매주 즐겨라 틀려도 괜찮다 했지만 사실 저한테 이 시간 정말 죽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아마도 앞으로도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스페셜 DJ분이 만약에 음악의 신을 맡는다면 저는 이제 청취자의 입장으로서 더 죽고 사는 입장으로 덤벼들 수도 있어요. 아주 그냥. 자, 오늘 음신 문제를 낼 때도 맞힐 때도 이 한 몸 불살라 보겠습니다. 자, 두댕이들도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정답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저 안영미가 압도적으로 실력을 보여주는 문제죠. 쉐이크 세트가 걸려있는 전주 퀴즈. 자, 지금부터 어떤 노래 전주 부분을 아주 짧게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전주만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정답자는 총 3명 뽑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퀴즈죠. 앞부분부터 먼저 들어봅시다. 제목까지 깔끔하게 맞췄습니다. 아, 통쾌하다. 아, 진짜 정말 산후조리원에서 발 뻗고 잘 잘 수 있겠다. 어? 아, 처음이에요. 그동안에는 늘 가수만 맞췄었거든요, 제가. 그 제목은 맨날 가물가물거려가지고 맨날 그냥 거의 뭐 절반 정도만 맞춘 정도였었는데 오늘은 제목까지 깔끔하게 맞췄습니다. 우리 두댕이들도 아마 이미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요 전주 들으면 딱 요 가수죠. 자, 조금만 더 길게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지. 아, 이거예요. 저처럼 TV를 끼고 산 분들이라면 바로 맞추셨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뭔 소리다 모르겠다. 안영미 혼자 웃지 좀 마라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조금만 더 길게 들어볼게요. 여기에서 또 괜히 또 튀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뭐 서른도 뭐 샹하이 트위스트 뭐 이런 거는 이런 농담은 하덜덜덜 마셔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 최근 재결합 소식을 알린 그룹의 노래입니다. 힌트 하나 앵겨드렸고요. 노래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아 진짜 이거 비밀인데 이거 정말 비밀인데 힌트송까지 들려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셨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음악의 신 음신 전주 퀴즈 정답은요. 바로 동동동동동동동동동 요거 듣고 또 검정고무신이라고 말한 분들 계실 거예요. 시크릿의 사랑은 무브였습니다. 데뷔 2년 만에 발매한 정규 1집의 타이틀곡으로 샤이보이 그리고 별빛 달빛에 이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였죠. 당시 시크릿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 티저 영상만 공개해도 단 하루 만에 10만 명이 보고 그랬습니다. 2014년 이후로는 멤버들 모두 개인 활동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반갑게도 또 시크릿 재결합 소식이 들려왔죠. 기존 멤버 효성 하나에 새 멤버 예빈이 합류해서 3인조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앨범은 내일이네요. 18일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추억의 새로운 매력까지 더할 우리 시크릿 이번 컴백도 응원할게요. 자, 쉐이크 세트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아, 여러분들 요거 진짜 듣고 싶어서 어떡하냐. 이제 앞으로 이거 들려줄 사람이 없을 텐데 제 여련이 돋보이는 그러니까 요 시간만큼은 어떻게 뭐 조승우 씨라도 불러서 고정 게스트로 해서 요 퀴즈만 좀 내달라고 해요. 뮤지컬 퀴즈 좀. 네, 제 여련이 돋보이는 퀴즈죠. 천연 염색 턱받이가 걸려있는 뮤지컬 퀴즈. 자, 지금부터 제가 노래 가사 일부를 뮤지컬 윤기로 들려드릴 겁니다. 두댕이들은 제 여련 속에 숨겨진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연기 나갑니다. 아주 멀리 가보고 싶어. 그곳에선 누굴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박사님께 박수 드리겠고요. 항상 저를 위해 옆에서 관객이 되어주고 있는 우리 제작진분들, 우리 작가님들께 이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묵묵한 응원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두댕이들 감사하고요. 자, 너무 유명한 가사라 바로 눈치채셨죠. 노래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요 명곡 바로 쏠게요.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뮤지컬 퀴즈 정답은요. 바로 김동률의 출발이었습니다. 아, 정말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노래죠. 새해가 시작될 때부터 새 학기, 뭐 나들이 갈 때 또 휴가처럼 물론이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도 사연과 함께 이 노래 틀어달라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으시거든요. 라디오에서의 이 인기 지난해에는 공연으로도 증명이 냈습니다. 단독 콘서트로 무려 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본인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동률 오라버니 클래스가 남달라요. 7만 명 이거 어떻게 불러 모아야 되는 거야? 아니 뭐 우리네 같은 경우는 공연한다 그러면 막 여기저기 예능 나가가지고 홍보하고 막 하잖아요. 아 동률 오라버니 홍보도 안 해. 그냥 포스터 하나 그냥 띡 붙이고 다 해요. 근데 7만 명이 모였어. 이게 바로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지. 자 천연 염색 턱받이 받을 두댕이 세 분도 두대 홈페이지 성업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요. 제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비타민 세트에 걸려있는 배속 퀴즈. 자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을 아주 빠르게 감아서 들려드릴 거고요. 두댕이들은 잘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정답자는 세 분 뽑을게요. 자 그렇다면 또 오늘 깔끔하게 맞춰줘야 될 텐데 노래 빨리 감아주시죠. 이것도 뭐 맞죠? 아, 제목은 가만히 있어봐. 어? 제목은 또 틀렸습니다. 예, 오늘 또 반쪽짜리만 맞췄네요. 또 반쪽만 맞췄어요. 아, 그러면은 조금만 어떻게 좀 조금만 느리게 들어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가수 맞췄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참 이거 가수도 제목도 지금 다 맞추질 못해가지고 그래 너무 잘 나간다고 했어. 뭔가 이게 좀 너무 쉽게 쉽게 가는데 하면은 아 솔로구나 솔로였구나. 밴드라고 생각했는데 밴드가 아니라 솔로 솔로곡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나 너 좋아하냐? 아, 요 명대사를 남긴 드라마의 OST였다는 힌트 쏴드리겠고요. 정답은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밴드인 줄 알았더니 밴드가 아니었대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잉.

0: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두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 받아가는 시간, 음악의 신 음신과 함께하고 있고요. 광고 전에 나갔던 배속 퀴즈 정답은요. 바로 나 이것만 듣고 사실 윤종신 오빠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빨리 가보니까 윤종신 오빠야. 네, 이홍기의 말 이하였습니다. 저는 아까 뭐라고 썼냐면 FT 아일랜드라고 썼고요. 제목을 말 이하가 아니라 마리아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최 측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요거는 50점도 아니다. 0점 처리해야 된다. 그래, 아 어설프게 세모 받느니 예, 0점이 낫죠? 예, 미련 없습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해. 자, 명대사가 폭발했던 드라마죠. 상속자들의 OST였죠.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이게 강하늘 씨의 대사였나요? 어? 너 왜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아! 지금. 항마력이 딸려. 항마력이 딸려서 더 이상 못 있겠어. 와, 진짜 연기자들은 연기자들이다. 프로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와, 그 웃음기 하나 없이 그렇게 딱 연기를 할 수가 있는지. 자, 또 지금 보면은 상속자들 정말 호화 캐스팅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셨던 배우분들이 다 잘 됐어요. 주인공이 이민호, 박신혜 씨에 이어서 서브 남녀가 김우빈 씨, 김지원 씨. 거기에 친구들 역할로 강하늘 씨, 크리스탈, 박형 씨. 와, 진짜 완전 화려했습니다. 자, 비타민 세트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자 마리아 들었으니까 이번엔 박이야 들어야죠. 대성의 대박이야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내 나이가 60이면 내 어깨는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60년간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10번을 주사를 맞아도 안 나왔다면 11번째 주사가 들을까요? 경로를 탐색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듯이 어깨 통증이 빨리 났으려면 60년간 사용한 내 어깨 속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사를 1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면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어깨 속이 주사도 듣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틀린데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빨리 낫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까지 받아가는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0665번님 음신 풀다 보니 문득 예전엔 노래 제목이나 가사 바로 생각나고 그랬는데 싶네요. 참 세월이 야속합니다. 아 야속이란 단어도 너무 노티나나? 라고 했는데 왜요? 야속하다는 말 뭐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다 우리가 막 노래 가사도 달달달달 외우고 노래 제목도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노래 제목을 알아야 노래방 가가지고 바로 찾을 수가 있었고 노래방 책 뒤적뒤적 해가지고 바로 아 여기 이거다 하면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이 GPT가 알아서 다 내 생각까지 대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우리가 진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쇼츠에 지금 뇌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뇌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또 음악의 신 남아있으니까요. 우리 요걸로 우리 뇌 롤링 좀 해보자고요. 자, 음악의 신 음신 잠시 후에 계속되고요. 저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나를 안아줘.
1: 지친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까지 받아가는 음악계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요즘 제가 또 요 문제가 섭렵한 폐 버렸더랬죠. 효소 유산균 세트에 걸려있는 마마고 퀴즈. 자, 지금부터 두 대 전용 번역기 마마고가 노래 가사를 읽어줄 겁니다. 꼬부라진 발음 속에 숨겨진 가사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돼요. 이번에도 세 분 뽑을 거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 있어요? 네. 첫 번째 가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5: 나굴라이시오 잡지 마셔스조오.
4: 나글 마셨어요. 딸 잡지 마셨어요. 술 한잔 하셨어요? 나 술 한잔 했으니까 뭐 잡지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 잡지 마셨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 조금만 느리게 들어볼까요?
5: 나글 아이시오 잡지 마셨죠.
4: 잡지 마셨어. 나 굴 마셨음. 당최 모르겠는데요. 마음을 열고 들으면 알 거라고 부장님이 그러셨는데.

0: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구멍이랑 구멍 다 열었는데도 안 들리는데요. 아, 환장하겠네. 자, 두 번째 가사도 한번 들어볼게요.
1: 내 사랑이 미오리 날리면 주에오기 더잘나고.
0: 진짜 모르겠다. 아니, 저 마지막 음신이라고 오늘 쉽게 냈다면서요. 당최 모르겠는데 지금 나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두댕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모르겠는데요? 느리게 한번 들어볼까요?
1: 내 사랑이 미오리 날리면 주에오기 더잘나고.
0: 내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추억이 어쩌고. 모르겠는데요? 어? 추억이 되살아나고. 이게 아까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어? 추억이 되살아나고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도대체 뭐지? 당최 모르겠어요. 아, 저는 네, 저는 포기가 또 빠릅니다.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 포기를 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겠습니다. 아,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연연할 에너지로 저는 자연분만 할래요, 그냥. 자,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제작진 왈, 아, 비 내리는 날이면 신청곡으로 쏟아지는 곡이라고 합니다. 아! 심지어 틀렸어. 또 틀렸어. 저는 그냥 포기할게요. 예. 정답은 샵 8000번으로 보내주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힌트송 바로 쏠게요.

0: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음악의 신 음신 마마고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네 살랑기 미올리 날리
0: 추억이 되살아나고. 그러니까 가사는 제가 맞췄는데 여기에 제가 리듬을 못 넣었네요. 멜로디를 못 넣었어. 정답은 김태우의 사랑비였습니다. 자, 2009년 G.O.D의 귀염둥이 막내 김태우씨가 제대 3년 만에 발매한 앨범이었죠. 2009년이 빅뱅을 필두로 2NE1, 슈퍼주니어, 2PM, 그 샤이니, 소녀시대까지 그야말로 아이돌 전성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모두를 누르고 가요 프로그램에서 아주 그냥 1위를 밥 먹듯이 했더랬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참고로 이 노래 작사를 김태우씨가 직접 했는데 창밖에 내리는 여우 비를 보고 영감이 팍 떠올랐다고요. 와, 저 오늘 진짜 여기 출근하면서 갑자기 노래 그 여우비 있잖아요. 그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그 노래 읊조리면서 왔는데, 와, 그래서 오늘 음신에 이거 나오려나 생각했는데 뭐 이건 억지로 그냥 껴 맞춘 거고요. 어쨌든 0점 처리됐습니다. 네, 효소 유산균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요. 기능성 팬티 세트에 걸려있는 직청직송. 자, 지금부터 제작진이 제 귀에만 노래를 들려줄 겁니다. 저는 들리는 그대로 한음절 허밍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제 허밍만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오늘의 한음절은 자입니다. 자. 자, 그렇다면 한번 가볼까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잘 자요? 대충 감은 그래도 왔죠. 대충 뭐 어떤 거겠다. 느낌은 좀 왔죠. 아, 모르시겠어요? 마마고보다 나는 쉬었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다면 두 번째 구간 갑시다. 자자자자자자자자

맞아, 완벽했다. 완벽했다. 진짜 훨씬 나았다, 진짜. 마마고보다 훨씬 나았다. 여러분들도 뭔지 바로 아시겠죠? 요거는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요즘 차트를 씹어먹고 있는 노래죠.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나갈게요.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의 직청직송 정답 발표할게요. 제가 오늘 자로 허밍한 노래는요. 바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였습니다. 아이오아이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해서 재결 앞에서 발매한 곡이었는데요. 요 노래 뭐 말해 뭐합니까? 요즘 음원 차트 상위권에서 내려올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노래만 잘 된 게 아니라 콘서트도 대박이 났고요. 심지어 멤버들이 어디 출연만 했다 하면 조회수 대박에다가 화제성 날리고요. 아 정말 이 끼들을 얼마나 이게 더 얼마나 분출하고 싶었었겠어요. 그동안 괜히 국민 프로듀서들이 픽한 멤버들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이번 활동 잘 끝냈으니까 언젠가 또 곰방 그러니까 공백 기간 길지 않게 빨리빨리 또 뭉쳐주실 거죠? 그땐 두대도 놀러와 주시고요. 자, 기능성 팬티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성업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음악이신 음신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라쿠 라면 모바일 쿠폰이 걸려있는 미션 퀴즈. 제가 드리는 미션을 듣고 미션에 알맞는 정답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당첨자는 3명 뽑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오늘의 미션. 오늘의 미션은 널입니다. 널. 제목에 널이 들어가는 노래 세 곡을 보내주세요. 오타 없이 가수와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동안에 널 들어간 노래, 요 노래가 또 바로 떠오르죠.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있고요.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자, 미션 퀴즈 제목에 널이 들어간 노래 참 많아요. 드렁크 타이거, 난 널 원해, 세븐틴의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원머샷의 널 생각해,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해서 널 사랑하는 거지,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헤이지의 널 너무 모르고, 네, 그리고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M4의 널 위한 멜로디까지 많습니다. 자, 라쿠 라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업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음악의 신 음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는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제시 제이의 캘리포니아 듣고 오셨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그 사이에 두댕이들이 보내주신 사연 한번 볼게요. 7568번님. 결혼 13년 만에 혼자 영화 보기 해봤습니다. 아이들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후다닥 나왔어요. 아이들 없이 혼자 보는 게 어색했지만 옆에 재잘거린 애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귀가 편하고 좋든지 이런 게 천국이로구나 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결혼 전에는 혼자 영화 보는 거 그닥 선호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옆에서 같이 좀 이렇게 영화 보고 좀 떠들고 수다 떨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이게 재밌지. 혼자 보면은 그 어떤 영화를 봐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도 그 아이까지 낳고 나니까 이게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어요. 2498번님, 영미 누나 지금 직장 상사랑 외근 나가는 길인데 제가 용기 내서 라디오 채널 대기업에서 두 대로 바꿔놨습니다. 저 잘했죠? 일로 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얼마나 또 이렇게 용기를 냈을까. 어우, 다행히도 또 그 상사분이 들어주셨나 봅니다. 다행이에요. 일로 와. 이뻐해줄게. 잘했어. 토닥토닥. 아, 여기 용기 필요한 분이 또 계시네요. 류수연님. 편의점 알바하는 두댕입니다. 편의점에서 라디오 듣고 싶은데 사장님과 친해지고 나서 말해보면 틀어줄까요? 일하면서 영민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 사장님과 아직은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라서 여기 라디오를 여기 선택권이 좀 없나 봅니다. 아, 그래도 잘못 든 척하고, 왜냐면 사장님이랑 친해진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시간 좀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잘못 든 척하고 한번 쓱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사장님이 설마 아니, 아우씨, 아니, 목소리 듣기 싫어. 이러진 않겠지, 설마. 그래, 에이. 사장님, 사장님, 우리 사장님. 저도 편의점에서 일해봤어요. 자, 38.

9번님 이번 주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요. 영미 출산휴가 가기 전에 꼭 응원 부탁드릴게요. 영미 씨 응원을 받아야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우리 두 대가 진짜로 기운이 남다르긴 해요. 근데 왠지 진짜 저도 제가 있어야 이 기운이 또 돌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자 드리겠습니다. 자 3855번님 아드님 공무원 시험 일어나십시오. 합격 될 자다. 됐어 됐어 이미 됐어. 더 걱정 허지도 말어. 자 그럼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B1A4의 CPR.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비원 에이프의 CPR에 이어서 이무진의 청춘 만화까지 듣고 왔어요. 자, 우리 두댕이들 사연 좀 더 볼게요. 0779번님. 와, 오늘따라 너무 덥네요. 쉬어가면서 배달하고 있어요. 갈수록 더워서 이거 어떻게 배달하죠? 걱정이에요. 우와, 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축축 처지더라고요. 와, 이게 더우니까 이게 아무것도 하기가 싫네, 진짜. 추워도 사실 아무것도 하기가 싫긴 한데 더워도 이거 와, 모든 의욕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식욕마저도 떨어지고 있고 진짜. 아, 저희가 해드릴 건 없고 그냥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엘니뇨 현상이 지금 심각화되면서 이게 더 더워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작년보다 올해 더 지구가 뜨거워지고 물 온도도 바다 온도도 엄청 뜨거워질 거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걱정입니다. 예, 이걸 누가 만들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다. 0231번님, 여러분들 여름에 음식 조심해서 드세요. 저 뭉티기랑 육회 먹었다가 지금 3일 내내 화장실 갇혀 있어요. 그래, 여름에 이거 음식 조심.

마셔야 돼요. 뭐든. 그리고 냉장고 믿지 마세요. 그냥 긴가민가 하면 그냥 무조건 가감 없이 버리셔야 돼. 아, 냉장고에 있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먹었다가 이거 큰일 납니다. 자, 박역염님. 지금 포항으로 여행 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찐친 4명이서 떠나요. 각자 집에다가는 회사에서 워크샵 간다고 말했어요. 엄청 설레네요. 아니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면 다들 다 큰 성인들이고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나이들인데 집에다가 워크샵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야, 남녀 혼합 아니야? 어? 이거 회사에서 만났는데 이거 동성이라고는 얘기 안 하셨잖아. 아, 아닙니다. 예. 제 상상력이 좀 많아졌어요. 임신하고 나서. 아, 여기 더 심각한 여행 사연이 또 왔어요. 1983번님. 저 영미님이랑 동갑인데 21살 딸내미가 있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 딸내미가 남친이랑 2박 3일 여행을 간다네요. 아,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지만 타는 속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강릉으로 간댔으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 주의 깊게 좀 살펴봐 주세요. 와, 근데 되게 깨어있다. 와, 일단 허락은 해주셨어. 허락을 해주셨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막 19금 개그하고 막 그래도 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저 제 딸이었으면 안 보냈어요. 왜 마돈나도 본인 딸내미는 인터넷도 못하게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야. 내가 다 해봤거든. 내가 다 해봐서 알거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보낼 것 같은데 심지어 1박 2일도 아니고 2박 3일이요? 21살이면 한창 때인데. 아, 참. 일단 그래도 이렇게 깨어있으신 분이니까 딸내미가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나 남자친구랑 갔다 올게 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 엄마 입장에서 미쳐버리지 이거. 어? 아빠 입장에서도 미쳐버리고 이거 어떡하지? 자, 강릉에 계시는 분들, 예, 주변에 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커플이 다닌다 하면은 눈여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괜히 또 너무 붙어있는다 하시면은 괜히 또 가운데로 좀 질러가 주시고요. 아, 진짜 깨어있으시다. 4197번님. 인사동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집 갈 때마다 듣는데요. 아, 영미님 에너지 보니까 둘째는 에너지 발사하듯 쑥쑥 잘 나으실 것 같아요. 영미님이 이렇게 재미날 줄 몰랐어. 그러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재발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는 맨날 오버하고 막 19금 개그하고 막 가슴 춤추고 하니까 딱 그 모습만 머릿속에 이렇게 인식이 박히셔서 저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가지시다가 어? 안영미? 아, 말주변도 좀 있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매력에 또 빠져드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역시나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 마크 2, 박다혜, 청춘의 일렉 트로니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하경사 퀴즈 정답 바로 헤이 유 웨스트 보스 사우스 원 사우전 이스트 리브 늙어 서장 남천동 살제 였습니다.

당첨자는 두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세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어 들으실 시간 며칠 안 남았어요. 자, 앞으로도 저희 두대 매일매일 출근하셔서 좀 들어주시고요. 예, 오늘 끝곡으로 일레인의 그러다 보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FM for you.
6: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 잘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안경을 벗어서 쓱쓱 닦고 다시 쓰면 세상이 환해질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 렌즈 위에 미세한 먼지나 얼룩이 내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매일 똑같은 일상으로 지루함을 느끼셨나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렌즈가 흐려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경에 뿌연 먼지를 닦아내듯 내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깨끗하게 닦아보자고요.

오피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첫 곡은 릭 제임스 슈퍼 프릭 띄워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수요일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한 주의 고비죠. 절반을 지나가는 요때쯤 좀 컨디션도 많이 좀 떨어지고 체력적으로 좀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하지만 우리는 요럴 때 딱 오후에 발견해서 해주는 무료 충전으로 에너지 가득 채우고 남은 한 주를 또 달려가야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유재맘님 오늘도 더워요. 영서 지역과 또 이제 수도권 쪽에서 들으시는 분들 오늘 계속 막 덥다고 어제에 이어서 뭐 앞으로 계속 우리 더위 얘기하겠죠. 더운 하루를 또 보내고 계시고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덥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탱크님께서 매일 일상은 똑같지만 약간의 그 긴장감과 책임감이 생겨서 직장 출근이 지루하진 않다. 이 참 어떤 그 매일 내 모습을 정비하고 또 새롭게 거듭나는 것도 내 관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루하고 너무 루즈하다 해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아까 우리 그 새싹 베이비님께서 채팅창에서 이제 일 이제 근무 시작 이런 일을 4시 정각에 주셨는데 맞아요. 그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을 에너지 넘치게 하는 것도 내 관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 아침님께서 오늘 딱 안경을 바꾸고 오셨대요. 아, 쓰다 안 쓰다 하시는구나. 어디다 뒀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차피 바꿀 시기도 돼서 안경 맞추고 다녀왔는데 오프닝이 오늘 안경 얘기네요. 누가 제보했나요? 제보는 아니었지만 뭔가 이렇게 살짝 통했다. 그래서 야치님도 마음의 렌즈를 잘 닦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오바리들, 예, 오늘도 우리 마음의 렌즈 반짝반짝하게 닦으면서 오늘 2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브라보, 고맙습니다. 목강 JH님. 8483번님, 충전 시작하고 출석 체크합니다. 때마침 잘 오셨어요. 예, 시간 맞춰 잘 오셨고. 그리고 로또와 개꿈님께서는 모든 건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죠. 오후 4시 마음의 렌즈 닦는 시간, 오발 듣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약간 뭘까 내 마음의 렌즈를 닦을 힘조차 없다 하실 때는 그냥 라디오만 켜세요, 여러분. 네, 저희가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닦아드리겠습니다. 모두 오발 듣고 마음 정하시고 기운 내세요 라고. 이 정도면 정말 종교에 가깝다. 로또와 개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 예. 아, 오늘은 2시간, 예, 저희 또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할 거고요. 여전히 우리 문자 메시지에서 이게 의심스러운 메시지라고 저 이제 사전 문자가 가끔 가나 봐요. 이상하게 땅콩님한테만 자꾸 걸리는 것 같은데, 저 맞습니다. 예, 의심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땅콩님. 자, 문자창 열어뒀습니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죠. 요즘 문자창이 저희 여러분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생각나실 때, 자다가도 갑자기 생각난다, 문자 주셔도 되고, 새벽에 출근하시다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아, 오늘 역시 대전 오바리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저희 오후의 발견과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문자창 늘 열려 있고요. 인터넷창도 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창은 무료죠. 네, 여러분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창에 담기 어려운 긴 글은 홈페이지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창 오시면 채팅창 통해서도 여러분 이야기와 신청곡 같이 남기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은 문자창과 다르게 일단 오픈이 되고요. 무료고요. 그리고 속 얘기를 해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빠르게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 다른 분들의 채팅에 밀려서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일 수 있고 장점일 수 있는, 예, 유튜브 채팅창도 많이 찾아주십시오.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 출석체크 시작할게요. 얼른들 찾아주시죠.

0: 무조맨
1: 티 어실 원스
0: 딱 한 번만
1: 티 어실 원스
0: 싹 한 번에
1: 티 어실 원스
0: 무조맨
1: 티 어실 원스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친 날을 안아줘.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자,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채팅창 통해서도 여러분 빠르게 출석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기다려요. 채팅창은 유튜브 창 얘기하는 거예요. 4047번님 오셨어요. 치아는 좀 괜찮으신가요? 꽃 보러 꽃가게 들렀다 집에 가는 길입니다. 설거지할 때 앞에 두면 하기 싫은 설거지도 기분 좋게 해요. 분홍색 장미가 너무 예쁩니다. 또 신박하다. 싱크대 위에 예쁜 꽃을 이렇게 올려두면 지루한 설거지도 신난다. 마음이 너무 고우시다. 4047번님. 영매님, 제 마음의 우울한 먼지도 닦아주세요. 수요일이라 그런지 나른합니다. 시원한 음악도 부탁합니다. 다들 딱 고비인 것 같아요. 수요일 정도가 이제 월화 막 달리고 수요일 정도 급한 거 다 이제 좀 살짝 마무리가 되면서 주말에 뭐 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요맘때. 그럴 때 이제 오바른에서 무료 충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다. 이런 애티튜드 너무 좋다. 노마드님. 에이, 모르겠다. 일 마무리 다 못했는데 오바른 이미 시작했고 그냥 내일 할래요. 아니,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오늘 그 채팅창 1등으로 자리 선점하고 가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테니스 대회 다녀오신 건가요? 다 보입니다. 예, 노마드님. 8483번님도 와주셨고요. 어머, 그래요, 우드로님? 이제 5일 남은 거예요? 그러면 목금토, 다음 주 월요일. 아, 우리 윤재군이랑 철원 다녀오셨대요. 주상절리길 왕복 8km 현재 걷고 계신 우드로님. 세상 절친을 지금 이제 잠시 멀리 떠나보내야 한 우리 아빠의 마음. 아드님께 동의 구하고 사진 찍으신 거죠, 아버님? 6017번님은 그 특정 브랜드 소시지를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요즘 이게 안 나와요? 여튼 요즘 계속 혼자 이 브랜드만을 찾고 있다. 너무 답답하다. 대체제를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는 그쪽 종류를 별로 많이 먹진 않아서 잘 모르겠네. 단종된 줄도 몰랐네. 어머나, 벌써 도착했어요? 여우의 여신님? 오! 어제 그 저희가 이제 선물이 발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오후에 세상이 너무 빠른데
1: 편하게 예쁘게 써주십시오.
0: 짱짱님은 요즘이 꿈뻑꿈뻑 밀고 계신 건가요? 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그 티백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향긋하게 기분이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1: 꿈뻑꿈뻑 내일도 꿈뻑꿈뻑할 예정이시죠?
0: 아, 하하호우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응원 문자를 주신 거래요. 세상에 너무 고맙습니다. 이 노래 너무 오랜만인데요. 국정쌤께서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오늘 아내분 자동차 에어컨 고치러 다녀오신다고. 그 추신에 대한 답은 네, 없습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감사해요, 국정쌤.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컬투 타이거 JKT 함께했습니다. 세상 참 맛있다.

걸투 세상 참 맛있다 전해드렸습니다. 아, 지기님께서 보리수 사진 주셨는데 뭔가 청량해져요. 열매 사진인데도 뭔가 청량해지고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이렇게 새빨간 보리수. 감사합니다, 지기님. 메탈키드님. 네, 또 요즘 노래를 좀 좋아합니다. 네, 아우 감사해요. 약간 우리 또 연주곡 쪽에서는 좀 취향이 비슷한 듯. 고맙습니다, 메탈키드님. 여름에님 오셨어요. 이제 점심 드셨어요? 너무 졸리는 됐습니다. 리디 제 눈꺼풀 좀 올려줘요. 좀 힘든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아닌가요? 점심이 좀 늦으셨습니다, 여름에님. 4758번님은 새벽 근무하다 힘들고 지쳐가는 저를 위해서 급 네일 케어하고 딸아이 픽업 갑니다. 네일 하기엔 시간도 없고 네일이 금방 망가져서 못하고 못하고 오셨다는 건지 못해서 오늘 급하셨다는 건지 케어만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구나, 4758번님. 손을 좀 많이 쓰다 보면 사실 가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시간 맞춰 가는 것도 언젠 좀 이렇게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시원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그래요? K님? 5월 초면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네.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약간 잊고 지내시면 금방 도착한다. 그리고 오늘 1973번님 오셨어요. 낮에는 쨍하고 뜨겁고 아직도 덥긴 하지만 저녁에 비 올 거라고 하더니 구름이 끼어가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날씨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오다 말다 또 흐리다가 비가 살짝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1973번님. 모쪼록 우리 시원한 여름을 함께 보내자고요. 그리고 제이미 블루님.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DJ들이 춤을 출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니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못 추겠어요. 관중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적당히 조절하고 있다. 원하시나요? 나가실까봐. 네. 자, 최성곤입니다. 네가 좋아. 오정세 배우 목소리고요. 섭섭대니님께서 청해주신 노래 듣고 옵니다.

0: 마지막에 내레이션 왜 이렇게 오글대지? 최성곤 아, 내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좋아. 오정세 배우 목소리죠. 섭섭세디님 신청곡이었고요. 우리 둘째 섭이가 육상대회에서 2등 했대요. 자세한 얘기는 주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예, 아유 너무 기특한데요.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3991번님 오셨어요. 제 충전기는 둘째예요. 저녁 시간대에 제 몸이 방전돼서 누워있으면 둘째가 와서 충전이라며 안아주며 안아줍니다. 아침엔 반대로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둘째가 너무 귀엽다. 충전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제가 충전기가 돼서 안아준답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제 안아주면 충전 10% 20% 너무 귀엽다. 20% 이제 풀충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네요. 너무 사랑스럽다. 보고 있으면 그냥 애기들 보고 있으면 너무 무해하잖아요 진짜. 예, 아 참
1: 행복하시겠습니다. 3991번님. 그리고 단추마미님 오셨어요. 퇴근길 출첵합니다. 저녁에 비 온다더니 그래서인지 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하네요. 모두들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세요 하시며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단추마미님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좀 시원한 하루를 저녁을 같이 보내자고요. 최유리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땅콩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오늘 할 일 많아서 일찍 출근했는데 카페로 틀어버렸어요. 뭐 삶이 계획대로 되면 재미없고 어른스럽지 않잖아요. 그 요청사항 일단 접수합니다. 최유리의 목소리 먼저 듣죠. 생각을 멈추다 보면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전이 필요해서 오셨어요. 해바라기 투님 잘 오셨습니다. 며칠째 갱년기 때문에 잠을 설쳤더니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네요. 잠 깨려고 얼음물 마시며 나오는 노래 들으며 충전하고 있습니다. 아, 라떼 좋아했던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아, 또 이렇게 상큼한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잠을 설치셨군요. 또 이제 무더위가 또 시작이 되면 열대에 시달리기도 하고, 예. 갱년기, 우리 나이 탓하지 말자고요. 더위 탓, 날씨 탓. 해바라기 투님, 어쨌든 요 며칠 많이 좀 컨디션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좀 보내드릴게요. 충전용으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요. 우리 해바라기 투님처럼 충전 필요하신 분들, 예, 마음껏 오십시오. 충전해달라. 예. 제가 원격으로, 예, 선물

이렇게 충전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 어머! 사진이 너무 좋은데요, 오드로님. 고맙습니다. 오로라님. 퇴근 중인데요, 바로 출장 가요. 늘 여유가 없어서 종종 걸음입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멀리 가시나요? 며칠 다녀오시나요? 저도 보면 막 이렇게 뭐랄까 목적지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다 해야만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엄청 막 그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이럴 때 아까 채팅창에서 사루비아님, 사루비아님이 노래가 급한 마음을 진정시켜준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차분한 곡들 또 들으면서 내 마음의 쉼표를 한번 좀 찍고 가는 것도 필요하더라. 오로라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뭐 강릉은 단오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쿰팡님은 마음껏 즐기고 계시네요. 자유롭게. 우리 다다들 너무 좋은 엄마다. 어린이집도 안 가고 오늘 다 빠졌대요. 하루 종일 지금 저녁 때 길놀이까지. 조금 더 쉬어갈까요, 우리 단추마미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변진섭 숙녀에게.

와, 3991번님 문자가 방금 도착했는데, 와, 갑자기 확 저도 이 노래가 네, 너무 좋다. 이문세 예수 신청곡 바로 이어갈게요.

이문세 애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골드마운틴님께서도 이문세 노래 원하셨는데 요 노래로 대신 하겠습니다. 목금 강릉을 비우신다고요. 잘 다녀오십시오. 네, 강릉 저희가 든든히 지키고 있을게요. 우리 3일차 베이비 오셨습니다. 6842 애기 오셨어요. 3일차 애기 출동했습니다. 오늘까지만 애기인 걸로 단오제 왔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분위기 보니까 5시 반부터 재미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 강릉 뜹니다. 아, 여기뿐이 아니시군요. 새로 산 때때 옷 입고 갔다가 워라거리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다가 새똥 맞고 가요. 와, 새똥 맞은 기념으로 로또라도 한 장 사가야 되는데 못 사고 가서 조금 아쉽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가 되나요? 라는 질문까지. 아, 진짜 큰 행운을 맞으셨네요. 6842번님. 분명 이번 주 안에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다시 듣기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유튜브 창 통해서 저희가 스트리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꺼내보실 수는 있다. 네, 우리 6842 베이비 번호가 이제 끝에가 2로 끝나니까 좀 힘들다. 6842 베이비 오늘도 이렇게 또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강릉 단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심히 잘 가시고 또 만나요 우리.

20분 떼떼옷 입고 또 오시죠. 1130번님 오셨습니다. 이른 저녁으로 벌써 샌드위치 하나? 세상에. 충전했습니다. 오발 들으면서 소화시키고 있어요. 다이어트. 아, 1230번님. 후진 쪽에서 항상 들으시는 걸으면서 기억났어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야식만 안 먹으면 말이죠. 하시며 성시경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렇게 뭐 목표하는 감량 그 감량의 목표 정도 그리고 건강을 위한 건지 진짜 살을 빼기 위한 건지 뭐 여러 어떤 목적에 따라서 아마 이 방식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야식 일단 안 드시고 근데 샌드위치 지금 너무 일찍 드시면 너무 이따가 배 고프지 않을까? 1130번님. 예. 근데 갑자기 또 샌드위치 보니까 저도 허기가 지네. 예. 성시경의 아 신곡을 또 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눈눈하나님 오셨어요. 다들 단오제 가는 분위기인데 저는 모임이라 한정식 집으로 가요. 밥 안에서 너무 좋습니다. 잇몸 말리며 아, 이 표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잇몸 말리며 운전대 잡습니다. 금요일도 밥 안 하고 양꼬치 먹으러 가신다는 건 다른 옆집 얘기죠? 절친은 회식인 줄 알거든요. 그럼 이분은 다른 분인 걸로 데이비드 게타입니다. 헤이 마마. Hey,

처진 달팽이 압구정 날라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037번님 너무 귀엽다. 오늘 단오 길놀이 우리 6살 조카가 참여해요. 키는 1m를 간신히 넘지만 당차게 걸을 겁니다. 저녁 7시 30분 길놀이 같이 구경해요 하시며 홍보 겸 우리 조카 자랑까지 겸해주셨습니다. 1037번님 와 어느 동네이신가요? 또 이제 길놀이 녹화를 해서 저희 MBC 강원영동에서 또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녹화 중계로 올해도 이제 제가 전해드릴 텐데 우리 꼬맹이를 한번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7시 30분 그 올해는 이제 두 타임으로 나뉘어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시간대별로 교통이 통제되는 구간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근처 가시는 분들은 차를 어떻게 할까? 어느 경로로 가야 될까? 몇 시쯤 가야 될까? 고려하셔서 오늘 저녁 재미나게 신통되길 길놀이 영신행차와 함께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1037번이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귀요미 조카에게 선물 보내드립니다. 주소 정원 주시고 효남매님도 오랜만에 생존 신고하러 들러주셨다고 반갑습니다. 퇴근 시간 늦어지면서 매일 끝무렵만 들었는데 오늘 여유가 있어서 퇴근 시간이 늦어졌다는 거는 아예 그 근무 시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건지 아니면 매일 이렇게 야근에 시달리셨다는 건지 효남매님 건강 잘 챙기십시오. 역시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오늘 문자창을 보니까 선행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좋은 일 하신 분들. 오늘 요 이야기 좀 나누면서 3, 4부에 선물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나 오늘 사실 이런 착한 일 했는데 내가 말 안 하고 있었다가 아이 원한다면 내가 보내줄게. 이런 이야기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두 분 선물 갈 예정이고 소개 갈 예정입니다. 참 이렇게 마음 예쁜 우리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참 따뜻하죠. 우리 오바리도 오늘 선행하신 일 있으면 같이 나눠주세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로라님 신청곡이에요. 303 Starstruck.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아, 샤이닝 애플스님 아까 5만 원이었는데. 자,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우리 해바라기투님 신청곡입니다. 선물에 이어서 노래까지 충전 완료하시고 우리 5시에 다시 만나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지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5: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오늘 뭐 열창 모드입니다. 신청곡들이. 3부 첫곡 박정운 먼 훗날에 우리 느티나무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느티나무님은 채팅창과 문자창을 번갈아 가며 활발하게 또 움직여주고 계시네요. 이게 바빠야 돼 우리가 되게 부지런해야 된다 우리 오바른 오바리들은. 그렇다. 충전하려면 채팅창도 오셔서 이야기 나누고 문자창도 오셔서 또 신청곡 사연 남기시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 샵 2943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인터넷 mbcg.co.kr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유튜브 창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0: 유튜브 들어오셔서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낙화님께서 지금 채팅창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약간 문자가 좀 뜸하신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문자창. 여기 또 문자에 흔적을 남겨주셔야 가끔 가는 뭐 공지나 안내 사항 등등이 안내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갈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발도 끊으시면 어려워진다. 애원하면서 3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3, 4부 순서. 유난히 오늘따라 선행 이야기가 많이 왔어요. 1, 2부에. 우리 문자창 통해서 우리 오바리들이 좋은 일 많이 하셔가지고 3, 4부에 오늘 그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요. 내가 오늘 한 착한 일. 아, 어디 계셨지? 아, 악마는 존재 자체가 선행이다. 아, 그러시구나. 맞죠, 개구쟁이 악마님. 맞죠. 존재 자체가 빛이고 선행이지, 우리 개구쟁이 악마님은. 예, 이어서 그리고 우리 행복한 자취생님은 나에게 하는 선행도 해당이 되냐? 요거는 오늘 뺄게요. 요거는 이제 빼고 그 타인에게 누군가에 나 말고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일을 한 요런 거 좀 마음 따뜻해지잖아요. 또 나에게 하는 선행은 글쎄 뭐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약간 뭐 장바구니 들어있는 거 결제 누르는 뭐 그 정도밖에 없어서 여러분 이제 남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목격담도 좋아요. 목격담도 좋고 일단은 오늘 내가 한 착한 일 하나 뭐 좀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 거짓말하시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시라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이라도 뭐 옆에 사람에게 뭐 음료수를 하나 갖다 준다든가 이렇게 짧은 메모로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준다던가 이런 이야기 한번 3, 4부에 나눠볼게요. 문자창 역시 열어둡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매일 오발과 리디님을 생각하는 게 선행의 근간 나왔습니다. 담대한 형님 근간 아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이게 있어요. 사실 근간이 잘 이루어져야 그 뒤에 연이어진 어떤 덕스러운 일? 좋은 일들도 다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밤새한 형이. 아, 선행의 근간까지 나왔고요. 자, 여러분의 선행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뭐.

퇴직해야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오늘 선미 노래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열이 올라요로 선곡해드렸습니다. 열이 올라요가 아니라 약이 올라요라고 들리는 건 제 마음이 흑화돼서 그런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밤새 형님. 우리 꼬맹이들을 생각해 주세요. 선생님.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화장실에 갇힌 아이 구해주고요. 다치면 연고랑 소독 후 밴드 붙여주고요. 요즘은 그 모기 벌레 퇴치제와 이런 어떤 스티커 엄청 붙여주고요. 신발끈 묶어주고 잃어버린 물건 이 정도면 거의 그 봉사왕 아닙니까? 동네 봉사왕? 밤새한 형님. 친구들 화해도 시켜주고 직업병이 있어서 선행은 내 삶이죠. 하, 우리 바른 선생님 진짜. 감사한 형님. 요런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흑화 자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3, 4부 순서 우리 오바리들의 선행을 좀 받아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는데 여우의 여신님은 택배가 많이 오다 보니까 기사님들 음료수를 챙겨드리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많이 와서 일상 다반사이다 보니 선행은 아닌 거죠. 아니죠. 선행을 일상 다반사로 하신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우의 여신님. 그러실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여러 각각의 물건을 샀는데 같은 그 택배 업체에서 같은 날 다른 시간에 이렇게 문자가 온다거나 하면 좀 죄송하고 미안하지 않아요? 여우 여신님. 같은 분이 주시는 건지 저도 이제 확인은 안 되는데 어쨌든 하루 사이에 아침 저녁으로 문자가 따로 온다거나 하면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그랬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오바리들의 선행 무엇이가 있을까? 아, 그러니까 우리 오바리

엘리베이터 얘기가 많아요. 엘리베이터. 노마드님은 평소에는요 사실 집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데 멀리서 인기척 나면 닫힌 버튼 엄청 누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바레 문자 보내려고 열린 버튼 눌렀습니다. 다들 한 번쯤의 경험 있다. 까망님께서도 뭐 선행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엘리베이터 문 열림 누르고 기다려주면 그게 선행이죠. 아 맞아요. 꼭 열린 버튼 눌러야지. 그리고 꽃담님께서는 학교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슨 작은 비닐 같은 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버린 것 같아서 주웠는데 그 위에 또 하나가 그 위에 또 하나가 계단 한두 개마다 버려져 있더라고요. 아, 그 이게 아직도 있어요? 그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빨대 같이 생긴 작은 아주 얇고 짧은 그 빨대 속에 그 뭐랄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맛있는 그 뭐가 들어있는 그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아땡땡. 그거 이제 버리면 하나 먹고 버리고 하나 먹고 버리고 아 요건 이제 혼나야 됩니다. 예, 네. 깨끗한 학교를 위해서 오늘은 쓰레기를 주웠어요. 아땡땡 냄새가 좋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찾아내서 예, 참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요즘 또 유행인데 안 되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먹고 버리고 큰일 납니다. 요건 이 선생님께서 예쁘게 예, 저처럼 이렇게 화내시면 안 되고 예쁘게 잘 타일러 주세요. 메탈키드님 아무리 생각해도 착한 일이 없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꼽자면 오늘 오전에 아내 이야기를 바른 자세로 경청한 것밖에 없네요.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말이죠. 바른 자세로 경청을 했다는 건 어떤 자세일까요? 메탈키드님? 사진 혹시 주실 수 있어요? 진짜 정자세로 가부좌 들고 요거는 조금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자기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여보! 약간 이런 느낌? 한쪽으로 흘리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아니었기를. 가족들 간의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가족들한테 한 것도 선행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하다. 샤이닝 애플스님도 아내분께 오늘 아내분이 이제 삼계탕을 먹고 싶다 하셨는데 날도 더우니 비싼 걸 더 사주셨다는 얘기와 함께 뭐 아내를 위해 냉장고 AS까지 했습니다. 이거 이제 물론 사실 우리 아내를 위한 어떤 따뜻한 일이긴 한데 이거 가족들이 하는 것도 선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 가죠. 예, 네, 오늘 그렇게 가죠. 이제든 내 시간과 정성을 할애한 것이니 좋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리고 오늘 선행의 시작을 알려주신 오바리들 사연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필 노래 준비했고요. 단발머리 4815번님 신청곡입니다.

심심한 여행가님 어디 계세요? 지금 비가 시원하게 내린다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느 지역에 계신지. 아, 조용필 단발머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4815번님 신청곡이었는데 4815번님은 오늘 단오 이야기를 주셨어요. 주말에 잘 다녀오십시오. 아마 오늘 사람이 가장 많을 거예요. 오늘 길놀이 하는 날이라 영신행차도 있고 신통대기 길놀이도 있는 날이라 이제 곧 시작이겠는데요. 5시 30분에 1차 퍼레이드가 이제 시작이 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시간을 조마조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4815번님 신청곡까지 만나봤고요. 북바이님은 퇴근길에 아내가 두부 한모 사갖고 오라 해서요. 마트에서 두부를 사고 들어가시는 길이라고 이런 이야기 또 남겨주셨고 낙화님은 퇴근하고 불나게 텃밭으로 떠나는 신랑에게 오늘 제 차를 빌려줬어요. 선행이죠. 물론 텃밭 다녀오고 새 차는 필수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세차 외부 내부 다 해야 됩니다. 텃밭 다녀오시면 이제 발에 흙이 많이 묻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다. 잘하셨다. 네. 그리고 메탈키드님께서 그 아까 정자세라고 하셨잖아요. 사진은 안 주시고 설명을 주셨는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허리는 90도로 세우고 시선은 정확하게 아내를 바라보며 중간중간 아유 저런 그래서 이야 맞아 맞아 등등의 아내 의견에 100% 동의한다는 추임새를 가미하며 듣는 50대 가장의 쫓겨나지 않기 위한 애절한 몸부림의 자세를 말한다. 아, 다들 왜 이렇게 서글퍼요? 어? 쫓겨나다니요. 이렇게 든든하고, 예. 그, 가정의 가장 큰 중심축인 우리 가장을 쫓아내기 누가 쫓아냅니까? 메탈키드니.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런 어떤 내 애티튜드는 상당히 중요하다. 매우 잘하셨다. 이거 진짜 칭찬합니다. 이제 뭐 자세도 자세지만 이런 추임새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동의한다. 아, 공감하는 그런 추임새. 훌륭합니다. 그리고 스몰솔저님은 밤사이 많이 떨어져 있는 벗지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 신발에 보랏빛 물이 들지 않도록 강풍기로 아침마다 돌려서 길을 청소합니다. 이것도 선행이 당연하죠. 오, 진짜. 매일 아침마다, 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침에 얼마나 바빠요, 다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웃들을 위해. 약간 이제 눈온 다음 날눈 치워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스몰솔저님. 멋집니다. 사연 계속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4부 순서 넘어가서 우리 선행의 시작을 남겨주신 우리 오바리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위플래시입니다. 에스파고요. 서울 강원 오바리님 신청곡 듣고 올게요. They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 기본수당입니다.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첫 돌부터 만 7세까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최고 수준, 총 1억 원 이상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선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바네사 칼튼 A Thousand Miles 전해드렸습니다. 쿰팡님이 지금 우리 다다들 데리고 길놀이 단호장 가셔가지고 심심합니다. 혼자예요. 1311번님 오셨는데 고관절 수술하신 2층 할머님께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는데 어려워하셔서 부축해드리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거. 너무 참 괜히 뭔가 되게 착한 사람 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런 얘기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11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요. 1050번님께서도 월급날인데요. 다음 주 여행 가는 남편에게 여행 경비 보내줬습니다. 이거 선행으로 쳐주죠? 에이, 기분이다. 쳐드릴게요. 예, 1050번님. 선행하셨는데 선물 받아야지. 주소 성함 역시 남겨주십시오. 그 남편분만 보내시는 거예요? 오. 그 기혼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쉽지 않다더라고요. 그 뭐 남편만 따로 보내주고 아내만 따로 보내주고 가면 같이 가야지. 제 주변에 너무 옹졸한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050번님 잘하셨습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 오늘 이 선행의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국종쌤이었어요. 국종쌤께서 국종쌤 사연을 좀 볼게요. 오늘 쉬시는 날이었대요. 이렇게 택시 운전하시잖아요. 근데 쉬시는 날이었대요. 근데 할머님 한 분이 차에 타려고 이제 하시더라는 거죠. 잠깐 이제 도로변에 정차를 하셨는데. 그래서 할머니 오늘 영업 안 하는 차예요 하고 지나가셨대요. 근데 커피를 이제 사서 다시 그 자리로 어떻게 오게 되셨는데 할머니께서 아직 계셨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할머니께 콜택시 부르셨냐 했더니 안 불렀다고 하셔서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할머니 타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일하는 복장이 아니어서 오늘 안 태우려고 했는데 어쨌건 의도하진 않았지만 커피값은 벌었네요 하셨습니다. 날씨 이렇게 더운데 할머니께서 얼마나 고마워하셨을까. 예, 국종쌤 너무 잘하셨다. 예, 이 얘기 보면서 제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오늘 온전히 쉬는 날인데 조용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선행은 사실 티 안 내고 하는 거라 저도 선물을 티 안 내고 조용히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종쌤께서도 주소 성함 주시고요. 그리고 한 분 더 계셨어요. 잠자리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회사에 들어왔다가 못 나가고 있더래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잡아서

주차장 풀밭에 놔줬습니다. 잘했죠? 저 퇴근길에 복권 사려고요 하셨어요. 아, 근데 저 이런 경험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저도 이제 그래서 차에서 막 차 정차해놓고 장갑을 꺼내서 갔는데 와 이게 무섭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선뜻 못하고 계속 막 맴돌다가 결국에는 저는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 도움을 못 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아섰던 기억이 나서 잠자리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복권 사시고 일단 선물 받으시고 잠자리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는 선물 선행은 좀 조용히 네,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네,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아 진짜 그냥 모셔다 드렸어야 선행이지 커피값 받았으면 선행 아님이라고. 아 아니에요 아니요. 아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논쟁 여지 없이 일단은 쉬는 날인데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저는 어렵다. 원모 찬스입니다. 하하호호님 신청곡이고요.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아, 오늘도 넓은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 오랫동안 눌러주신 노마드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글렌 잭 60's Garden 이었습니다. 국종쌤. 아, 선물 받기 좀 창피한데 주실 줄 몰랐습니다. 아, 오늘만큼은 받으십시오. 아, 쿰팡님, 지금 우리 다운이가 깼어요? 길로리는 일단 현장 녹화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녹화 중계로 조만간 방송으로 전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MBC 취재 차량이 아마 눈에 띄실 겁니다. 예. 만나시면 우리 기자분들 또 촬영팀들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아유, 더운 날 수고 많으세요. MBC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너무 힘이 날것 같아요. 저는 가지 않지만 오늘 또 현장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반갑게 맞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머, 그러게요. 노래가 너무 신나요. 신청하신 분 센스 있으시네요. 그쵸, 벨루노님. 그러게요. 니신지. 그렇습니다. 우드로님, 오늘 그 윤재군이랑, 지금 D-5일이래요. 우리 윤재군이. 윤재군이라는 표현 좀 너무 제가 저기였잖아요. 너무 이렇게 한참 위가 별로 차이 안 나요, 윤재 씨. 저랑. 누나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우리 윤재 씨그 입대를 5일 남겨두고 우리 아빠랑 아버님이랑 여행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윤재 씨가 제가 어색하네. 윤재 친구가 신청곡을 남겼습니다. 지금 철원에 이 부자분들이 계시는데 철원에 군인이 많이 보여요. 윤재가 착잡해합니다. 군인들이 좋아하는 노래 5위 블랙핑크의 뛰어. 복귀하시는군요. 여기는 왠지 평양냉면 느낌이 나는데요. 아빠와 아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우리 윤재군 파이팅! 블랙핑크 뛰어 전해드려요.

잘 다녀와요, 윤재 씨. 우회 발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새싹베이비님은 마감 보고 받았어요. 앵그리버드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 지금 선행하고 왔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내일이 다시 오니 다시 잘해보자. 그대들을 존중한다. 퇴근길 족발시키려고요. 성공. 네. 오늘의 선행 성공. 꽃담님, 작은 아이한테 너는 무슨 선행을 했냐라고 문자로 물어봤어요. 답이 왔습니다. 엄마 안 힘들게 하려고 밥 시켜 먹은 거. 고맙네, 예쁜 딸. 리디 언니가 늘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여우의 여신님 신청곡입니다. 박명수 바다의 왕자 듣고 올게요.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와, 반갑습니다. 8702번님 방금 문자가 한 통 도착했는데요. 새벽에 동네를 걸으시다가 안타깝게 이제 아마 로드킬을 당한 것 같아요. 고양이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근처 작은 산에 묻어줬어요. 라디오에 사연은 처음 보내보지만요. 잘 듣고 위로도 받고 웃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며 오늘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남겨주셨습니다. 8702번님 아우, 너무 큰 용기를 내셨네요.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우리 8702번님 덕분에 고양이 친구가 분명히 좋은 곳에 갔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좋네요. 자주 이렇게 일상을 또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듀얼리파입니다. 뉴 루스. 요즘 달리기에 흠뻑 빠져 계신 하양 늑대님 신청곡으로 함께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우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반려라는 단어의 확장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라는 의미로 반려자가 쓰였는데 점점 반려가 사람을 벗어나 동물, 그 동물을 벗어나 식물 등 생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사물의 세계에도 반려라는 말이 붙은 것들이 등장해서 백캠을 반려방송이라고 부르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삶을 함께하는 존재를 반려라고 부르는데 평생을 함께 했는데도 반려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왔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 그는 왜 반려가 되지 못할까? 그가 바로 나여서입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그건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도 마찬가지. 내가 나를 잃게 만드는 잘못된 관계의 맺음이 곧잘 벌어지죠. 자, 오늘 저녁엔 나와 더 잘 지내보려 합니다. 6월 17일 수요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Tällä Soul, Me, Myself and I 들었습니다. 아, 이 반평생 이상을 같이 한 방송은 반려방송 맞죠? 하고 허재 역시 아유 감사합니다. 반평생 이상을 함께해 주신 거예요? 와우. 김태헌 씨는 반려방송이니 아저씨께서 평생 해주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반려동물들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반려식물들도 먼저 저 유명을 달리하고 그렇습니다. 예. 와, 뭐 감사하긴 한데 에이, 자신이 없는데 그건. 아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델라 소울의 Me, Myself and I 들었고요. 1부, 2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3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0: 음식물 처리기 휴렉, 키움증권, 멕시칸, IS 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네, 트램스 디스코 인페르노 들었습니다. 세러데이 나이트 피버 사운드트랙에 원래 수록돼 있는데, 야, 이 버전은 거기에 수록된 버전은 진짜 길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짧은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The Tramps, Disco Inferno. 758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야, 조금 전에 그 반려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5637번으로 아유 반려 방송이라뇨. 예, 반대하시는 건데 강력하게. 아, 제가 반려동물 식물 다 유명을 달리하는 얘기해서 그렇군요. 아하, 종신방송입니다 하셨네요. 예. 종신방송이, 아, 윤종신 씨 얘기하는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잘, 뭐라 그럴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제 이름이 앞에 달려 있으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일단은 저 MBC 라디오에서 저한테 방송을 맡겨줘야 제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들 들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3705번으로는 문자 처음 보내셨네. 아저씨, 대학생이에요. 종강하고 부모님과 첫 운전 연습 가는 길입니다. 백캠과 함께 할 수 있어 안정이 되네요. 아, 떨려요. 그 운전 연습할 때는 아마도 저 라디오를 꺼야 할 겁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으면서 할 만한 여유는 없을 거예요. 예. 아니, 그럼요. 꼭 끄고 하세요. 정신없을 거예요. 아니, 그나저나 대학은 벌써 종강을 했어요? 6월 중순인데? 아니, 등록금도 비싼데 뭘 이렇게 빨리 종강을 해? 그 등록금을 좀 깎아주든가. 아, 이거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6월에 종강은 할 수가 없었는데. 아하. 아, 뭐 제 소관이 아니니까. 예. 자, 7326번으로 청해 주신 미카의 첫 히트곡이죠. 그레이스 켈리. I wanna talk to you. The last time we talked, Mr. Smith, you reduced me to tears. I promise you it won't happen again.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 들었습니다. 175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미카의 그레이스 켈리였고요. 저수영님, 그 저희 때도 6월 초 중순에 종강했어요. 97학번입니다. 5611번. 예. 아니, 저는 모른다니까요. 예, 저는 72학번이에요. 예. 저는 20,

20세기에 대학을 다녔고요. 여러분은 21세기에 다니는 거예요. 아, 97학번은 20세기구나. 어허. 반가워요. 같은 20세기 사람이라. 2259번으로 예. 23일에 군 입대하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조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응원은 해드릴 수 있는데 예. 조언은 안 되겠는데. 예. 방금 얘기 들으셨잖아요. 저는 뭐 70년대 군 생활해가지고요. 70년대 군대 얘기가 뭐 지금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때 군대에서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예, 요건 뭐 한 1, 2년 선배들한테 듣는 게 좋습니다. 응원은 해드립니다, 응원. 아, 응원 해드려야죠. 2259번, 23일에, 며칠 안 남았네. 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군대에서는 뭐 건강하게 잘 다녀온 게 최고죠. 자, 주시연 씨. 또 5228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My Chemical Romance. Welcome to the Black Parade.

0: 잘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하잉 하잉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5: 1533-1566 세라하임.
6: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일 오전 11시에 발효되겠습니다. 경북 경산과 예천 그리고 대구의 군인데요. 이 지역은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에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야외 활동 오래 하신다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니까요. 물도 자주 드시고 한낮에 외출 시간은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지나겠고요. 다시 오후부터 중부와 호남,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올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최고 60mm, 또 내일 오후에도 최고 30mm까지 비가 더 오겠습니다.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궤변일지 모르겠는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끔 궤변을 부려야 한다.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는 책에서도 그랬다. 빵 굽는 제빵사는 빵을 더 잘 만들기 위해 일부러 빵을 만들지 않는 시간을 따로 배정했다. 그래야 좋아하는 일을 더 좋아하면서 오래 그 일을 할 수 있기에 그는 빵 만들고 싶어 근질거리는 손을 억지로 제어했다. 철수는 오늘 여백이 있는 삶을 생각한다. 너무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고 가끔은 의도적으로 여백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그래야 성과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화이트 스페이스가 없으면 사람은 창의성이 고갈되기 쉽기 때문이다.

선을 넘는 북클럽의 저자 이수영도 그런다. 애서가 지망생들을 모아 온갖 잡동 모임을 이끌고 있는 책방직이라서 일주일 내내 자영업하는 언니들의 독서 모임, 심리학 북클럽, 벽돌책 읽기 모임, 원데이 북클럽 등 쉬는 날 없이 책 읽는 모임이 이어지는데 뜻밖에도 그녀는 책 안 읽는 이야기를 한다. 독서에도 숨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열심히 읽는 사람이 더 잘 읽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 쉬는 것은 전략적인 사유와 재충전을 부르는 행위일 수 있다. 독서 모임에서도 가끔 책을 내려놓는다.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팝업 행사를 구경하고 영화를 보기도 한다. 어떤 날은 훌라춤을 배우기도 했다. 신기하게도 어딜 가든 결국 책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풍경이 바뀌면 이야기의 결도 달라진다. 같은 책을 두고도 책방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와 공원 돗자리 위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독서 모임인데 책은 안 읽고 다 같이 극장에 가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본 날. 슬픈 영화가 아닌데도 몇몇이 펑펑 울었단다. 웃기에도 모자랄 판에 왜 울었을까? 수천 개의 우주 속에서 수많은 삶을 살아볼 수 있었던 주인공이 결국 엉망처럼 느껴지는 지금의 삶을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모임에서 나누어온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책을 읽고 때로는 Everything Everywhere를 경험하는지도 모른다. 선을 넘는 북클럽에서 말하는 잘 읽기 위해 읽지 않기는 책이 없는 모든 곳에서도 책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생기기를 바라는 행위. 도무지 쉴 시간과 쉴 공간이 생기지 않을 때는 꾀병이라도 부려야 한다.

네, 상암동 스튜디오 창밖은 햇살이 아주 예 찬란한데. 예. 스티비 원더,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아, 이 뭐 아주 좋아하는 곡인데 이게 저 스티비 원더의 토킹북 앨범에 수록돼 있거든요. 저는 그 앨범 제목 처음 보고 참 좋았어요. 예, 토킹북.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Stevie Wonder. 근데 이용옥 씨는 어디 계신데 여긴 비가 오나? 오늘 비 오는 날이라 평소 자전거 퇴근인데 회사 퇴근 버스 탑니다. 두 손이 자유로우니 이렇게 인사 전하네요. 철수 DJ님의 투박하고 진솔한 어투가 너무 좋아요. 건강하시고요. 제작진분들도 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진솔한 어투라는 것은 진짜 감사한데, 아, 제 말이 아직도 투박합니까? 아니, 방송 진행을 지금 36년이나 했는데도 투박함이 이거 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뭔가 좀 유려하게 막 매끄럽게 나와야 되는데, 아, 이 투박이가 안 고쳐지네. 근데 이 약간 투박함은, 아,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거 바뀔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씨, 7시에 50-50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볼 수 있나요? 어디서 보나요? 밴드 라이브면 따로 밴드가 있나요? 오. 아, 오늘 참 3, 4부 음악 캠프 라이브, 예, 50-50와 함께 합니다. 아, 이 친구들이 또 기특하게 밴드 셋으로 왔어요. 그냥 뭐 반주 테이프 들고 노래하는 게 아니고 밴드와 함께 왔습니다. 보실 수가 있죠. 오, 이거, 미니 어플, 그 다음에 너튜브 무흐즈 채널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7시부터. 보실 분들은 보시고,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6시 41분 17초 막 지났습니다. 야, 이 김지연 씨가 사연을 보내셨는데, 10대 시절엔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완벽한, 정말 중요한 음악 방송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자기한테 오락 방송이라는데요. 이거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아, 이거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음악과 엔터테인먼트가 합쳐져 있는 방송이죠. 종합방송. 예. 감사합니다. 자, 1323번으로, 예, 원 히트 원더라서 이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백혜미니까 이거 나올 것 같다고. 그럼요. 예.

0: 토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대.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전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시키겠다.
1: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와, 이거 누님이 오셨네. 조성현 씨. 처음엔 철수 오빠인 줄 알았는데 제가 더 먹었더라고요. 52년생. 예. 듣기만 하다가 미니에 글 올려보네요. 야, 진짜 와 오랜만인데 예 감사합니다 예 누님 자주 오세요 예 최은규 씨 아저씨 오늘도 백캠 들으면서 퇴근 중입니다 아저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저씨는 인별그램 팔로잉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랑 마팔이신데 지금까지 언팔 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저하고 마팔이에요? 어디, 아, 뭐, 음악계에 근무하시는 분 아니세요? 아니, 뭐, 예술계라든가? 글쎄요. 기억은 안 나는데, 손가락이 미끄러졌나? 아무튼, 그래요? 저하고 마팔이시군요. 최은규 씨. 반갑습니다. 네. 자, 1, 2부 끝곡입니다. 아, 3, 4부는 50-50의 예, 밴드셋 라이브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예. 자, 콜드플레이의 The Scientist 5690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바짝 집중을 해야 할 때 잡생각이나 문자, SNS 등 방해하는 게 많죠. 할리우드 영화 감독 로버트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한답니다. 집중하기 전에 옆에 노트 한 권을 둡니다. 작업을 하다가 뭔가 먹고 싶으면 뭐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로 생각이 확장되기 전에 노트에 출출하다고 한마디를 쓰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자나 이메일이 오면 또 노트에다 문자, 이메일 확인할 것이라고 쓰고 덮어버리죠. 나중에 해도 되는 걸 굳이 지금 하는 것, 그걸 막는 게 집중의 핵심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속은 마음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가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2: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2: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50-50가 부른 Wish You Were Here 들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예. 네. 음원으로 들을 때도 참 저는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은 좀 웃기긴 한데 감개무량.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실제로 지금 노래하는 걸 들으니까 와 기분이 묘한데.
1: 영광입니다.
2: 영광입니다.
0: 왜냐하면 이 스튜디오 지금 뭐 연주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50-50 멤버들도 그렇고 스튜디오 저 밖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제 생각에 아마도 이 음악을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들은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서
1: 맞습니다.
0: 자랑은 아닌데 반가워요. 자 우선 뭐 청취자들에게 인사하죠.
1: 아,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피티피티입니다.
0: 아, 이거는 이제 저 방송용 인사 아니에요?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어디 가서나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1: 네.
0: 선배들 만나도 이렇게 하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2: 맞습니다.
0: PD들 만나도 이렇게 인사하고
2: 네, 네, 맞습니다.
0: 아까 저를 만났을 때도 이렇게 인사했어요.
1: 아, 네.
0: 이건 뭐 여기까지 하고
1: 네.
0: 이제 한 분 한 분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인사하죠.
4: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50의 키나라고 합니다.
5: 안녕하세요, 50-50의 예원입니다. 반가워요.
6: 안녕하세요, 50-50의 문샤넬입니다.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50-50의 아테나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한 분 인사할 때마다 옆에 친구들이 막 환호해줘. 그러니까 좋은데요.
1: 아,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6: 팀 응원.
1: 네.
0: 그나저나 이 핑크 플로이드의 With You Are Here를
4: 네.
1: 네.
0: 이게 이제 핑크 플로이드 뭐 헌정 프로젝트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대면요. 맞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을까 연락이?
4: 감사하게도 네 저희도 이제 대표님 대표님이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0: 본인들은 자세히 모르는군요.
4: 네, 저희는 사실 꿈만 같은 이름이시다 보니까 너무 듣고도 못 믿기긴 했어요.
0: 그럼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4: 네네.
0: 솔직히 핑크 플로이드를 몰랐죠?
1: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6: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렸을 때부터 아빠하고 엄청 곡들 많이 들었고
0: 아빠가 핑크 플로이드 좋아해요?
6: 네, 좋아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0: 곁다리로 거기서?
6: 네네네, 이제 어렸을 때 아빠 차 타면서 이제 뒤에서 애기 샤넬은 감상하고 네, 그랬어요.
0: 애기 때는 이런 음악 들으면 안 되는데.
1: 아, 진짜요?
0: 음악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핑크 네네. 플로이드 쪽에서 이제 와가지고 노래를 녹음을 했잖아요.
4: 네, 맞습니다.
0: 이 음악을 듣고 핑크 플로이드 형님들은 뭐라 그랬대요?
1: 제가
0: 받은 게 있나요?
1: 제가 들었을 때는 되게 좋아하셨다고 들어가지고
0: 좋아하셨대요?
1: 네, 너무 좋아해 주셨다고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0: 그러니까 말로만
6: 이제 전달로 이제
1: 전달로 들어가지고
0: 밥이라도 한번 사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6: 이제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미국이었나 그 영국
0: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그래요.
6: 영국 이제 계시다 보니까 그게 통해서 듣긴 했는데 이제 네. 저희가 다 녹음하고 나서.

0: 나오기 전에 이제 한번 들어주셨다고 했어요. 저희 녹음했던 거.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너무 좋은데 라고 해서 이제 올렸을 때 저희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또 올렸고 또 핑크플로이드의 공식 채널에서
1: 공식 채널에도 이거 올렸구나.
0: 네.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1: 전 세계인들이 다 들었겠네. 거기 댓글도 막 달렸을 거 아니야.
0: 네. 맞아요. 맞습니다.
1: 그런 거 다 읽어봐요. 댓글 이런 거.
2: 저는 네. 다 읽어보진 않고 왔는데
3: 다 읽어봐?
0: 최대한
1: 읽어보는 사람도 있고
2: 네, 없는 사람도 있고
4: 달라요.
2: 맞아요.
1: 그래 그냥 읽어보지 마요 너무. 네. 요즘 뭐 인터넷 댓글이라는 게 악플들이 너무 많으니까.
2: 맞습니다.
0: 그쵸. 네.
1: 괜히 상처받을 수도 있고.
0: 네.
1: 저는 뭐 다 읽어봐요. 저는 뭐 악플 받아도 괜찮거든요.
2: 네, 저도 괜찮아가지고. 네.
1: 아 그래요?
2: 네, 저는 괜찮아요.
1: 오야. 에이. 아니라 그러는 것 같은데.
0: 멋있다.
1: 자, 50-50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Wish You Were Here 첫 곡으로 들었고요. 광고 뒤에 계속 갑니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6: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50-50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누군지 알아요?
1: 당연히 네,
2: 당연히
0: 아, 당연히 알아요?
2: 네.
0: 어떻게 알아요?
3: 저는 다 저를 쳐다보시네요.
2: 아,
3: 저는 어릴 일단 어릴 때부터 저희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이제 차 안에서도 많이 듣고
0: 아버지
3: 사실
0: 따라서.
3: 네, 오늘 라디오를 나간다고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아빠가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 캘린더 일정을 같이 공유를 해서 아, 오늘 혹시 뵙냐? 자기 얘기도 혹시 해줄 수 있냐? 아빠가 너무 좋아하셔서
0: 그래요?
3: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듣고 하다 보니
0: 야, 아빠가 굉장히 저 배철수의 음악 캠프 애청자신 것 같으니까
3: 맞습니다.
0: 아빠 소개 좀 해주세요.
3: 저희 아빠 저희 아빠는요 정말 음악도 너무 너무 좋아하고 저희 꿈을 누구보다 응원을 해주신 멋진 아빠시고요.
0: 그래요?
3: 그리고 네 오늘 이렇게 또 음악 캠프 올 수 있었던 만큼 아빠도 일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2: 아버님 화이팅.
0: 하긴 뭐 요즘 세대는 음악을 한다고 뭐 연예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다들 뭐 적극적으로 환영해주시고 열심히 밀어주시고 그러죠?
2: 네 맞습니다.
3: 맞습니다.
2: 네.
0: 그 우리 세대에는 뭐 음악 한다고 그러면 막 기타 부시고 막 머리 삭발 시키고 막 이런 걸로 갔었는데.
3: 맞아요. 저희 아빠도 원래 음악을 이제 춤을 추셨었는데
0: 아빠가 원래 그쪽으로
3: 네. 예.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공부 쪽을 너무 이제 원하셔서 아빠가 제가 가수한다고 하셨을 때 누구보다 앞에 옆에 있는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말고 너 길만 가라 내가 서포트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빠가 대충 하신 게 아니라 이준호 씨하고 같이 춤을 추고 그랬어요?
3: 맞습니다.
0: 거의 뭐 프로페셔널로 하신 거네.
3: 네 아빠가 정말 그 춤을 잘 추셨어요. 저도 이제 막 옛날 영상도 보고 했는데
2: 우와.
0: 네. 그 아빠 닮아서 춤 잘 추시겠네.
3: 아 제가 춤 DNA 말고 다른 쪽 DNA 그런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아 못 받았어요? 자 사실 걸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3: 네.

0: 아,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연한 팀은 진짜 갑자기 없나? 어, 기억이 안 나네.
1: 아, 선생님.
0: 제 기억이 잘 없을 정도로 거의 없다고 하니. 근데 50-50 음악은 뭐 이제 토요일에 왜 빌보드 차트 음악들 소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때 이제 큐피트 자주 나갔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또 뭐 최근에 Wish You Were Here도 나가.
1: 감사합니다.
0: 아니 뭐 감사할 건 없어요. 그냥 큐피트는 차트에 올라튼 거고.
1: 아, 네.
0: Wish You Were Here 팝 음악이니까 튼 거고. 아.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1: 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그 아무튼 지금 아는 분으로 다 아시겠지만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엔 50-50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1: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네.
0: 팀 이름은 이건 뭐 이거 그런 거죠? 뭐 반반이라는 얘기죠?
1: 네, 네. 이제 저희 반은 저희고요. 반은 이제 팬분들을 의미하는데.
0: 아, 그렇게 붙인 거예요?
1: 네. 그게 합쳐졌을 때 더 좋은 시너지가 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0: 아, 예. 네,
1: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멋진 이름입니다.
0: 예. 아, 그렇게 들으면 멋진데 우리는 뭐 골프 칠 때 이거 저
1: 아, 네.
0: 골이 오비 났는지 안 났는지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어, 반반 정도 될 때 50-50 이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1: 맞아요.
2: 어. 맞아요.
0: 어, 그건 좋네. 우리 반 팬들 반.
1: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0: 언제나 팬들하고 함께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도 솔직히 얘기하면 51-49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정확하게 50-50 하긴 좀 그런데.
1: 진짜요?
2: 어, 그래요? 어.
1: 아, 저희 팬분들 이름이 20이거든요.
0: 20.
1: 근데 그게 20이라는 숫자잖아요. 어. 근데 저희는 50-50니까 50이라는 숫자라서 거울에 비쳤을 때 20으로 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20여가지고 저희는 50-50니까 아. 20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이건, 그런 의미.
0: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1: 직원분이
0: 해석이
1: 너무 잘 만드셔서
0: 본인들이 생각해낸 것 같지는 않고
1: 네 이제 또 맞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전문적이신 분들이
2: 맞아요.
1: 저희를 빛내주셨습니다.
0: 네 분 모두 아 원래 다섯 분이잖아요, 저 멤버가
1: 맞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을 이제 좀 더 회복하기 위해서
0: 아, 누가 못 온 거예요?
1: 네 멤버 하나가 이제 참여를 못했는데
0: 네네.
1: 아마 이제 또 건강을 회복하고 저희가 더 좋은 모습을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지금은 하나는 쉬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늘 네 분만 오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0: 네. 어려서부터 다들 가수가 되려고 했어요?
1: 네.
2: 오.
0: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요즘은 다 어렸을 맞아요. 때부터 꿈을 아 난 가수야 그러고 그 길로 쫙 가는 거예요?
2: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혼자 공부라는 거를 계속 못 놓고 있었는데
0: 아 공부를 워낙 잘했는 모양이네요?
2: 잘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장녀여가지고 집에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냥 혼자 동생들한테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0: 나는 공부를 좀 해야 돼?
2: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계속 그걸 가지고 있었었던 것 같아요.
3: 저는 그 비슷하게 약간 혼자서 좀 그 많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근데 다 음악으로 다 관련돼 있었다가 뭐 뮤지컬 배우 아니면 그 음악 만드는 사람 아니면 가수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들으면서 아 이사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음악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이제 가수 쪽으로 왔어요.
0: 그게 다 음악이지 뭐.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쵸. 이게 멤버들이 다 장녀예요.
0: 아 다들 맞다리예요?
1: 네, 네. 저는 외동이고
2: 여기는 다 네,
1: 다 첫째다 보니까.
0: 아 그래서 이렇게 어른스러워 보이는구나 다들.
2: 감사합니다.
0: 연습생 생활들도 많이 하잖아요 요새요.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연습생 생활을 제일 길게 한 멤버 누구예요?
1: 키나원입니다. 저는 일단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바로 연습생이 돼가지고 이제
0: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 맞아요. 이제 졸업식 끝나자마자 바로 서울로 와서 저는 그때는 이제 연습생이었는데 숙소를 살 때가 아니어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혼자 지내

0: 아이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숙소도 이제 오래 하면서 저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 연습생을 했던 것 같아요.
1: 와, 이게 7, 8년씩 그 한창

0: 그래, 결국은 된 거네요.
1: 열심히 네 하다 보니.
0: 축하해요.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우리 노래 한 곡도 들을까요?
2: 네, 좋습니다.
0: 이게 이번에 나온 미니 4집 앨범 타이틀곡이에요?
1: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앨범 제목이 Imperfect, Imperfect?
1: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어렵네. 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네.
3: 네, 맞아요. 네. 네.
0: Like a bubble.
1: 네. Like a bubble.
0: 이거 들을까요?
1: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예, 그럼 준비해 주시고.
1: 네, 감사합니다.
0: 준비하는 동안 제가 오늘 연주자 네 분 오셨는데 네 분 소개해 드립니다. 기타리스트 최지상, 건반의 김동영, 베이스 기타 김수빈, 드럼의 최연형. 반갑습니다.

0: 뭐. 자, 50-50의 Like a Bubble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또.
1: 네. 네.
0: 천천히 오세요. 자, 오늘 음악 캠프 라이브 50-50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있는데 자꾸 미소가 지어지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약간 사실 저하고는 아무런 인척관계도 아닌데 약간 아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있죠?
3: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분 중에 제일 동생이 누구예요?
1: 저입니다.

0: 네.
1: 아테나.
0: 네. 네.
1: 그럼 큰 언니하고 아테나하고 몇 살 차이에요?
0: 저희는 5살 차이 납니다.
1: 아, 요즘 고세대는 5살 차이면은 세대 차이 나죠?
0: 아니요.
1: 안 나요?
0: 안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아, 안 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0: 네.
1: 아테나한테 물어봐야죠.
2: 아니요. 그런데도 키노 언니가 저희 팀에서 약간 멋진 뿜뿜을 맡고 있어서 저는 키노 언니가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오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너무 귀여워서 언니한테도 이렇게 서로서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세대 차이는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1: 그 음악 얘기할 때 이외에
0: 네.
1: 네이스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0: 저희는 먹는 거 얘기만 합니다.
1: 아, 먹는 걸 좋아해요?
0: 네, 먹는 거 되게 좋아해서요. 먹는 거 좋아하고요.
1: 아, 그럼 메뉴 정할 때도 막 네이스도 이렇게 토론하고 막 그러나요? 야, 오늘 점심?
0: 아,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저희가 원래 커피를 좀 많이 먹는데 아메리카노를 좀 맛있는 집을 이제 보통 샤넬이랑 예언이가 많이 추천을 해줘요.
1: 네네.
0: 근데 오늘따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찾아서 오늘은 제가 골랐는데 제가 단톡에 그 채팅방에
1: 커피 얘들아, 이거 마시자.
0: 네, 그러고 시켰는데 애들아 제가 한 입 먹어보고 그 맛이 안 나서 애들아 미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러면서 해명을 하고
3: 맞아요.
0: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1: 미각이 상당히 그 까다로운 모양이에요.
0: 커피는 좀 다들
3: 되게
0: 네, 취향이 있는 네. 것 같아요.
1: 아, 다른 건 뭐 양보해도 커피는 안 된다?
3: 맞습니다. 커피는 하루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필수품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네 분 모두 커피를 좋아하는군요.
0: 테나만
2: 처음한 음식입니다.
0: 우유 먹어요.
2: 네, 우유.
4: 아직 애기예요.
3: 애기여가지고.
1: 아니, 뭐 그냥 취향이지 뭐. 자, 오늘 50-50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니 4집 앨범에 있는 Imperfect, I'm Perfect 앨범에서 Too Kid, Too Far.
0: 맞습니다.
1: 이 음악은 음원으로 들으면서 3부 마치고 4부에 다시 만납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내일까지 일단 소나기 많이 오고요. 폭염주의보도 내려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북 경산과 예천 그리고 대구 군위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되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일단 내일 새벽까지 전국 내륙 곳곳에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새벽에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내일 오전에 그쳤다가 다시 오후에 중부와 호남,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3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요란한 비가 예상되니까 당분간 우산 계속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은 걸그룹 50-50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키나, 예원, 문샤네어, 아테나 이렇게 네 분입니다. 자, 아까 저 먹는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8: 네.
7: 음악에 관련된 얘기나 뭐 팀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도
8: 네네.
7: 얘기하게 될 텐데 사실 서로 다 환경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잖아요.
8: 네, 네. 맞습니다.
7: 그러면 생각도 다를 수가 있는데
8: 네네.
7: 의견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8: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의견이 이제 사실 충돌이 된다는 거는 저는 완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들어주는 편이고 그리고 저희 팀은 뭐 다른 팀분들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팀 방식은 그냥 각자 좀 알아서 생각을 하고 이게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좀 스스로 생각을 한 다음에 좀 각자 보여주는 것 같아요. 팀원들한테.
7: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존중하고.
8: 맞습니다. 네, 존중합니다.
7: 이건 이제 큰 언니 생각이고. 어제 크게 웃었어 예원 씨가.
9: 제가 원래 웃음이 많아가지고.
7: 크게 웃었는데 이거 아니, 뭔가 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
9: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닌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희 팀원들이 한 명 한 명 개성이 다 되게 뚜렷한 편이라고 저는
7: 개성이
9: 생각을.
7: 개성이 강해요.
9: 네, 하고요. 네. 또 듣는 음악도 다 되게 달라요.
7: 아 듣는 음악이 다 달라요?
9: 네, 맞아요. 완전 달라요.
7: 그거 조금 이따

0: 얘기하기로 하고.
1: 네, 그런 네. 식으로 되게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조금 어떻게 해야지?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언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 친구는 이걸 좋아하니까 약간 이런 거 좀 더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 이거 잘 어울린다 한번 먼저 해봐 이런 식으로 되게 서로서로 피드백도 주고 그런 식으로 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뭐 그런 걸 인정 안 해주면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죠.
2: 맞아요. 맞아요. 존중을 안 하면 좀 다툼이 일어나기 맞아요. 시작하더라고요.
0: 자, 다른 사람 뭐 얘기할 거 없어요?
3: 아니요, 저는 언니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4: 저는 비슷한 게 이게 왜 잘 되는 것 같은지 이 방식은 저희는 50-50가 약간 다 다른 음악 듣더라 들어도 아니면 다른 이제 의견 있어도 솔직히 50-50 하는 음악이나 50-50 그 그룹 자체가 그
2: 추구하는
4: 스타일은 있어서 거기에 좀 약간 저희가 의견이나 이런 것들 솔직히 더 이 추구하는 방식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제 좀 알아서 하는 느낌은 이제 초반에는 좀 서로 약간 얘기를 많이 하고 나서 이제는 조금 한 2년 정도 돼가지고 아 이게 좀 잘 맞는 것 같아 약간 좀 파악이 잘 되는 것
1: 맞아요.
4: 같아요.
0: 아 이게 뭔가 다양한 취향과 성격들이 섞여가지고 더 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원동력이 될 수 있죠.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1: 네네.
4: 네.
0: 자 그러면 각자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나 좋아하는 뮤지션들을 한 두세 팀씩만 얘기해 보죠.
1: 네. 네.
0: 아테나부터 해볼까요?
3: 네, 저는 일단 그 안 가리고
0: 안
3: 다 네, 듣습니다. 그래서 무대 따라 듣는데 제가 옛날에 그 피아노를 오랫동안 했어서 클래시컬도 가끔가다 듣고 네. 근데 또 최근에는 약간 베이스가 좀 무거운 노래들을 듣는 편이라서 그렇게 해서 약간 기분을 띄워주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아테나는 스웨덴에서 살았다면요?
3: 네 맞습니다.
0: 거의 뭐 태어나서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2년 전까지는 스웨덴 살았어요?
3: 네 맞습니다.
0: 그러면은 스웨덴은 원래 음악 강국이거든요.
3: 네 맞아요.
0: 그래서 저 아바는 알죠? 아바.
3: 아바 정윤이.
1: 네.
0: 아바.
3: 네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어서.
1: 레전드.
0: 락셋.
3: 네 맞아요.
0: 에이스 오브 베이스.
3: 네.
0: 그 최근에 히트곡 진짜 많이 낸 맥스 마틴이라는 친구도 스웨덴
3: 네,
0: 친구예요.
3: 맞아요. 진짜 너무 존경하는 그 작곡가분이신데 이제 원래 제 선생님이 이제 그분이랑 아는 지인분이셔가지고 이제 그때 너무 약간 팬이라고 전달해 달라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0: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샤넬.
4: 아 저는 저도 비슷하게 진짜 다 듣거든요.
0: 아 그래요?
4: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도 되게 다양한 게 들어가지고
0: 어렸을 때 뭘 그렇게 다양하게 들었나요? 네,
4: 저희 아빠가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밴드, 락 음악 많이 들었고
0: 아, 락 밴드 음악을 네. 많이 들었어요?
4: 락 밴드 음악 많이 들었고 또 그래서 이제 핑크 플로이드 선배님
0: 핑크 플로이드
4: 엄청
0: 듣고.
4: 이제 잘 알고 있었고 또 이제 약간 인디 음악도 많이 들었고 팝 뮤직 이제 미국에서 되게 유명하니까 그냥 네. 라디오 들으면 많이 들어서 예. 저는 그냥 다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되게 바꿔요 저는. 약간
0: 아 계속 바뀌어요?
4: 네, 계속 바꿔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아니면 스타일은.
0: 근데 최근에 요즘은 뭐예요?
4: 요즘에는 Paramore이라는
0: Paramore.
4: 네, 약간 인디 락 밴드.
0: 네, 이거. 알아요, 잘 알아요.
4: Paramore, 네. 아세요?
0: 아 그럼 팝송 프로그램
1: 당연합니다.
4: 잘 모르는 분들
0: 무시하는데 나를?
4: 그래서 전혀 아니라 잘 모르는
0: 프로그램 DJ를 지금 36년
4: 한국 제가 한국 사람들이랑 이제 페라몰이라는 밴드를 얘기를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0: 저는 알죠.
4: 그래서 너무 와 그래서 페라몰 요즘에 되게 좋아하고 또 이 그 약간 R&B도 좋아해서 제가 시저나 Summer Walker 이라는 분도 되게 좋아합니다.
1: 와우.
0: 다양하게 듣네. 음악 많이 듣네. 문샤넬. 네. 음악 많이 들어.
4: 네 맞아요.
0: 다음 예원 씨.
1: 저는 사실 제 얼굴과 어울리지 않게 힙합을 좋아하는데요.
0: 얼굴이 뭐 어때서?
1: 제 얼굴이 약간 힙합인데 힙합이 얼굴? 없다고 다들 아, 그래가지고
4: 그래?
1: 제 요즘 약간 힙합을 좀 출근으로 삼고 있는데요. 어어. 그러다 보니까 좀 힙합 노래도 많이 듣는 편이고
0: 네.
1: 좀 마이클 잭슨님을 되게 존경해가지고
0: 마이클 잭슨
1: 네, 그분을 아. 보면서 꿈을 키웠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분 노래로 플레이리스트가 야. 다 점령되어 있습니다.
0: 아니 마이클 잭슨 뒤에 님자 붙인 건 나는 처음 들어봐요 지금. 마이클 잭슨님.
4: 아 마이클 잭슨. 어.
0: 아 존경하니까 님 붙이는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선배님이라고 하기도 약간 조금 그래가지고 님을 붙였습니다.
0: 마이클 잭슨님. 네. 아 뭐 킹 오브 팝이잖아요.
1: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어 키나.
2: 저는 이제 포지션이 래퍼인데요. 이제 랩. 랩 힙합을 정말 이제 일할 때는 좀 많이 들으려고.
0: 아 본인은 얼굴이나 태도에 힙합이 있다고 생각해요?
2: 네.
1: 아 아무래도 래퍼다 보니까 매일 래퍼다 보니까.
2: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발라드를 너무 너무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어 여기 반전인데 이거.
2: 그래서 이제 권진아 선배님.
0: 아 권진아 씨.
2: 네 그리고 김필선 선배님. 그리고 저는 요즘 폴킴 선배님 음악도 폴킴. 이제 계속 이제 한 저는 음악을 들을 때 이제 가수 선배님들 이제 앨범을 들어가서 전체를 다 듣고 끝내야 좀
0: 아 앨범을 전체를 네. 듣는구나 한 곡만 달랑 듣는 게 아니고
2: 네네 네. 그래서 그 중에 또 이제 좋은 곡은 저 제가 좀 아 이런 곡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어. 곡은 또 따로
0: 플레이리스트에
2: 파일에 네, 저장해놓고 어. 전체적으로 좀 그 느낌 분위기를 좀 다 들어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아, 좋은 네. 일이죠.
2: 감사합니다.
0: 다양한 음악을 들어야 또 내 음악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요 노래 한 곡도 들을까요?
1: 어, 네, 좋습니다.
0: 지니 매직 들을까요? 지니 매직?
1: 네, 아, 좋습니다.
0: 이 지니는 그거죠? 알라딘에 나오는?
1: 오, 네, 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0: 마술 램프?
2: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0: 지니.
2: 네. 어.
0: 지니 매직 이 노래 듣죠?
1: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0: 네, 지니 매직 들었습니다. 50-50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로 오세요.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음악 캠프 라이브 50-50와 함께하고 있고요. 뭐 사실 바빠가지고 개인적인 시간 내기도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음악 안 하고 있을 때 뭘 해요? 티나는 취미가 뭐예요?
1: 제 취미는요. 저는 요리를 네,
0: 아 좋아하는, 요리를 해요?
1: 네, 좋아해서요.
0: 야, 아까부터 먹는 거에 관심을 네. 많이 보이더니
1: 직접 이제 제가 요즘 김장 하는 거를 배우고 있거든요.
0: 김치 담글라고?
1: 그래서 담궜어요.
0: 담궜어요?
1: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니저님들도 드리고 이제 또 주변에 있는 스텝 헤메 선생님들도 드리고 친구들도 주고 이제
0: 아니 하면서.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았는데
1: 네네.
0: 뭐 먹고 맛있다고 그래야지 아니면 어떻게?
1: 사실 반응은 되게 반응. 좋긴 했는데
0: 반응은 좋았는데 네.
1: 이제 제가 종류를 공부를 많이 못했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밖에 못해서 이번에는 좀 다른 거 쉴 때 좀 다른 거 연습도 해보고 해보려고 해요. 요즘
0: 다른
1: 취미가.
0: 김치들도 많이
1: 네.
0: 요리를 좋아하는군요.
1: 요리를 좋아합니다.
0: 좋은 거죠 뭐. 자 다음 예원 씨.
2: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 멤버 테나가 게임에 되게 잘 재능이 있거든요.
0: 게임을 잘해요.
2: 저도 같이 따라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 뭐합니까 게임?
2: 그 땡로란트라고 그 약간 좀 차분한 총 게임인데 되게 차분해져가지고 집중력이 많이 올라가요.
0: 총 게임인데 차분해요?
2: 네. 되게 차분해요.
0: 시간 날 때 게임을 하는군요.
2: 네.
0: 샤넬.
3: 저는 영화 보는 거나
0: 영화 보기.
3: 그 책 읽는 거나 LP 듣는 게 네, 취미입니다.
0: LP를 모아요?
3: 저는 모이는 게 취미예요.
0: 몇 장이나 모았어요?
3: 몇 장 있지? 너무 많아요.
0: 너무 많아서.
3: 네,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최근에 그 저희가 이제 그 마이클 잭슨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마이클 이제 봤는데 제가 어느 날에 LP 듣고 싶어서 좀 이렇게 뒤에서 좀 옛날에 이제 뭐 안 들었던 LP는 좀 듣고 싶다.
0: 네네네.
3: 근데 그런 거 다 밑에 있어가지고 그 사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제가 밑에 있는 거 이제 좀 보면서 갑자기 마이클 잭슨 LP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있는 게 몰랐어요. 그 정도가
0: 마이클 잭슨 LP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주다 보니까 나왔어요.
3: 네네네. 그 스릴러 앨범.
0: 스릴러 앨범.
3: 네. 25 애니버서리.
0: 25주년 나왔죠.
3: 그때. 나왔던 버전이어서 제가 뭐 LP 얼마나 있길래 마이클 잭슨 LP도 있는 거 모르는 제가 그냥 약간 LP 보고 이거 꼭 갖고 싶다 이제 사거든요.
0: 사고 안 들어봤구나 그 동안.
3: 네. 아니요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듣고 이제 다른 것도 많이 들어서 제가 한 고등학교 고2일 때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8년 정도 넘었어요. 모이기 시작한지.
0: 음악에 관련된 거니까 괜찮네 취미가.
3: 네, 저는 되게 좋아해요.
0: 근데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이 모으면 처치고 곤란이에요.
1: 어디에 놓을지.
0: 나중에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3: 그래서 제 목표는 나중에 이제 저만의 집에 있으면 딱 LP 룸. 제가 방을 들어가서 LP 다 있고.
0: 거기 처음실을 만들면 되겠네.
3: 진짜 좋은 이제 스피커랑 진짜 좋은 LP 완전 디테일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네, 제 꿈입니다.
0: 그래 꼭 이루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0: 아테나는 게임 역시 게임?
4: 네, 저도 게임을 좋아해서 이제 게임도 쉬는 시간을 하고요. 그리고 또
0: 잠깐.
4: 네.
0: 이거 저 리그 오브 레전드 롤 T1 팀 앰버서더예요?
4: T1 발로란트.

0: 엠버서더가 됐습니다.
1: 오. 아, 이거 박수 쳐야 되는 거야?
2: 맞아요. 좋은 일입니다.
1: 오.
0: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컨텐츠를 찍고 나서 제가 계속 응원 메시지를 보내서 거기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T1 엠버서더가 됐습니다.
1: 그래요. 예, 음악 너무 음악에만 온 정신을 집중해서 빠져 있다 보면 시야가 좀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취미 활동들도 많이 하고.
0: 네, 알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그래, 영화도 많이 보고.
2: 네, 감사합니다.
1: LP도 많이 듣고.
2: 네.
1: 책도 많이 읽고.
2: 네.
1: 요리도 많이 하시고.
2: 좋습니다.
1: 놀기도 하시고.
0: 네.
1: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한번 또 싫어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연애도 많이 하시고.
3: 어. 아, 아이돌입니다.
2: 곤란하다.
1: 50-50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10: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공
10: 함께해요.
8: 이카운트
7: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그레이너를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에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4: 깜짝아. 나 너무 보고 싶다.
5: 뭐? 아, 계속해요 얘기.
6: 밴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50-50와 함께했습니다. 처음에 50-50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야, 참 이 친구들하고 한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오늘 저 뭐라 그러나 얘기가 잘 통하네 이상하게. 오, 예. 잘했어요. 고마워요.
7: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영광입니다.
4: 감사합니다.
5: 자, 이제 시간 다 됐거든요.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얘기 아무 얘기나 한마디씩 하고 끝내죠. 예.
6: 좋습니다.
5: 티나부터?
4: 네.
5: 아니 잠깐. 막내부터.
8: 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선생님의 라디오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될 테니까 많이 예뻐해 주세요.
5: 고마워요. 예. 다음, 예, 샤넬.
9: 네, 오늘 이렇게 그 나와서 음악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저희 이제 취미까지 또 이제 얘기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좋은 추억을 이제 생긴 것 같아서 평생에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5: 감사해요. 예. 아, 예원 씨.
6: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TV에서만 뵙던 분을 이렇게 실제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오늘 저희 얘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5: 아, 예, 고맙습니다. 자, 키나. 네,
10: 저도 선생님이랑 지금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너무 꿈만 같은데 이 한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요.
5: 네네.
10: 저도 선생님처럼 저희 팀도 항상 음악을 정말 사랑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아빠 나 성공했어.

0: 저는 저 후배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1: 아,
0: 오늘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1: 네,
0: 끝날 때 되니까 얘기하는데 다음에 만나면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1: 네.
0: 뭐 아저씨라고 그러든가.
1: 아빠라고 하겠습니다.
0: 편하게. 아빠, 집에 아빠 계시니까 큰 아빠 괜찮은데 큰 아빠.
1: 너무 좋습니다.
2: 와.
0: 고마워요. 건강하고 열심히 해서 또 다음 앨범도 잘 되고 이번 앨범도 잘 되고
1: 네.
0: 꼭 성공하길 바라요.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연주자 여러분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고.
0: 자, 50/50의 캐리언 이거 음원으로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엔지니어 이태상, 저는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주빈입니다. 다른 멤버들에 비해 연습생 생활이 짧았던 저는 초반에만 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모른다고 혼자 끙끙 앓진 않습니다. 먼저 다른 멤버들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묻고 조언을 구했죠. 내 부족함을 쿨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를 더 발전하게 하는 지름길이잖아요. 혼자 감당하기 벅차다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뻗어보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4: FM for you.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5: 콘서트 늦겠다. 뜰차.
6: 뭐라는 거야?
4: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5: 어? 내 가방.
6: 두고 왔어?
5: 아, 사람 많다.
4: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5: 야, 왜 안 와?
4: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5: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6: 야, 뭐해, 빨리 와.
4: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5: 뭐야?
4: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I와의 바둑 대결로 화제를 모았던 이세돌 기사가 말하길 인간이 두는 바둑은 오직 승패에만 무게를 싣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바둑이라는 건 이기고 지는 것 외에도 복기를 해야 끝이 나기 때문인데요. 복기는 내가 어떤 수를 왜 두었는지, 거기에 상대는 또 어떤 수를 두었는지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는 겁니다. 진정한 프로 바둑기사라면 패배했더라도 그 순간에 최선의 수를 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래요. 이기고 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내가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거기서 떳떳하다면 패배가 주는 무게는 감당할 만한 게 되겠죠.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6월 17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방탄소년단의 Yet to Come이었습니다. 별밤 열면서 이세돌 기사가 했던 말. 프로 기사라면 승패를 떠나 자신이 최선의 수를 두었는지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프로 바둑 기사의 세계. 뭐 경험을 해볼 수 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뭐 바둑을 배우는 정도의 수준으로 알 수 없는 세계잖아요. 참 신비로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박정현님께서는요. 오늘 너무 더운 날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니 이제야 바람도 선선하게 솔솔 불고 딱 좋네요. 기말고사 준비 중인 저희 집 고딩 아들도 고딩이들 여러분 계신가 보네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주기를. 야식으로 수박 준비해놓고 학원에서 돌아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요. 정현님도 얼마나 마음 많이 쓰시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바람이 저녁이 되면 선선하게 느껴지지만 곧 올 여름은 여름에도 이제 덥죠. 바람이 불면 그 더운 물방울 덩어리가 막 불어오는 것 같고 그럴 텐데 아직은 그래도 즐길 만한 날씨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3, 4부에서는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함께합니다. 지난주에는 다른 스케줄로 자리를 비우셨고 그 자리를 아주 유명 외계인 우리 예준 씨가 함께 해주셨고요. 오랜만에 우리 소장부원과 선곡 대결 열립니다. 이따 9시부터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은 오늘은 어땠는지 뭐 수요일 저녁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별밤에 알려주세요. 지금 듣고 싶은 신청곡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3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안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4: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마이 앤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 듣고 왔고요. 수요일 저녁 부엉이들은 뭐 하고 있는지 볼게요. 6500님은요. 퇴근 후 24번째 헌혈하고 친정 들렀다 집 가는 길입니다. 라고. 이 훌륭한 부엉이를 보십시오.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타적 행위 아닐까요? 우리가 수혈이 필요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진짜 위기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의 순간들에 얼마나 6500님의 이 행위가 진짜 기적 같은 도움이 됐겠습니까? 훌륭하십니다. 김경미님은 대장부엉 오늘 하루 마무리도 저는 별밤입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남편은 TV, 아이는 휴대폰 보는데 너무 무료하고 외롭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노란 이어폰을 챙겨 산책 나갑니다. 이나님 만나러요. 그래서 별밤은 제 친구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경미님은 제 친구지요. 제가 이 친구들이 없다면 이 시간에 매일매일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아무튼 오히려 좋네요, 저로서는. 그런 김에 경미님이 나와서 저랑 놀아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0901님은 엄청난 소식입니다. 대장부엉 저 오늘 승진했어요. 남들보다 늦은 승진에 애가 타는 날도 많았는데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버티다 보니 이런 좋은 날도 오네요. 오늘만큼은 가족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0901님. 가족분들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이들은 그 의미를 아직 크게 모를 수도 있어. 그쵸? 그리고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직원들의 마음도 더잘 헤아려 주실 수가 있고, 뭐, 그 시각에서만 볼수 있는 회사의 모습들,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도 그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축하드리면서 별밤에서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권진아의 Fly Away.

권진아의 Fly Away에 이어서요. 넬의 정규 10집이 나왔고요. 그 타이틀곡이었습니다. Sweet Delusion. 너무 멋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라이브로 보면은 장난 아니겠네요. 요 한 8시 14분쯤에 김혜리 님이 오늘 넬 신곡 나왔어요. 그거 들으러 가야 하는데 별밤 끝나면 갈게요. 라고 역시 별밤을 택한 그 선택에 대한 포상처럼 노래가 나갔죠. 김혜리님께서 노래 나오니까 끼야 역시 별밤이라고 역시 혜리님입니다. 말은 저렇게 해놓고 노래를 들으러 가셨을 수도 있지만 약속을 지켰고 다 함께 우리는 내일 신곡을 감상했지요. 김은서님 좋아요 내일. 우서연님도 와 내일이다 라면서 비명을 지르고 계십니다. 하, 진짜 많이 기다렸던 분들 계실 텐데 너무나 반갑고 또 저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더 진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신곡입니다. 4533님께서요. 딸이 과일 먹고 싶다 해서 퇴근하고 애플망고 사서 들어가는 길에 우연히 듣게 됐어요. 거의 30년 만에 다시 별밤 듣네요. 학창시절이 생각나요. 매일 출석할게요. 진짜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덥석 매일 출석 약속을 해주시다니 꼭이에요. 저도 애플망고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 이따 퇴근하고 가서 애플망고를 먹겠습니다. 아, 또 애청자 옛날 애청자분 오셨어요. 강은성님 별밤 50년 전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 산책길에 저장해둔 곡들이 식상해서 우연히 라디오를 켰는데 별밤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반가웠어요. 저도 이제 부엉이가 돼보렵니다. 하, 이렇게 두 분의 진짜 예전의 별밤을 사랑하셨던 부엉이께서 와주셨어요. 30년 만에 그리고 50년 만에 온 두 분께 반가움의 선물 드릴 테니까 꼭이요. 약속 지켜주세요. 자주 와주세요. 9228님께서요. 6시 칼퇴해서 즐겁게 최저가 주유소 찾아 주유도 했는데 우회전하다가 보도에 타이어를 박았어요. 카센터 갔다가 늦은 저녁 먹고 이제 집에 가면서 별밤 들어요. 세상에. 아유, 그 너무 기분 나쁘죠. 그 진짜 심하게 박으면 저는 한번 그 얼라인먼트까지 틀어질 정도로. 와, 근데 그런 줄 모르고 그냥 뭐 약간 뭐 긁힌 거 이거 휠 긁힌 거야 뭐 에이 상관없어 이러려고 그랬는데 약간 이 핸들 문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얼라인먼트까지 상했더라고요. 어마어마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현우님 대장부엉 저는 대장부엉 보러 도서전 가려고 했는데 티켓팅 실패해서 좌절하며 퇴근 중이에요. 대장부엉 신간 축하해드리고 싶은데 부산 일정은 없나요? 연우님 감사해요. 부산에서부터 와주시려고 한 겁니까? 아 이게 도서전이 인기예요. 그죠? 제가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신작을 발표하나요? 사인회는 그때인 거 아는데 2시에 발표가 되는 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 도서전에서 신작이 발표가 된다. 아 그런 건가? 뭐 온라인 사이트에서 먼저 발표되는 거 아닌가? 사인회가 아무튼 2시이고요. 아마 내일쯤 제가 뭐 신간 정보 같은 거 올리라고 아까 이미지 왕창 받았습니다. 부산 제가 이번에는 좀 기회가 닿으면 지방을 책을 빌미로 한번 여행삼아 다녀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 생기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입으로 올게요. 아이작 엘리엇의 Waving at Cars.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매장에 진열된 시계들을 살펴보다가 손바닥보다 작은 디지털 시계 하나를 골라 계산대로 갔다. 그러고 보니 시계라는 걸 직접 돈 주고 산 적이 있었던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려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만 그 덕에 처음 해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게 요즘 좀 놀랍고 새롭다. 얼마 전 1일 평균 스크린 타임이 7시간 넘게 나와서 스스로에게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도 있고 수면 시간도 있는데 그걸 빼고도 하루 24시간 중 7시간 넘게 요 조그만 화면에 빠져 있다니 이건 좀 심각했다. 가만 보면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가 고작 30초도 못 참고 다시 꺼내서 쓸데없이 이 앱, 저 앱 열어보는 게 습관이 됐다. 잘 때는 다음날 아침 알람을 맞춰둔다는 핑계로 침대까지 가지고 들어가니 취침 시간이 늦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큰맘 먹고 일단 요금제부터 데이터 양이 적은 걸로 바꿨다. 휴대폰 대신 탁상시계로 알람을 맞춰두기로 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읽을 책도 가지고 다닌다. 아직은 습관이 되지 않아서 몇 장 읽다 말고 멍해지고 자꾸 스마트폰을 열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지만 일단 하는 데까진 해보는 거다. 스마트폰 없이도 충분히 잘 지냈던 과거의 나를 기억하면서 말이다.

홈존의 책을 넘기는 듯한 마음으로 듣고 왔어요. 안녕들한가요? 오늘 얘기 684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써야지. 지금처럼 스마트폰에 노예가 돼선 안 되겠더라고요. 습관처럼 열어보고 안 봐도 크게 지장 없는 영상 보느라 허비했던 시간인데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하는 데까지 해볼 겁니다. 하, 훌륭합니다. 이런 결단들 가끔 도착을 하는데요. 저는 그나마 하는 건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알고리즘에 점점 갇혀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너튜브를 좀 많이 좀 줄이는 편이고, 확실한 건 저는 SNS나 또는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거를 안 보는, 덜 보죠. 거기도 계속 내가 이제 바버를 타는 거 위주로만 보여주니까 그게 내 세상을 점점 좁게 만들더라고요. 예, 그것과 다르거나 틀린 그런 얘기를 보면은 거부감이 들고 하는 것도 이게 다 대알고리즘의 시대가 돼서 그런 것 같고, 그런 대신에 저는 게임을 하죠. 예, 가상 현실 속에서 게임까지는 좀, 예, 제 오래된 취미생활이다 보니까. 하지만 아무튼 계속 뭔가를 보는 거는 제 의미 없는 영상. 이거 최소한 차라리 진짜 긴 호흡의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좀 오늘은 해냈다 정도 그랬던 때가 있어요. 요새는 아무튼 짧은 그런 거라든지, 그러면 다행히 좀 계속 그런 걸 보면 멀미가 나는 체질이라 진짜 불행 중 다행입니다. 1419님이요. 사연에 너무 뜨끔해서 들키면 안 되는 성적표를 받은 기분이에요. 그죠? 그래도 뜨끔한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괜찮은 게 아닐까요? 언젠가는 이 뜨끔들이 쌓이다가 실행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하루님. 스크린 타임 방금 확인했는데 심각해요. 아무리 안 쓰는 상태로 켜져 있는 시간이 있다 해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연 덕에 체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안 볼래요. 그거 뭐 잘못 누르다가 가끔 실수로 이렇게 뜨잖아요. 되게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아, 나 안 볼래요. 모르고 싶어. 하지만 그래. 6844님 말이 너무 맞아. 스마트폰은 스마트하게 써야지. 우리 진짜 이거 점점 우리 뇌 기능을 퇴화시키는 1등 주범이긴 합니다. 아이고, 실천하고 있는 6844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편안했는지 안부 묻고 그 대답 듣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별방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릴게요. 계속해서 실시간 사연 신청곡 기다리며 이하이 노래 듣겠습니다. 홀로.

0: and love.
1: 이하의 홀로 이어서 자이언트의 언러브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 처음 온 부엉이부터 다시 왔다는 부엉이 그리고 적응 중인 부엉이들 다양하게 계신데요. 정연우님은 장거리 남자친구랑 처음 연애 시작할 때 가사에 이입하며 듣던 노래가 처음 듣는 별밤에 나왔어요. 채널 고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 노래는 아, 요 사연이 아까 1부 끝곡으로 나갔었던 아이자가일리언 노래 나갈 때였대요. 연우님 반갑습니다. 오늘 말고 딴 날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문현정님 대장부엉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야근할 때만 듣다가 한동안 못 왔는데 짧은 새에 이직해서 이제 1시간 반이 아니라 20분 거리 회사에 다녀요. 이렇게 편안하게 대장부엉 목소리 들으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니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근거리에 일터가 있다라는 것만큼 삶의 질이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게 없지요. 예, 그냥 적응해서 장거리도 잘 다니다가 가까운 데로 이사하면 와, 나 그전에 어떻게 그걸 다 해냈냐 싶지요. 그리고 0616님 어제 손태진님 따라왔다가 자리 잡았어요. 이선홍님 어제 들어오고 오늘 2일차입니다. 삐약이 부엉이도 아직 멀었죠. 자주자주 놀러와서 대장부엉 품으로 들어갈게요. 뭐예요 이렇게 귀엽게. 감사합니다. 그래요, 손샤인 부엉이들도 자리 잡아주시는 분들 좀 더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엄나영님 비오는 편안한 수요일 밤이에요. 스쿼트 100번 하고 저는 비가 오니 우산 갖고 첫째 마중 나가요. 기말고사 앞두고 바빠진 첫째 재원이 엄마가 응원할게 태희의 모노로그 신청합니다. 스쿼트 100번 스스로 하셨다니 대단합니다. 아, 저는 오늘 진짜 요새 최근 운동하면서 근력이 쭉쭉 올라오는 기분만 느끼다가 여름 되니까 체력이 좀 빠지는지 자꾸만 후덜덜 거리는 저를 만나고 너무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신청하신 노래 들을게요. 태희의 모노로그.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304님께서요. 아침 운동하다가 저녁 운동으로 바꿨는데 해도 없고 바람도 솔솔. 운동하고 폰 닫고 푹 자면 내일은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오늘도 내일도 쭉.

0: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시작할 거예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노래는 알리고
2: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1: 오늘도
2: 영업합니다. 시즌 4.
1: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이원석입니다.
1: 우리 소장부엉이 오늘도 네. 그루밍이 깔끔하게 되어 계십니다.
2: 그루밍이라니요?
1: 왜요?
2: 그루밍이요?
1: 예예. 예.
2: 아, 그
1: 예쁘게 이렇게
2: 하나요?
1: 단장이
2: 기분이
1: 되어 계시.
2: 굉장히 막 좀 이상한 게 제 기분 탓이겠죠?
1: 예, 기분 탓인 게 옛날에는 그걸 강아지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만 썼지만.
2: 네.
1: 요새는 이렇게 그루밍족 이렇게 인간들한테도 쓰이는 표현이니까 전혀 일단 제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모든 말이 다 소장범을 조롱하는 말은 아닙니다.
2: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해했네요. 예,
1: 편견을 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2: 네.
1: 아무튼 지난주에는 한 주 자리를 비우셨고
2: 네.
1: 대신에 아주 인기 외계인 분과 선곡 대결했었어요.
2: 그래요?
1: 예. 플레이버 예준 씨라고.
2: 오.
1: 아, 굉장한 분인데요.
2: 어려운 걸음을 하셨군요.
1: 아, 정말 근데 아주 그냥 제가 또 플리분들 와가지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협상을 시도를 했거든요.
2: 협상이요?
1: 네.
2: 어떤 협상이요?
1: 예준 씨 친필 보고 싶지 않냐. 그러려면 날 뽑아라. 지금 나를 뽑으면은 내가 예준 씨 뭘 보여주고 뭘 하겠다 아무리 해도
2: 네.
1: 어쩔 수가 없더군요.
2: 완패하셨습니까?
1: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의 뭐 티끌대 그냥 은하계 느낌으로 예, 아주 그냥 그랬고요.
2: 아무래도 외계인이서도
1: 아무래도 예, 외계 세력과 거대한 예.
2: 네, 기본적으로 인구가 더 많겠죠. 외계인
1: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2: 네.
1: 최은미 님이요.
2: 네.
1: 진짜 오랜만에 오셨다.
2: 왜요?
1: 읽어주세요.
2: 아, 이제 소장부엉님이 되신 건가요? 너무 오랜만에 출석했는데 모두들 잘 지내셨기를요.
1: 작년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출석해 주시는
2: 네.
1: 것 같거든요. 작년
2: 제가 소장부엉이라는 이 직함을 얻게 된 게 작년 9월이었대요.
1: 그치, 스페셜 별밤지기.
2: 네, 그때 이후로 제가 소장부엉이라는 칭호를
1: 맞아. 너무 웃겼던 게 우리 얼마 전에 어디 뭐 그 뭐지 고깃집에 갔었잖아요. 여러 명이서 고깃집에 갔었는데
2: 네.
1: 저한테 제가 막 저 부엉이에요 라면서 사인을 부탁하신 사장님이 계셨단 말이죠. 거기 지금 그 소장부엉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막 사인 너무 부엉이세요 하면서 막 사인해드리고 있는데
2: 네네.
1: 조심스럽게 저에게
2: 네.
1: 혹시 저기 일행 중에 소장부엉님 아니시냐고 너무 웃겨서 와 이분 찐 부엉이시구나. 지금도 혹시 듣고 계시려나? 거기 너무 맛있는
2: 있죠.
1: 고깃집이었었는데
2: 예, 예.
1: 아, 그래서 맛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소장부엉님도 사인을 하고 나오셨죠. 밖에서 소장부엉 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지 않았어요?
2: 그렇긴 했고요.
1: 네.
2: 약간 저 사람이? 약간 그런 눈빛이었어요.
1: 에이 아닙니다.
2: 제가 평상시에는 전혀 이 아우라가 없거든요.
1: 네.
2: 저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1: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튼
2: 예. 네. 자극치심일까요?
1: 뭐,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와서 왜 자꾸 그런.
2: 알겠습니다. 네.
1: 왜냐면 게다가 지금 데이브레이크에 축제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썸머 매드니스죠. 데이브레이크
2: 네.
1: 최대 명절.
2: 네.
1: 데이브레이크 여름 단독 공연이요. 썸머 매드니스 예매 날짜.
2: 네.
1: 정해졌습니다.
2: 오늘 발표가 됐죠?
1: 선 예매가 6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고요.
2: 네.
1: 일반 예매는 6월 25일 목요일 저녁 8시인데요.
2: 네.
1: 혹시라도 아직도 고민하거나 가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고민하는 분들 위해서 썸매를 와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선 예매와 일반 예매에 차이에 대해서
1: 네.
2: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제가.
1: 그건 맞죠.
2: 선 예매는 데이브레이크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팬카페 같은 데가 있어요.
1: 맞아요.
2: 거기 가입을 하면 몇 가지 단계를 걸쳐서 뭐 그렇다고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0: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은 선예매를 위한 권한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그 권한을 부여받고 23일 먼저 예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게 한 이틀 정도 24일 밤 11시 59분까지 선예매가 끝나잖아요. 네. 그럼 남은 좌석으로 25일부터 일반 예매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예매라면 우리가 흔히 이제 티켓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티켓을 구하는 거죠.
1: 그렇죠. 항상 모두들 이렇게 이 코어 팬덤, 팬클럽 분들을 위해서 원래 이제 선예매가 보통 진행이 되곤 하니까요. 네.
0: 그들에서 만약에 선예매에서 매진이 된다. 그 일반 예매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러네요. 아이고 참 이거 난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0: 선예매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1: 해야만 하겠죠.
0: 잘 받아주네.
1: 데이브레이크 인별그램 네. 꼭 팔로잉 해주시면 관련 내용 계속 올라갈 네. 거고요. 이은희님께서 공연 날도 알려주세요.
0: 7월 25, 26일 이틀이고요. 서머 매드니 참고로 저희 여름 저 브랜드 공연이에요. 올해로 13년째 하고. 그러니까 데이브레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머 매드니 무조건 보셔야 돼요.
1: 그건 당연하고 좀 나는 그렇게 큰 관심 없는데 하는 분들이야말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오게 할지 모르겠지만 보면 관심. 보면 네. 끝이거든.
0: 속눈썹 치고 한번
1: 맞아
0: 왕래 내마 하시면
1: 아 어떻게 좀 진짜 꼭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하는 자양강장제 같은 네. 공연.
0: 특히 여러분들. 이번 서머매드니스는 역대 서머매드니스 중 가장 작은 공연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1: 아, 그럼 오히려 좋은 것들이 많은데.
0: 클럽 투어를 제외하고 전국 클럽 투어 했던 회차가 있었는데 그걸 제외하고.
1: 가까이서 아이컨택 되고 막 그러는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가장 거기 공연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균일하게 에너지를 다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뭐 큰 공연 가면 앞에는 뭐
1: 좌석에 따라서
0: 차이가 좀 있잖아요. 에너지의 전달이 네. 여기는 다
1: 모두가
0: 거의 균일하다.
1: 모두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네,
0: 스탠딩 존과 좌석 존이 정말 정확하게 다 균일하게
1: 좋습니다. 자, 여러분 7월 25일 26일 매주 들으셨던 분들은 이날 미리미리 빼두라고 말씀드렸지만 부엉이들은 최대한 진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0: 매진되면 하루 더 할 수 있습니다.
1: 제발.
0: 지금 노래를 영업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브레이크 서머 매드니스
1: 데이브레이크 서머 매드니스는
0: 너무 영업을 많이 하고 있네.
1: 저도 진심으로 영업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괜찮고요. 자, 뭐 다음 주에도 또 할 겁니다.
0: 네.
1: 이제 오늘의 선곡 대결로 들어가봅시다. 참여 방법부터
0: 네, 매주 달라지는 주제로 이나 씨와 제가 세 곡의 노래를 영업하고요. 승자는 부엉이들의 실시간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표를 적게 받은 패자는 그 즉시 마이크가 내려가면서 마지막 추천곡을 별밤 SNS로만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엉이들은 원석 이나 중에 지지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 네. 왜 이렇게 주저하시죠?
0: 좀 더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에서 만족하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문자 투표만 받습니다. 승자에게 투표한 분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오늘의 선곡 주제 알려주시죠.
0: 극적인 사건을 비유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등장인물의 행동과 대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예술 작품이죠. 바로 드라마
2: 우라키.
1: 다양한 우라키가 준비되어 있죠.
0: 결이 좀 맞았대 이번에. 그렇죠?
1: 네. 맞아요. 드라마 또 우리 이원석 씨가 또 참 잘 챙겨보시고.
0: 아 요즘 또 챙겨보는 드라마가
1: 뭡니까?
0: 얘기해도 돼요?
1: 그럼요.
0: 요즘에는 그 신입사원 강회자라는 드라마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1: 신입사원 강회장이요?
0: 예.
1: 굉장히 좀 모순적인데 회장님도 몰래 혹시 신입으로?
0: 아 그걸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1: 암행어사 같은 거네.
0: 아 그런 건 아닌데 뭐 비슷한 유기 아무튼 재밌어요.
1: 자맹
0: 그리고 취사병
1: 그건 얘기하셨었죠.
0: 재밌고
1: 참 그래도 잘 챙겨보셔가지고
0: 아유 재밌는 거
1: 맞아. 요새 재밌는 거 참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영업을 시작해 볼 텐데요.
0: 네.
1: 아 누구 먼저 해볼까요? 이번에 오랜만에 제가 먼저 해볼까요?
0: 그러시죠.
1: 저는요. 저희가 아직도 저 드라마 OST로 하나 일단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드라마 OST 하면 아직 저에게 1순위로 떠오르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뭔데요?
1: 바로 홍지호가 부른 프로포즈라는 곡이에요.
0: 아 이게 1순위예요? 딱 떠오르는 게?
1: 나는 이 OST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무엇보다 제가 이때 김희선 씨를
0: 네.
1: 이때 김희선 씨가 물론 그 전후로도 진짜 긴 전성 거의 뭐 한

0: 시대를 네. 어, 뭐 그 이상을 지금까지도 호령하시지만 네. 그때는 거의 뭐 사람이 뭐 저렇게 생겼어? 그 옛날부터 좀 유명한 올파였어요.
1: 네. 아, 대장부엉이요?
0: 저는 진짜 옛날부터 네, 굉장했습니다. 뭐 이지연 씨로 시작이 됐었죠. 그 옛날 옛적 가수.
1: 바람을 멈추었다고?
0: 예예. 예. 이렇게 쫙 그냥 제가 이제 훑어오던 네. 여성 얼굴들이 이제 계시는데 김희선 씨는 진짜 좀 말도 안 돼. 왜 그분이야말로 약간 외계인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김희선 씨가 나오는 것들 다 챙겨봤는데 네. 이때 이 드라마에 막 그때 한참 로맨스 드라마 하면은 주인공으로 정말 많이 나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1: 누구요?
0: 류시원 씨입니다.
1: 아, 네.
0: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두 분이 호흡을 맞췄었던 드라마고. 근데 이 노래가 저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를 나중에서 알게 됐는데요. 네. 제가 데이브레이크에게 입덕하게 된 노래 뭐죠?
1: 넌 언제나.
0: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1: 넌 언제나
0: 맞지요. 그것만 들으면 저 두근두근 하는데 네. 이 노래는요. 넌 언제나 또 이렇게 시작을 해요.
1: 아 예.
0: 그래서 뭐 이건 가사적 우연일 수 있죠.
1: 네.
0: 작곡가가 같더군요. 박정원.
1: 아 넌 언제나를 좋아하시네요.
0: 넌 언제나 조금 남용하시는 것 같은 좀 의심이 듭니다만은 둘 모두 아주 성공적인 넌 언제나였다. 정말 박정원 작곡가님 넌 언제나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지금까지도.
1: 그렇군요.
0: 저의 첫 번째 영어곡입니다. 드라마 프로포즈 OST 홍지호의 프로포즈.

0: 저의 첫 번째 영업곡 드라마 프로포즈 OST 홍지호의 프로포즈 들었습니다. 이 노래 기억은 나십니까?
1: 노래는 너무 기억이 나고요. 이 드라마는 제가 안 봤던 것 같아요.
0: 그때는 오히려 소장보이 드라마 잘 안 볼 때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그때는 드라마를 본방 혹은 주말에 그래. 재방하는 드라마 아니면 볼 수가 없잖아요.
0: 이제 웬만큼 내가 봐야지 작정하지 않고는 네. 챙겨보는 게 불가능했는데 저는 저거를 제 기억에 비디오 테이프로 나 조금 봤어요. 시간 좀 지나고. 이게 해외 미국에서는 한국 드라마들이 비디오를 네, 맞아요, 쫙 맞아요. 한꺼번에 볼 수 있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유경님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때 류시원님 김희선님 얼굴도 막 떠올라요. 이게 드라마지. 얼굴 너무 생각나.
1: 8738님은요. 이나님 넌 언제나 나에게
0: 아니 멜로디 잘 해주세요. 넌 언제나 이거예요.
1: 넌 언제나 나에게
0: 왜 그래요.
1: 첫 소절만 들으면 20살 첫사랑에게 김희선씨 머리핀을 선물하며 고백했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라고
0: 멜로디를 막
1: 김희선씨 머리핀 유행하던 게 있었나군요.
0: 어머나 잠깐만 8738님 네 돈 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1: 아, 비싼 건가 보죠?
0: 김희선 머리핀 제가 알기로 그 큐빅 많이 박힌 그거 진짜 비쌌어.
1: 그래요?
0: 올 땡땡땡.
1: 20살 첫사랑이면 정말 진짜 차곡차곡 용돈 모아가지고
0: 김희선 머리핀. 아 로망이었지요.
1: 궁금하다 어떻게 생겼는지.
0: 있어요. 네. 그리고 김명희님 프로포즈? 그 옆집 남자가 원빈 나오는 그 드라마인가요? 맞아요.
1: 원빈 씨도 나와요?
0: 원빈 씨가 네. 대사 없이 그냥 존재가 그냥 멋짐으로 등장하셨었어요.
1: 아 멋진 남자.
0: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저 때는 네. 이제 원빈 씨에게 호감을 가지기가 어려웠던 게 네. 그 되게 그 대사는 거의 없었어요. 하얀 개를 끌고 이제 나오면 네.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난 빨리 지금 주인공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네. 그 갑자기 광고가 나오는 느낌이랄까 화보처럼. 근데 훗날 그렇게 네, 대배우가 되실 줄은 제가 못 알아봤죠.
1: 근데 굉장히 뭔가 이 스토리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배역은 아니었나 봐요. 원빈 씨가.
0: 제 기억 속에는 그냥 아 빨리 맞아, 예, 잘생기셨다. 아,
1: 빨리 내러티브로 빨리 스토리로 가자.
0: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김희선 씨 약간 조금 뭐가 있긴 했었어요.
1: 그랬군요.
0: 자 계속해서 이원석 씨 영업곡 뭡니까?
1: 저는 또 우리 또 90년대에 청춘 드라마가 한창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0: 저 기억합니다.
1: 네, 이게 이 노래 아마 92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져온 노래는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가져왔습니다.
0: 이 노래 너무 네. 잘생겼어.
1: 이 노래 멋있죠.
0: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네. 이 노래 아까 그거 아껴둔 우리 사랑을 위해 빰빰빰 이 노래잖아요.
1: 군갑니까?
0: 이게 맞죠?
1: 지금 무슨 그 아침 기상나팔 소리
0: 아니 아까 제 군감... 프로포즈를 아니면 그건가? 아껴둔 우리 사랑을 위해
1: 아니 제가 영업을 하고 나서 뭔가 덧붙이면 덧붙이세요. 아직 영업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0: 제가 물꼬를 터드리는 거죠.
1: 약간 그런 인성에 약간 논란이 생깁니다.
0: 제 인성이 그 얼마나 별로인지 부엉이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계속 해주시죠.
1: 자, 아무튼 이 이주원 씨 아껴둔 사랑을 위해는 제가 지난주에 왜 손성훈 씨의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노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0: 아, 그 거칠디 거친 예. 모래 만나는
1: 근데 결은 굉장히 비슷해요. 가사의 결은
0: 아 근데 차림새가 다르죠.
1: 근데 뭔가 좀 정갈해.
0: 약간 양복 입었어. 셔츠 그쵸? 입어.
1: 그 손성훈 씨는 약간 그 막 부츠에 막 오토바이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이분은 약간 좀 수트를 좀 입었는데
0: 입지.
1: 약간 풀어헤친 느낌.
0: 예, 풀어헤친 시간이지.
1: 네, 그런 느낌.
0: 느낌적 느낌.
1: 그런 느낌이고 우리들의 천국 이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들 근데 이게 1기, 2기, 3기 막 이렇게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나오는 주인공분들이. 근데 이 노래가 2기 때
0: 그럼 누구였어요 그때는?
1: 2기 때가 김찬우 씨 기억나죠.
0: 제가 그 기억하는 우리들의 천국은 김찬우만 기억나는데
1: 그게 2기래요. 그래. 1기는 홍학표 씨. 그게 1기입니다.
0: 아, 그분도 우리들 천국이구나.
1: 네. 거의 뭐 우리 시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를 지금
0: 저 너무 오래 합니다. 하고 있는데 홍학표 씨 아세요 여러분?
1: PD님 지금
0: 홍학이나 알지 뭐 아시겠어?
1: 네, 아무튼 뭐 그때 그래서 전도연 씨도 2기 3기 때 나오고
0: 최진실 씨도 1기 와 대박 이 드라마
1: 맞아요.
0: 완전 스타 등용문이네
1: 맞아요 맞아요
0: 한석규
1: 씨.
0: 와 네.
1: 그때 1기가 한석규 씨 나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가 이 시대까지도 사랑을 받는 분들이 이때 청춘 스타로 와. 딱 이 드라마를 통해서
0: 엄청나다
1: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노래인데 그 드라마의 노래인데 이 노래는 손미연 씨가
0: 맞아
1: 이 우리들의 천국 드라마 OST 음악 감독을 맡으면서 이 이주원 씨라는 이 가수를 딱 픽업해가지고 이 드라마에 딱 삽입하면서 히트가 납니다.
0: 손무현 냄새가 확 나죠.
1: 나죠, 나죠.
0: 손무현 씨가 제가 옛날에 윤상 씨 좋아할 때 더불어서 네. 함께 그래도 조금
1: 비슷한 결이 좀 있어요.
0: 네, 약간 그 쓸쓸한 그 결이 있죠.
1: 네, 근데 윤상은 신디사이즈 계열이라면 네. 손무현은 약간 기타의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0: 조금 더 러프한 네. 느낌이 있죠.
1: 이 노래 들으면 또 묘하게 비장해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0: 아껴둔 내 사랑을 위해
1: 노래를 듣고 나서 하시라고요. 저는 다 듣고 했단 말이에요.
0: 지금 빨리 틀어야 노래 안 잘린대요.
1: 가시죠.
0: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원석 씨 첫 번째 영업곡으로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들었어요.
1: 아,
0: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마성의 노래입니다. 냉면 같은 노래랄까요?
1: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0: 그쵸?
1: 이 노래를.
0: 이거 좀 오랜만에 좀 메소드로 좀 읽어주세요.
1: 1439님께서 이원성님이라고 정자로 제 이름을 보내셨고요. 제가 한창 때 좋아하던 드라마 주제가입니다. 덕분에 추억은 방울방울!
0: 콸콸콸로 또 마무리됐네요. 여혜은님은요. 처음으로 산 카세트테이프가 우리들의 전국 OST였어요. 라고 들뜬 마음 전해주셨습니다.
1: 박은진님은요. 정직한 박자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0: 라고.
1: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이은희님. 저 두 분 얘기 다 하는데 어떡해요? 투표 어렵다.
1: 이거 너무 자주 쓰는.
0: 아니 방금 전에 정직한 박자. 이거는 자주 안 나왔는데 이분? 생쥐 미스터 생쥐?
1: 완전 똑같아. 저는 완전 다
0: 완전
1: 다르는데요?
0: 그 생쥐 톤 매번 나왔던 쥐거든요. 네? 자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원석이나 좀 한 사람 이름 써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0: 아 계속해서 드라마로 갔어야 되나?
1: 왜요?
0: 갑자기 너무 약해진 느낌이 들어.
1: 뭔데요? 뭔데요?
0: 저는 그러니까 드라마 아니고 이번에는 영화에 삽입된 음악을 가지고 왔거든요.
1: 제목이 주제가 드라마인데 왜 영화를?
0: 그죠. 다른 걸로 바꿀까요?
1: 네, 바꾸세요.
0: 아 좋습니다.
1: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세요.
0: 저는요. 그렇다면은 그걸로 네. 하겠습니다.
1: 뭐요?
0: 아 드라마
1: 네.
0: 아, 너무 옛날로만 가면은
1: 네.
0: 우리 때 아기 부엉이들이 너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1: 네.
0: 비교적 근대로
1: 네.
0: 완전 최신은 아닙니다.
1: 네.
0: 넘어오겠습니다. 시크릿 가든 OST 김범수의 네. 나타나 빰빰빰 왜 내 눈앞에
1: 아니 본인 작품 아니에요?
0: 아니 뭐
1: 맞죠?
0: 제가 뭐 워낙 많이 했었어야죠.
1: 진짜 와 나 진짜
0: 욕하세요 욕하세요.
1: 아니에요 방송에 네. 욕을 할 순 없죠. 와
0: 끝나고
1: 정말.
0: 멱살 잡기 없어요.
1: 아 끝나고는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0: 예예예. 네. 아 왜냐면
1: 김범수 나타나 이거 예. 명곡이죠.
0: 명곡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제가 이제 제대로 그 전에 OST를 뭐 좀 몇 개 썼습니다만은 좀 덜 저도 프로페셔널 할 때였단 말이에요. 푸푸다 할 때.
1: 네네.
0: 근데 이때는 이제 대본을 보고 한 4회까지 대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면에 들어갈 건지까지 저한테 이 사인이 왔었어요.
1: 네.
0: 그때만 해도 시스템이 좀 갖춰지기 시작할 때라. 그래서 처음 그 우리 현빈 씨의 정체가 밝혀질 때. 이게 들어갈 확률이 높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했었고.
1: 네.
0: 그럼 얼마나 이제 멋있는 장면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현빈 씨가 이제 하지원

0: 씨한테 조금씩 하지원 씨 자꾸 생각나면서 거슬리기 시작하면서 혼자서 걸어다니는데 하지원 씨가 자꾸 이게 공중에 이렇게 말풍선처럼 얼굴이 떠오르는 그런 씬이 있다고 대본에서 봤었단 말이에요.
1: 네.
0: 그 장면에서 차관에서 왜 자꾸 나타나느냐 내 눈앞에. 그리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나는. 내가 뭔가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 해본 적이 없었다 이런 이제 가사 캐릭터를 잡았는데 그건 대본상에서 보이는 현빈 씨 당시 캐릭터 혹시 아세요?
1: 솔직히 저 이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
0: 근데 안 봐도 그 캐릭터는 혹시 알지 않으세요?
1: 몰라요. 그냥 그 추리닝을 입고 다니셨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0: 맞아요. 그게 이태리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든 명품 추리닝이었었고.
1: 아, 그 한땀 한땀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0: 예,
1: 거군요.
0: 예, 네네. 그리고 아무튼 되게 재벌.
1: 아, 돈이 많으신 분.
0: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냥 동네 총각으로 알았다가 네. 백화점에서 이제 내가 위기에 빠진 뭐 제가 하지원이라고 친다면 위기에 빠진 나를 구원하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쫙 내려옵니다. 흔한 그 신데렐라 물이죠. 그래서 양쪽에 가르면서 양복 입고 대표님 하면서 일동 격리를 하는 그때 깔렸죠.
1: 근데 그런 씬은 왜 시대를 관 변하지 않아요. 요즘에도 그런 시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0: 구원자는 우리 네. 모두가 바라고 있으니까 내 삶의 구원자.
1: 구원자까지 가요?
0: 아, 그렇죠. 모든 면에서 드라마 가장 강력한 드라마는 어떤 위기 속에 거짓말처럼 나를 구원해주는.
1: 네.
0: 최근에 그것도 구원자잖아요. 김무열 씨.
1: 네. 네. 빨리 뭐요? 노래를 가야 된대요.
0: 김무열 씨 드라마 제목. 참교육.
1: 네.
0: 자, 저희 두 번째 영어곡 갑자기 바꿨습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 OST 김범수의 나타나.

0: 저희 두 번째 영업곡 드라마 시크릿 가든 OST 김범수의 나타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4956님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이나 센스 보소. 갑자기 바꿔도 어쩜 이렇게 심쿵한 드라마 OST를 생각하는지.
0: 하, 괜히 부탁해서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읽어버리는 거 봐. 사악한 저 웃음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원석 씨.
1: 네.
0: 그럼 두 번째 영업곡이 뭡니까?
1: 제 두 번째 영업곡 또 드라마 OST인데요. 혹시 태풍상사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을까요?
0: 저는 뭐 웬만한 드라마를 보지 않은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1: 유명하군요.
0: 하지만 알고는 들어봤죠.
1: 아, 이 드라마 OST를 부른 또 가수가
0: 예예예. 예, 예.
1: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가수가
0: 그래요?
1: 있어요. 네, 곡 제목은 한 번 더 이렇게 너와라는 노래고요.
0: 한 번 더 이렇게 너와 이거 그 노래인가요?
1: 시간 자꾸 할애하지
0: 오케이,
1: 마시고요.
0: 오케이.
1: 가수의 이름은 이원석입니다.
0: 저보고 이렇게 뭐 본인이 작업한 거 뭐 하다 돼. 원소 소장 보면 대놓고 본인이 부른 걸 가져오시네요.
1: 제가 작업한 건 아니고 제가 부르기만 했는데요.
0: 아니 예.
1: 아 근데 제가 참 OST 드라마 OST를 그래도 간간히 부르곤 그래요. 하는데
0: 자주 하시죠.
1: 이 노래가 참 녹음을 하면서도 참 맛깔나더라고요. 부르면 부를 때 왜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0: 네네네.
1: 착붙이다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좀 들면서 되게 기분 좋게 녹음했던 기억이 나고 또 태풍상사라는 드라마도 꽤 많은 사랑 받았어요. 케이블임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받았어요.
0: 완전 대박이었네요. 네,
1: 시청률이 그 정도를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너튜브에 이 노래 라이브 영상 올렸는데도 꽤 많은 조회수를 올렸던 한 번 더 이렇게 나와 이게 약간 느낌이 시티팝 장르거든요.
0: 아, 또 이원석 전문 아닙니까?
1: 근데 느낌이 묘하게 듀스의 여름 안에서의 그 기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들으면 되게 좀 여름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0: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 노래 끝나면서 투표는 마감이 돼요. 네. 원석 이나 중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 이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노래 듣죠. 이 원석의 한 번 더 이렇게 너와

0: 이원석 씨 청순한 목소리 두 번째 영업곡이기도 했지요. 드라마 태풍상사 OST 한 번 더 이렇게 넣어 들었어요.
1: 네.
0: 9990님 문자.
1: 와 이거 엄청 좋은데요. 90년대 초 느낌 R&B가 느껴지고.
0: 되게 마음 담아서 소개해 주시네요. 약간 되게 기계적으로 제 문자는.
1: 아니, 그렇게 저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시지 그랬어요.
0: 와 이거 엄청 좋은데요. 90년대 느낌 아련맨 느낌. 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오늘은 드라마를 주제로 선곡 대결했어요. 결과 네.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1: 맞습니다.
0: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의 추천곡만 방송으로 나가요.
1: 네.
0: 패자가 가져온 노래는 별밤 인별그램에 자필로 공개가 될 것이지요.
1: 은근히 자필 쓰는 거 은근히 좀 피곤하지 않아요?
0: 피곤하고.
1: 네.
0: 전 지금 너무 오랫동안 써왔고 아이디어도 없고
1: 그냥 쓰면 되는데 자꾸 뭘 대장범이 뭘 하니까
0: 예, 저도 약 올리고 뭔가, 싶어요 나도
1: 뭔가 좀 이렇게 번뜩이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압박감이 좀 있어요 그냥
0: 압박감 가져주세요
1: 그냥 서류 결제 서류 쓰듯이 쓰면 안 돼요?
0: 하나하나가 콘텐츠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1: 이기면 되니까요 이기면 됩니다
0: 하, 오늘의 승자는 누구죠?
1: 자 알려주세요. 오늘의 승자는 원석승!
0: 아,
1: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9116님께서요 원석 마지막 선곡까지 다 듣고 투표하는 보람이 있네요 소장부엉은 본업할 때 여름빛처럼 반짝반짝하다니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추천곡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드라마 도깨비의 OST였죠. 크러쉬의 뷰티풀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가 벌써 나온 지가 10년이 됐더라고요.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자,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에 10분께 선물 드릴게요. 패자의 추천곡은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크러쉬의 뷰티풀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마칩니다. 썸머 매드니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썸머에서 만나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7: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8: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노래입니다. 자, 김이나의 별밤 6월 17일 수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1: 예.
0: 무엇입니까?
1: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그날이 오면. 예.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OST라고. 예. 하네요. 목소리 진짜 좋다 근데.
0: 예술이죠, 도예. 예.
1: 와.
0: 이 팀이 도입부나 되게 그런 연기력 필요한 파트 이런 데에서 톤이. 예. 진짜 좋아요, 보컬들이.
1: 되게 독특하면서도 되게 상큼하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한번 노래들 들어보세요. 되게 서사가 있고 가사들도 되게 드라마틱하고.
1: 네.
0: 아무튼 그렇습니다. 9174님께서 승패를 떠나서 추억의 OST 많이 들으니 저는 마냥 좋아나요 라고.
1: 네, 아까 그 사람 아니에요?
0: 누구요? 누구?
1: 목소리가 아까 초면이, 그분 같은데.
0: 누구 초면인데요? 그러면 이원수 씨 그 G분 좀 소환해주세요.
1: 어떤 분이요?
0: 생쥐분이요.
1: 9174님 다시. 예, 읽으라고요? 예. 승패를 떠나서 추억의 OST 많이 들으니 저는 마냥 좋았네요.
0: 뭐야? 왜 다른쥐 데려와요?
1: 저는 계속 달라요.
0: 이건 다람쥐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이 노래 들으면서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트리플S 주빈입니다. 다른 멤버들에 비해 연습생 생활이 짧았던 저는 초반에만 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모른다고 혼자 끙끙 앓진 않습니다. 먼저 다른 멤버들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묻고 조언을 구했죠. 내 부족함을 쿨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를 더 발전하게 하는 지름길이잖아요. 혼자 감당하기 벅차다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뻗어보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에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4: 에드블루 블루웨일.
3: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4: 에드블루 블루웨일.
5: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6: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5: 에드블루 블루웨일.
7: 금성 ENC.
8: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0: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첫째, 둘째, 막내 중에 누가 더 서러울까요?
1: 막내죠. 태어나면서부터 심부름 셔틀로 살아봤어요? 누나한테 리모컨으로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으면 말을 마세요.
0: 에이, 사실 제일 서러운 건 둘째죠. 이 위로는 말 잘 들어야 되고 아래한테 양보해야 되고 이 샌드위치의 서러움 이거 쉽지 않습니다.
1: 아, 뭐 물론 K장녀, K장남의 어깨도 무겁겠죠. 내 거 다 양보해야 되고 동생이 잘못했는데 같이 혼내야 되고.
0: 그러니까 들어보면 결국엔 각자 자기 포지션이 제일 억울하고 서럽다는 결론이 나는데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집에서는 그렇게 싸우면서 밖에 나 가서는 누가 내 혈육 욕한다? 그건 절대 못 참는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요.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 혈연의 세계. 여러분은 어느 포지션에 서 있나요?
0: 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그래비티 원진.
1: 저는 형준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6월 17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악뮤의 러블리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친친방의 6월을 책임지고 있는 송디 크래비티 형준이고요.
0: 네, 같이 책임지고 있는 탐디 크래비티 원준입니다.
1: 네, 오늘의 질문은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 모두가 한마디씩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거였죠. 첫째, 둘째, 막내 중에 누가 더 서러울까?
0: 네, 물론 셋 다 아니다. 나는 외동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외동도 외동만의 힘든 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함지는 누나랑 남동생 사이에 낀 둘째잖아요.
0: 맞습니다.
1: 둘째 입장에서 누가 제일 서러울 것 같나요?
0: 저는 실제로 이제 이 둘째가 너무 서러워서 울면서 아빠한테 나 진짜 둘째 못하겠다 라는 한번 그 날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누나 말은 또 잘 들어야 되고 동생한테 맨날 양보하라 그러고 그런다고 누나는 나한테 양보하지도 않고 동생은 내 말 듣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둘째 너무 힘들다고.
1: 네. 저는 사실 막내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0: 네.
1: 저는 누나가 네. 두 명이잖아요.
0: 네.
1: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0: 아니 근데 이제 부모님이 모두 이제 송디 편 아니에요?
1: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왜 누나 말 안 듣냐고 오히려 혼내시고 저는 네. 엄마가 아직까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0: 어떤 거예요?
1: 닭볶음탕을 하는데 네. 닭을 한 마리를 한 거예요.
0: 네.
1: 다리를 누나한테만 줍니다.
0: 나
1: 두 개니까.
0: 아, 네.
1: 그래서 제가 그때 울었대요.
0: 아.
1: 나도 닭다리 좋아하는데 왜 누나들만 닭다리 줘? 그 이후로 엄마가 닭도리탕을 할 때는
0: 네.
1: 항상 지금까지도 두 마리를 하고 계십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1: 그랬던 일이 있네요.
0: 네. 오이공구님께서는요. 함성대 오프닝 읽는데 왜 이렇게 감정 실려 있어요? 당사자성 대박이라고.
1: 아, 이거 좀 연기하기 쉬웠어요.
0: 네. 몰입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1: 네. 5482님께서는 전 현실 K 장녀니까 첫째 편을 들게요. 첫째가 제일 힘들어요. 부모님에겐 의젓한 자식으로 동생에겐 나눠줘야 하는 누나로 살아왔어요. 심지어 남동생이랑 엄청 싸웠고요. 그때마다 얼마나 짜증났는지.
0: 아, 그치만 이게 거느릴 수가 있잖아요.
1: 근데 이거 저는 이거 말할 거 있어요. 다 나눠야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막내 편이니까 나눠받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0: 아, 나눠 어떻게 예를 들면
1: 저는 네. 뭐 음식 같은 것도 사실 그 나눠줘야 한다는 핑계로 저한테 싫어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줬어요.
0: 아, 그쵸 그쵸.
1: 네, 그런 것도 있고 누나 저는 좀 살이 많이 없었어요.
0: 에.
1: 그러니까 여자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0: 에.
1: 누나들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옷을 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0: 맞네 맞네.
1: 네.
0: 아, 이게 또 첫째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
1: 전 왜냐면 첫째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아니 이게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첫 자식이다 보니까 더 애지중지 네. 하시는 게 더 있으실 거 아니에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샘리양님께서는요. 함디 송디 전 둘째인데요. 어렸을 때 막내한테 맞았어요. 우리 막내가 화가 나서 건들면 맞아요. 오히려 언니인 제가 맞아요. 둘째 서럽다라고. 그래요. 이게 둘째가 동생한테 맞을 일도 생기고 누나한테 맞을 일도 생기고
1: 아...
0: 그렇다고 나는 때리면 혼나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1: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뭔가 이 메시지 창이 네. 터질 것 같아요.
0: 정말 불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 창에.
1: 또 3726님이 아 무조건 막내죠. 오빠는 첫째라고 다 이해해주고 오빠가 잘못한 건 장남이니까 그래도 돼 하고 넘기고 막내인 저한테는 뭐라 하고 서러워서 한번 크게 화냈더니 미안하다고 해주시긴 하지만 아직까지 서운하긴 하네요.
0: 아, 신기하네. 약간 부모님들이 보통 막내 편 아니신가? 우리는 막내 편 진짜 엄청 들어주셨는데
1: 좀 집집마다 다른 것 같아요.
0: 그런 거? 아니 네. 근데 진짜 제가 특이 케이스인 게 뭔지 알아요?
1: 뭔데요?
0: 전 둘째에다가 장남이잖아요.
1: 네.
0: 이게 그 두 개가 겹쳐버리니까 이 서러워서 말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장남이잖아. 너가 장남이잖아. 에 그 단어 그의 그 가불기의 한마디
1: 네.
0: 그 말이 또 굉장히 또 스트레스였던 네, 그렇습니다.
1: 네, 너무나 공감 또 가는 부분이에요.
0: 근데 형제도 장남이네요.
1: 저도 장남인데 막내예요.
0: 아, 막내니까.
1: 막내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0: 그렇죠. 늦둥이였던
1: 늦둥이 막내. 네. 내 장남.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0: 이쁜 반하겠는데
1: 막 그랬지만
0: 네.
1: 할머니 집 가면
0: 아~
1: 제가 아주 왕자였습니다.
0: 네.
1: 우리 애기 이러면서 우리 애기 왔어.
0: 네.
1: 생선도 맛있는 부위 져주시고
0: 네.
1: 그 생선 보면
0: 네.
1: 그 볼 쪽에 있는 살이
0: 네.
1: 얼마 안 나와요.
0: 다 볼살 볼살
1: 볼살 다 저한테 좋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0: 있죠 있죠. 네. 1833님께서는요 저는 외동이라서 모르겠는데 함성디 오빠들 같은 오빠 있으면 좋겠어요 이라고.
1: 아 저도 근데 여동생 있으면 나도, 모르겠어요.
0: 나 진짜 여동생한테 엄청 잘해줬을 거야.
1: 아, 전 못해줄 것 같아.
0: 예?
1: 저는 사실 네. 장난기가 좀 많아가지고 장난을 많이 칠 것 같아요.
0: 아 동생한테.
1: 네.
0: 약간 짓궂은 장난도.
1: 네. 아,
0: 좋습니다. 감당 가능하시면 우리 송디 같은 오빠.
1: 네.
0: 네 좋습니다.
1: 자 오늘도 친친방 생방송 중이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와 같이 의견 나누고 싶은 질문이나 고민거리가 있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어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볼 수 있고요.
0: 자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보겠습니다. 치즈바가 함께하는 광고죠.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1: 3일 제약
0: 해리즈 하보회
1: 미분당
0: 환인 제약
1: 이상 출석 체크 완료.
2: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본나

0: 오늘의 평범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 볼게요. 하루 언박싱.
0: 네, 6499님께서요. 내일이면 종강이라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패드 펜슬을 잃어버려서 친칫방 들으면서 눈으로 공부 중입니다. 근데 눈이 자꾸 함송띠한테 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아,
0: 네,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해서 네. 또 1시간 50분 정도 또 남겨두고 있는데 한 이 2시간 정도는 잠깐 좀 휴식을 취하시면서 저희 좀 보시고 그 후에 예, 또 열심히 해보시는 건 어떨까.
1: 맞아요. 안구 정화 좀 하세요.
0: 맞아요 맞아요. 계속 글만 보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1: 네, 최민규님께서는요 야근하면서 배고파서 편의점 들렀는데 마지막 남은 삼각김밥을 제 앞에 고딩 친구가 가져가 버렸네요.
0: 아...
1: 회사 밑에 층이 독서실이거든요. 편의점 삼각김밥이 치열한데 지금 제가 제일 서러워요.
0: 아니 근데 진짜 이 상황이 가장 서러운 것 같아. 이 삼각김밥 먹고 싶어서 편의점 갔는데 그 삼각김밥 칸이 텅텅 비었을 때.
1: 아.
0: 네, 그 상황이 진짜 약간 아니 당연히 있어야 할 게 왜 없지? 약간 이 느낌이라서. 네.
1: 저 또 밑에 독서실이어가지고
0: 맞아요.
1: 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0: 맞아요. 지금 화이팅입니다.
1: 네.
0: 4014님께서는요 오늘따라 일하면서 유난히 실수도 잦고 수습해야 할 이슈들이 좀 생겼는데 손까지 다쳐서 고된 하루였어요. 다사다난한 하루였지만 수고한 나에게 주는 신청곡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듣고 싶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1: 아하, 실수가 잦았군요.
0: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건 우리 4014님의 잘못 아닙니까? 아니니까.
1: 네, 그리고 실수해도 네. 다음엔 안 하면 되죠.
0: 남 탓하죠 그냥. 남 탓이 네. 제일 즐거워요.
1: 네, 그리고 손까지 다쳤다.

0: 하고 했는데 네. 잘 치료하시길 바라면서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어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갈게요.
1: 네, 4014님께서 신청한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4014님의 신청곡이었죠.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듣고 왔습니다.
1: 네, 6966님께서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다 네 잘못일 거야.
0: 맞습니다. 남탓이 제일 쉽거든요.
1: 맞죠.
0: 네, 좋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릴게요.
0: 네,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뮤914님께서 DJ들 잘생겼다.
0: 아, 또 너무 시작부터 이렇게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1: Love you.
0: 네, 8999님께서는요, 쌍둥이 중 동생은 평생 얼마나 서럽게요. 어딜 가도 쌍둥이구나. 다음에 꼭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누가 언니니? 네, 평생 쌍둥이 동생이라

0: 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쌍둥이구나. 누가 동생이니? 라고 말해주는 사람 만나보고 싶음 이라고.
1: 쌍둥이구나. 누가 동생이에요?
0: 손 드셨어요? 네. 아니, 근데 오히려 또 언니의 고충도 또 있지 않을까요? 누가 항상 물어보면은 귀찮게 계속 손 들으셔야 되니까. 근데 또 손 들어보고 싶다라는 이 의견도 좀 신박하네요. 그쵸?
1: 네. 또 1607님께서 저는 장녀지만 남동생이 저보다 수입이 늘어난 시점부터 오히려 용돈 받고 있어요. 오빠 소리는 못하지만 동생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있어요. 함송디는 현륙에게 용돈이나 선물 자주 주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는 좀 자주는 아니지만 하는 편 아닌가요?
0: 에, 그래도 좀 이제 여유롭거나 뭐 좀 괜찮을 때 좀 드리려고 주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편이죠.
1: 맞아요. 에. 그때마다 오빠라고 하는데
0: 맞아요. 저도
1: 그 저희도 오히려 오빠라고 듣기 싫어서 주기 싫어요.
0: 약간 저는 오빠라고 해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기분 좋은 건 아닌데
1: 네.
0: 그래도 뭔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기분이 좋은 건가? 아니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챙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복잡하죠? 네,
0: 복잡 미묘합니다 정말.
1: 네.
0: 네, 이주연님께서는요 오늘 강지즈 하보 올라온 거 봤는데 진짜 너무 멋있고 귀엽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았는데요. 재밌는 비하인드 썰이 있나요? 라고.
1: 재밌는 비하인드 썰이요?
0: 네.
1: 뭐 막 딱히 없었어요.
0: 에이,
1: 제가 기억력이 안 좋다 보니까
0: 에이.
1: 그냥 뭐 없어요. 미니가 그냥 기분 좋아 보였어요.
0: 아, 그래요?
1: 원래 미니가 뭐 최근 들어 재밌는 일이 없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에이. 화보 찍은 날 재밌었나 봐요.
0: 진짜요?
1: 뒤에서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0: 에이.
1: 그래서 아, 미니가는 기분 좋은 날이구나. 그 정도?
0: 아니 저 화보 찍은 날 그 화보 촬영이 끝나는지 미니한테 바로 연락이 와서
1: 네.
0: 형 혹시 형은 식단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 나 이제 진짜 제대로 식단을 좀 오래 유지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저의 식단을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1: 맞아요. 미니가 사실 이렇게 마음 먹는 거를 좀 안 하고 있다가 마음 먹는 거를 안 하고 있다기보다 이 식단을 본격적으로 좀 안 하고 조금씩 하고 있다가 이번 하보로가 이제 본인도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0: 아니 미니가 이거 올린 사진인데 이거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영주 씨?
1: 이게 제가 밥 주먹밥을 먹고 있었는데
0: 네.
1: 그 미니 표정 보여요? 살짝 네. 얘 왜 이래?
0: 네.
1: 이런 표정인데 이 전 딱 한 입 크기 입안에 가득 찼을 때 그 한 입을 제가 알 수 있잖아요.
0: 진짜 짠 거 같아.
1: 그때 제가 가득 넣었죠. 진짜 입안에 가득 넣었을 때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0: 네 맞죠. 저도 입에 가득 넣는 거 좋아해요.
1: 네 그래서 저렇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미니가 저렇게 보더라고요.
0: 좋습니다. 또 주선이님께서는요 송디 할머니 집에서는 TV 마음대로 봤나요? 라고.
1: 아 못 보죠.
0: 아 TV 마음대로 못 봤어요?
1: 네 왜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0: 아 그쵸
1: 어른들이 있으면 못 봅니다.
0: 보통 할머니 집 가는 날은 좀 다 같이 모이는 날 약간 그런 때였나요?
1: 그쵸 모이는 날. 저희는 장남이고 저희 아빠도 그 장남? 이에요. 그래서 장남의 장남이어서 저희는 추석 기간에 쭉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있었어요.
0: 계속 뭐 있었던.
1: 처음 오시는 분부터 마지막 가시는 분들까지 다
0: 뵀던.
1: 네.
0: 아 좋습니다. 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의 전학생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펙스 야호 세상에 울려 퍼질 에코로 돌아온 이펙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영 인사 질문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0: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는데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네 인피니트의 Man in Love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거기 뒷문인데.
1: 이걸.
0: 아하. 첫째 학교에 K-POP 루키의 등장이라
2: 허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 학생 모셔볼게요.
0: 네, 퍼포먼스 맛집으로 돌아온 청춘의 상징 이펙스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4: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5: 이펙스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0: 아, 좋습니다.
2: 각자 소개도 가볼게요.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소개는 반말로 해볼 건데요.
0: 반말. 네, 오늘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 마디씩 붙여서 소개해주면 돼. 우리 미 씨부터 가볼까?
4: 좋아. 안녕, 나는 미 씨야. 그 반에 한 명씩 있는 약간 공부 잘할 것 같이 생겼는데 공부 못하는 그런 컨셉으로 가볼까 합니다.
0: 아, 예. 오케이, 좋아. 자, 다음 윤님.
6: 안녕. 나는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은 귀에 이제 에코가 맴돌게 해줄 뮤라고 해.
0: 오, 좋아, 좋아. 자, 아민.
7: 안녕. 나는 이곳에 엄친아 이펙스 아민이야.
2: 엄친아.
0: 오케이. 자, 다음.
8: 안녕. 나는 맨 앞에 줄에 앉아 있는 백승이야.
0: 맨 앞에 줄.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9: 안녕. 나는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빌려줄 준비가 된 에이든이야.
0: 좋아. 자, 예왕.
10: 안녕. 나는 선생님들이 가장 예뻐하는 학생 예왕이야.
0: 좋아. 자, 다음.
11: 안녕. 난 집 가는 걸 도와줄 학교 친구 제프야.
0: 오케이, 오케이.
11: 설렌다.
2: 자, 이제 반말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계속 아니고
0: 여기까지고.
2: 네, 친구들 환영 문자 계속 만나볼게요.
0: 네, 첫 번째 분 댓글 우리 한번 위씨님께서 여기 모니터 있습니다. 네.
4: 네. 단미님께서 중랑구 왕장님들 왕자님들 나오셨다라고
0: 또 환영 문자를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민님께서
6: 2649님께서 왕자님들 에코 컴백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본격적인 축하와 이야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자, 다음 네. 댓글 한번 우리 예양님께서 읽어드릴까요?
10: 네, 9973님 잘생긴 총각들이 왔네요. 예. 사람의 심장에는 방이 4개라는데 어때요? 입주하실래요?
4: 7명인데
0: 네.
4: 부족하네요.
0: 3, 4로 좀 나눠가지고 한번 좌석하고 싶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번 제프님께서
11: 네, 3994님께서 위신님 실제로는 공부 잘했는지 궁금해요.
0: 맞네요.
4: 전 잘했습니다.
0: 잘하셨습니까?
4: 전 과학쌤이 저한테 왜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11: 왜 운동하냐
4: 그치 아쉽다 아깝다
0: 과학이 놓친 인재.
4: 그렇죠.
0: 아쉽습니다. 우리 아까 예영님께서는 쌤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네.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좀 쌤들이 좀 좋아해 주셨나요?
10: 아, 네. 저는 이제 일반 중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연예인 지망생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쌤들 실제로 이뻐하셨어요.
0: 보통 약간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하면 약간 좀
11: 그러니까
0: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좀?
10: 근데 이제 데뷔를 코앞에 앞두고 있어서.
0: 오케이 오케이. 네.

0: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자 뭐 아미님께서 다시 읽어드릴까요?
1: 네, 5169님께서 안경 다윗이 오늘 너무 예쁘고요. 경민이 OOTD 소념이 넘치고요.
0: 어, 오늘 다 사복이신가요?
2: 아니요. 의상입니다.
0: 아, 의상이에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뒤에 또 댓글이
1: 있어요. 민은우 복실복실 깜장 푸들이고요. 현우는 오늘도 왕자력 미쳤고요. 예준이 퍼컬 친친방인 듯 총총룩 짱 예쁘고요. 예왕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푸들이고요. 귀여왕. 제호호 오늘 왜 이렇게 지켜주고 싶지요? 밥 많이 먹어. 이렇게.
3: 진심을 담아서 읽어주세요.
0: 네, 정말 사랑이 또 넘치는 문자.
1: 사랑이 넘쳤죠. 네,
3: 아유, 감사합니다.
4: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또 다음 문자 한번 네, 우리 에이드님께서 읽어주실까요?
5: 네, 오사공사님께서 제프님 학교할 때 마라탕 같이 먹으러 가주시나요?
0: 또 학교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6: 네, 전 마라샹 거가 좋기 때문에 정말
4: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시향 원하신답니다. 아, 마라탕 좋아하시고.
4: 아, 그렇습니다.
0: 약간 좋아하는 토핑 같은 거 있으세요?
4: 토핑 중국 당면 분모자 꼭 들어가요.
0: 꼭 들어가야 된다. 네. 제프님은요?
6: 새우가 전 꼭 들어가요.
0: 새우가 꼭 들어가야 된다. 취향 맞는 분이 같이 좀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보통 좀 학교하실 때 뭐 좀 많이 드셨어요 실제로?
4: 우리 시대 때는 콜팝.
7: 콜팝이죠.
4: 피카츄 이거.
0: 컵떡볶이. 그렇죠.
5: 학교 앞에는 와플이 있었어서 와플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0: 와플이야. 와플이면은 우리 친구도 고급 맛이
4: 그쵸.
0: 아직도
4: 좀 비쌌지랑 좀 거리가 먼 디저트라고 불리고
0: 제대로 마음 먹고 먹어야 하는.
4: 그쵸.
0: 네, 좋습니다. 네. 또 약간 백승님 뭐 학교할 때 어떤
8: 저는
0: 거 드셨어요?
8: 좋아했던 게 닭꼬치를.
0: 닭꼬치를
8: 엄청 많이 먹었어요.
1: 닭세권이었어?
8: 닭세권이었어.
0: 자, 또 다음 댓글 한번 우리 말씀하신 게 백승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9: 네, 소유리님께서 얼마 전에 데뷔 5주년을 맞이했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어떤 방식으로 5주년을 보냈나요? 궁금해요.
0: 우선 데뷔 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좀 맞이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미연님?
10: 일단
1: 매서웠다.
10: 일단 5주년 저희가 5주년이라는 게 일단 네.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갔던 것 같고.
0: 그렇죠.
10: 일단 5주년 동안 일단 많이 사랑해 주신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좀 어떤 방식으로 5주년을 보내셨나요?
9: 근데 저희가 컴백이랑 겹쳤어가지고
0: 맞아요.
9: 네. 완전 컴백 준비하면서 라이브도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약간 제대로 된 5주년 파티는 조금
4: 아직 안 했어요. 근데 하시나요 혹시?
0: 저희요?
7: 할 사람 하고 같이 하는 라이드는 그렇죠. 하고 뭐 이후에도 더 보내고 싶다 하면 하는 거 같아요.
0: 맞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우리 이영님께서 읽어드릴까요?
11: 다윗아 사랑해님, 이번에 위씨가 생일이랑 겹쳐서 활동을 했는데 생일에 컴백하니까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0: 생일이셨나요?
9: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6월 11일 날에 생일.
0: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4: 축하드립니다.
0: 좀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4: 제가 사실 그 데뷔 때도 6월 8일 컴백이라 그때도 생일이랑 겹쳤었는데 이번 또 5년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겹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뭔가 더 많은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0: 확실히
4: 네, 굉장히 축복받은 날짜다.
0: 좋습니다. 자, 혹시 이렇게 약간 좀 생일일 때 이런 걸 맞이하고 싶다 뭐 맞이 못 해보신 분이 뭐 계신가요? 뭐 약간
4: 절대 맞이할 수 없는 날짜들이 있죠.
0: 그렇죠. 언제죠?
1: 저는 생일 1월이라
0: 거의
1: 첫 데뷔하고 첫 번째 생일에 멤버들 다 같이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못 하고 방에 있었습니다.
0: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니까요. 이펙스에게 궁금한 질문, 친친에 제보하고 싶은 멤버들 이야기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내면 되죠, 아민 씨?
1: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7: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0: 네, 이펙스가 11개월 만에 미니 7집 소화 에필로그로 컴백을 했습니다.
7: 또 2024년부터 이어온 소아 시리즈의 진짜 마지막 앨범이에요. 어떤 앨범에 어떤 앨범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저희가 정규 앨범 딱 3집으로 소아를 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 앨범인 미니 앨범인 이번 앨범은 네. 이번 앨범은 그 불완전한 시기를 거쳐 온 네. 이제 청춘들이 네.

0: 에 대한 확신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오~
1: 이 소화가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0: 청춘 시절을 이제 한자로
2: 가장 허탈한 시절.
0: 소화라고 말합니다.
1: 저는 그렇게 박식하지 않았어요.
0: 저희도 몰랐어요. 지금 여기서 몰랐어요. 뭐 방금까지도 몰랐던 네. 멤버들이 있었을
1: 저는
0: 거예요.
1: 저는 대장 활동의 소화인 줄 알고
3: 아~ 그것도 이제 의미로 이제 펀치라인.
1: 아 펀치라인.
0: 의미적 의미.
1: 아 좋습니다. 네. 정규 1, 2, 3집 그리고 이번 미니 7집까지 앨범 4개에 걸친 시리즈였잖아요. 소화 시리즈를 좀 마무리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3: 네. 저희가 거의 2년 2개월 동안 정규 1, 2, 3집을 내서 아~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라 네.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네.
1: 대장정이네요.
3: 이번 앨범이 그 마지막을 잘 찍을 수 있는 기분이라 아~
0: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1: 좋습니다. 또 광희님께서는요 와 소화 시작했다 소화 끝났다 남겨주셨습니다.
4: 네. 네, 또 타이틀곡은 에코죠. 어떤 곡이에요?
5: 네, 에코는 이제 청춘들의 스스로에 대한 확신에 대한 울림을 담은 곡입니다. 이제 에코라는 말처럼 에코 네. 에코 이렇게 퍼지는 네.
1: 오 좋습니다. 네,
5: 되게 멋있는 곡입니다.
0: 울림을 담은 거지요.
4: 그래도 여기는 근데 그거 있나 봐요. 앨범 소개 담당, 타이틀곡 네. 소개 담당. 아, 오, 여기는 맞아요. 좀 다양하네요.
1: 네, 네. 확실히 있네요.
0: 안정이 맡아서 하시나요?
4: 아, 저희는 막내만 시켜요. 아,
0: 저희도 그걸 돌입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또 재작년에 좀 처음 들은 곡인데 이 노래를 꼭 하고 싶다고 회사에다가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꼭 이유가 있었나요?
6: 이게 들은 지가 좀 꽤 된 노래였는데 네네네. 이제 그때 저희 나이대가 조금 어리다고 생각을 네. 했어가지고 좀 이제는 어울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강력 어필해가지고 골라진 곡입니다.
1: 묵혀둔 곡이군요.
0: 네, 묵은지
4: 묵은지 같은 거
1: 맛있게 익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선 소화 시리즈 타이틀 곡들은 청량한 느낌의 곡들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강렬한 곡으로 돌아왔어요. 이번 컴백을 위해 좀 특별히 준비한 부분이 있나요?
7: 이번 컴백은 사실 네. 저희 멤버들의 네, 손자국이 다 남겨져 있어요.
1: 손자국? 네. 어떤 의미죠?
3: 저희가 그 데뷔 이후 처음으로 네. 전 곡에 참여를 하고 이번 커플링 곡 안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멤버들이 다 짜가지고
1: 진짜요?
3: 이번에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오 좋습니다. 이게 직접 안무 창작이랑 동선 이런 거랑 다 네. 와 보인들
6: 시안들이
1: 오 약간 좀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셨나요? 아니면 누가 하셨는지 아니면 진짜 멤버 전원이서
7: 안무는 일단 저랑 위시 형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었고 오, 네. 이제 래퍼 친구들은 뭐 작사나 작곡 이런 거 더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4: 와 그러면 네. 이번 너무... 앨범이 좀 더 소중하겠어요.
0: 네. 진짜 네. 네.
1: 약간 의견이 좀 되게 다양한 했을 것 같은데 퍼포먼스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그 의견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셨나요?
3: 뭐 잘 치는 두 명이라
0: 군말 안 하고
1: 군말 없이 그냥 따르겠다
3: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4: 그렇죠. 네. 저희도 그러잖아요.
1: 그렇죠. 형주 씨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0: 그렇죠. 네. 멋있다.
4: 아, 그렇죠.
1: 그렇죠.
4: 네, 뚜뚜님께서는 이펙스 귀염둥이 막내 제프님께서 이번 타이틀곡 작사에 가장 많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인지 소개와 함께 킬링 파트라고 생각되는 부분 불러주세요라고 하셨는데
8: 일단 작사는 한 13줄 정도 참여했고요.
1: 13줄.
8: 코러스랑 브릿지 빼고 다 들어갔습니다.
4: 혹시 채택되지 못해 아쉬운 가사도 있을까요?
8: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가지고 만족합니다.
1: 아 좋습니다. 좀 가장 내가 써도 이 구절만큼은 좀 죽여줬다 싶어 잊었다.
3: 네. 불러주세요. 네.
1: 그런 부분 있다면 설명도 부탁드리고 한 소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그런 파트는 제 파트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킬링 파트는 저는 이제 프리코러스의 뮤형 파트. 거기 어디냐면 이제 Eyes
0: on me. 너 거야?
8: 아니 형 파트라.
0: 이거 킬링 파트라고
6: 생각해 봐.
0: 집중.
1: 그 부분을 작사를 하셨다는 거
8: 아니요. 여기는 그냥 킬링 파트라고
1: 킬링 파트를
8: 거고.
1: 생각하는 네. 부분
0: 작사했던 것 중에
1: 작사했던 것 중에 내가 마음에 들었다 부분 난 있을까요?
8: 난 첫 소절
5: 첫 맨 버릇의 첫 소절
8: 탑팀 선명한 네. 해방 앞에 여기가 이제 승희 형 파트인데 네. 여기는 딱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1: 이야 쓸 때부터
5: 자신이
6: 자신감
1: 다른 멤버들이 생각하는 좀 킬링 파트는 어딘가요?
5: 킬링파트. 사실 저는 네. 이제 에이든 2절 아 1절 벌스가 네. 굉장히 아. 찰지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아. 직접 한번 하는 걸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좋게.
5: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2: 지금 하나요, 바로?
5: 바로 바로
1: 주세요. 에이든 렛츠 고.
2: 주세요. 5 6

0: 잘해 많이 나무 팬시로 밟은 채 좀 더 깊이 들이켜 fresh air 깊게 받자 지나가는 make a fan and I will never be controlled cause I got the game.
1: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2: 네, 진짜 뭐. 킬링이네, 킬링이네. 좋습니다. 자, 내 이름을 모르느냐님께서는요, 이펙스 신곡 에코에서 손목이랑 팔 쓰는 안무가 많던데 다들 팔 안 아픈지 궁금해요. 따라해보다가 이두가 너무 땡겨서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아니 이게 어떤 안무인데 좀 이두가 땡길 정도입니까?
3: 이게 사실 이두가 땡기는 거면 잘못 추고 계세요.
2: 잘못됐다고 합니다.
4: 전완근이 네. 땡겨야 되거든요.
3: 전완근이나 어깨가 좀 땡기셔야 돼요.
2: 어, 네. 어깨. 살짝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좀.
5: 네, 일단 네. 이제 여기 있는 거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 네. 네. 땡기고
5: 바꾸고
2: 밀고
5: 이걸 다 바꾸고 그냥. 땡기고 어. 바꾸고 밀고 아. 바꾸고 땡기고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땡기고
4: 어차 보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2: 네. 아니 내 이름을 모르느냐님 확실히 이두는 아무런 느낌이
1: 전혀 없어요.
2: 네. 확실히 전완근에 뭐가 느낌이 있고 이두는 자극이 아예 없는데요. 네. 좋습니다.
1: 자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나눈 이 노래 이펙스 분들이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2: 아 네. 좋습니다. 멤버분들은 바로 라이브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어, 네? 네, 저희는 라이브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친방 친구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 또 이펙스에게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세요.
1: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2: 자, 6803님께서 이펙스 왜 이렇게 다 남자가 됐죠? 유유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사실 네. 저희가 활동이 네. 좀 겹쳤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그때 보다가 오랜만에 보는데,
2: 그러니까 오, 다 되게 진짜 청량청량하고 네. 싱글벙글한 약간 이미지가 있었는데 다들 굉장히
1: 네,
2: 남자가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네. 자, 멤버들 라이브 좀 준비되셨나요?
6: 아, 네, 네.
2: 좋습니다. 라이브 하기 전에 살짝 외치는 파이팅 구호 같은 거 있으실까요?
6: 어, 네, 어, 저 다 같이 가야 돼라고 세 번 말하는 구호가 있는데.
2: 어, 네, 좋습니다.
6: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보겠습니다.
2: 네, 네. 네.
6: 해볼까? 하나, 둘, 셋. 가야 돼.
1: 좋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이펙스의 라이브예요. 에코.

0: 스토크 자리로 돌아와 주셨어요.
1: 예.
0: 아, 정말 이펙스 분들에게 이런 노래 굉장히 신선합니다. 저희가 들었죠.
2: 그렇죠.
0: 네, 네.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들으면서.
3: 아, 네.
0: 이거 혹시 한 팔로만 해요? 아니면 양쪽 바꿔?
4: 결국 양쪽
2: 양쪽 갔다.
0: 아, 다행이네. 아, 이게 한 팔로만 저는 들으면서 좀 해 봤거든요.
3: 네.
0: 근데 이게 한쪽 팔만 커질 것 같은 느낌. 아,
2: 확실히 한쪽 좋아하는 거. 네,
0: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문자 만나 볼 텐데요. 2649 님께서 아, 진짜 이펙스 강력한 거 너무 잘 어울려요라고.
4: 아, 감사합니다.
0: 너무 동의합니다. 예, 네, 진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남자가 돼서 돌아와 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좋습니다.
1: 역시 묵은지.
0: 네, 묵은지. 네. 자, 다음 댓글 한번 우리 아미님께서 읽어드릴까요?
4: 네, 명님께서 이 친구들 라이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정말 다들 진짜. 아니 백스님,
3: 네.
0: 본인의 1절 것도 너무 킬링인데요. 저
3: 아, 그런가요?
0: 네,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3: 오, 감사합니다. 아.
0: 어때요? 한 소리 한 번만 가능할까요?
3: 아, 네. 네,
0: Let's go.
5: 위너들 태아트인 선명한 내 방 앞에 어제게는 없어 이제 됐어 오늘 때 hashtag 내 폰 내 페이스 your camera down 내 시간이 big deal no more lockdown.
0: 너무 좋습니다. 오, 자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한번 바로 백스님께서 이어서 읽어주시죠.
3: 네, 세이안님께서 비주얼 잘해, 군무 잘해, 보컬 잘해, 요즘 어깨 하늘 위로 솟구치는 중.
0: 아, 야,
3: 감사합니다.
0: 네, 팬분들이 너무 다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에이드님께서.
6: 네, 오사공사님께서 와 전원 다리 2m 그룹.
0: 아, 야,
6: 아 이거는 이거 저랑 아민이 형 공감을.
0: 아, 야, 두 분은 좀 공감이 안 되시는 거예요?
6: 저희 둘이 뭐. 평균 키를 좀 깎아먹는.
0: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사진을 다 같이 찍어야 되는데 옆에 좀. 네, 아,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게 다 이렇게 잘하고. 네, 좋습니다.
1: 네, 계속해서 새 노래 관련 질문들 볼게요. 위시 씨부터 하나씩 계속 읽어줄까요?
7: 네, 소은님께서 신곡 준비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0: 언제였나요?
7: 아 저는 아이디 멘트 찍을 때가
0: 아이디 멘트 찍을 때가
3: 아 인정
1: 왜? 진짜요?
7: 네
0: 오 왜
7: 이게 되게 신기하죠?
0: 네
7: 이게 왜 행복했냐면
0: 네
7: 그 아이디 멘트가 왕이거든요
0: 왕
7: 왕이 뮤직인데
0: 아 예 네.
7: 근데 이제 저희 예왕이가 있잖아요
0: 예 네.
7: 그래서 저희가 예왕이를 센터에 두고 아이디 멘트 찍고 있었는데
0: 네.
7: 이게 다들 피곤해서인지 네. 그게 너무 웃겼나 봐요.
0: 아~
7: 분위기랑 흐름이 웃기는 그런 순간.
0: 그럴 때 있지.
3: 안 멈춰. 네.
7: 그게 정말 쉬운 아이디 멘트인데 한 네. 30분 동안 계속 웃었어.
0: 맞아요. 있잖아. 이게 웃음이 또 한 번 시작하면은 네. 아이디 멘트 찍을 때 뭐 안 멈춰져요.
3: 맞아요.
0: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그런 아~ 그게 있죠. 좋습니다. 뭐 또 행복했던 순간 언제 있으셨나요? 뭐가 좀 이번에는 다 네. 앨범 참여 도가 올라가면서 아, 특히나 그렇죠. 또 뜻깊은 앨범이었을 것 같은데
4: 아, 녹음 빨리 끝났을
0: 아,
4: 때가
0: 아, 녹음 빨리 끝났을 때
7: 미니 앨범 진짜 빨리 끝나더라고요 정규 앨범을 계속 연달아 세 번 하다가 아, 이제 미니 앨범 하니까
0: 네. 또 곡수가 좀 반토막 네. 줄어들다 보니까
4: 네. 네. 네. 또 그렇고 이제 그 칭찬 받으면 좋은 것 같아요.
0: 맞죠, 맞죠. 아, 좋습니다.
3: 맞아요, 맞습니다.
0: 네, 칭찬 많이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우리 이어서 뮤님께서 읽어드릴까요?
8: 희선님께서 이번 에코에서 서로 탐나는 파트 있나요? 한 번씩 불러주세요.
0: 예. 오, 탐나는 파트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4: 아미 씨,
2: 뮤 씨 있잖아요.
4: 아 뮤 씨,
0: 뮤 씨, 뮤 씨도 있고
8: 아미 씨.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여가지고.
0: 아, 해,
4: 다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2: 원래 뭐 어때요?
4: 우리 보여줘요.
2: 유해 랩.
4: 오케이, 5, 6, 7,
8: 고. 자네 말이 남은 프렌즈를 밟은 채.
2: 에이,
8: 그다음 뭐죠?
4: 들이켜.
8: 깊게 들이켜. 어쩌고.
7: 진짜 멋있긴 해서
2: 진짜 좋아가지고 여기가
0: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킬링이더라고요 좋습니다 아미님은 또 어떤 파트 있으세요?
4: 저요? 저도 한번 똑같은 도전
0: 아 똑같은 파트 아 인기 많네
2: 보컬인데 랩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0: 뭐죠? 예 렛츠고
4: 5, 6, 7, let's go
5: 지안의 많이 남은 프렌드 다시하겠습니다
0: 네네네
4: 렛츠고
5: 지안의 남이
2: 이때까지
5: 그때까지 한번 나오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보면 잠못 잔다 네. 오케이 자네만이 남은 팬스 치료 밟은 채 좀 더
0: 극히 드립게 와 충분히 멋졌거든요 근데 보컬 계속 열심히 합시다
7: 랩은
0: 보컬 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4: 진짜 이거 대기실에서 할 때 되게 잘 듣거든요
0: 기적이
4: 안 돼
2: 이렇게 못할 줄 몰라
4: 억울하네 진짜 억울하네
0: 악플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1: 또 자 이펙스의 신곡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미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네, 친한 친구 방송만 광고 듣고 왔고요. 문자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SSYY님께서 갑자기 김현우, 이재욱, 권예준이 너무 대단해 보여.
5: 진짜, 진짜 대단해.
3: 네, 우리 아, 모든 네, 래퍼분들에게 박수.
4: 박수.
3: 아, 감사합니다. 또 머깅님께서는요, 한 달 뒤에 콘서트 하잖아요. 기대감을 상승시켜줄 스포나 홍보해주세요.
5: 콘서트.
3: 네, 일단. 예왕님께서 한번 네. 콘서트 좀 이런 설명 좀 해주세요.
6: 일단 저희 콘서트는 네. 7월 18일에서 네. 19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진행하고요.
3: 네.
6: 그리고 에필로그 소 에필로그고요.
3: 네.
6: 티켓 링크 1975 시어터
3: 네.
6: 입니다.
3: 아,
4: 좋습니다.
5: 뭐 하는 거예요?
4: 아, 그러면 이번 콘서트를 네네네. 또 이런 부분에서 기대해달라 네. 아니면 아, 스포 있을까요?
3: 네, 있을까요?
6: 일단 저희가 콘서트랑 팬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3: 네.
6: 그동안 하면서 조금 안 한 곡들을 좀 몇 개 해보자 해가지고
3: 네.
6: 그동안 무대가 없었던 곡들이 좀 몇 개 추가된 느낌도 있고
3: 오.
5: 그렇죠.
6: 그런 느낌도 있고
3: 네.
6: 또 많은 느낌
3: 네. 네. 어떤 느낌도
7: 오랜만에 제시분들이 네. 보시는 곡들이 많을 거예요.
3: 네.
7: 그런 걸 강력하게 어필해서 이번에
3: 젤리스를
7: 짰기 때문에
3: 추상적이긴 하지만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 그런 느낌.
3: 네. 약간 네. 부족했다 싶은 분 있으세요? 약간 아쉽다.
7: 셀리를 저희가 다 직접
5: 네. 잡았고요.
3: 아, 오.
7: 네. 네. 네. 그다음에 진짜
8: 아마 이번 저희가 이번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어요.
3: 네.
8: 의상도 뮤효 형이 의상도 시안을 다 만들고.
3: 오~ 네.
8: 근데 아마 이번 콘서트도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5: 제가 만들어가는 콘서트.
6: 저걸 말했어요.
5: 진짜 뭐 티켓링크 뭐
6: 기회였는데
3: 잘 캐치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4: 자 네. 오늘의 전학생 이펙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3: 네 이펙스의 사랑 아직 잘 몰라도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NBC FM for you.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

0: 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산돈.
2: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0: 네,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네, 저는 크래비티의 원진 함디,
0: 형준 송디고요. 오늘의 전학생 이펙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바로 문자 만나볼 텐데요. 5169님께서요, 이번에 모든 곡이 다 좋지만 특히 사잘모른 팬송이라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콘서트 때 우리 서로 눈 보면서 들으면 오열 파티. 그쵸. 너무 좋아, 나도 사랑한다 이펙스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사잘몰 이게 또 팬송이라서 또 멤버들에게도 굉장히 또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우리 아미님께서 읽어드릴까요?
3: 네, 파리요기님께서 사랑 아직 잘 몰라도 가사에 이펙스 그동안 노래들 가사가 한 줄씩 숨어있는 거 아세요? 오. 모르시는 분 지금부터 알아가기를.
1: 네. 오, 약간 어떤 파트에 좀 숨겨져 있나요?
4: 제 파트에 일단 뭐 비누 향기. 네. 그렇죠. 가사도 있고.
5: 섬유연주.
4: 네. 네, 맞아요.
3: 맞아요. 이게 맞아. 저희 예전 노래들의 수록곡이나 그런 가사들이 네. 조금씩 이야. 숨어져 있습니다. 오.
1: 오. 네. 확실히 서사가 많이 담겨.
0: 예영 씨 몰랐어요?
5: 저 방금 알았어요.
6: 너 진짜?
5: 너 안 알려줬잖아. 아니 보면 알잖아.
3: 아니 나도 모를 수 있어요.
5: 그렇구나.
1: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죠? 아, 네, 좋습니다. 지윤이님 댓글 한번 우리 예영님께서.
7: 네, 지윤이님께서 콘서트 셀리까지 직접? 와 진짜 무럭무럭 잘한 이펙스임.
1: 와, 아, 와, 와라는 감탄사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네. 예영님께서 스스로 감탄하셨나 봅니다.
7: 맞습니다.
1: 아, 어때요? 좀 셀리까지 직접 짜고 계신데 어떠세요? 약간 이렇게 직접 본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2: 이게 저희가 1, 2, 3부 나눠서 이렇게 짜잖아요. 네. 근데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말 못하겠는데 네. 1부 이렇게 죽여주고 네. 2부 이렇게 해주고 네. 3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다라는 이런 대화가 오. 오고 가면서 만들고 있는데 오. 그럴 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8: 약간 토론이 벌어집니다.
2: 네, 토론이죠. 네,
8: 이게 낫다 저게 낫다.
1: 확실히 진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하니까 더 재밌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다음 댓글 우리 한번 에이드님께서 읽어드릴까요?
9: 네. LB님께서 당장 시험에 뭐 나올지보다 셀리에 무슨 노래 있을지가 더 궁금하다.
1: 아, 확실히 기다려주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에, 궁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7: 맞아요.
1: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자, 다음 한번 문자는 우리 백스님께서 읽어드릴까요?
10: 네, 2133님께서 이펙스 에코 무대 보면 3대4로 싸우잖아요. 네. 실제로 어디 팀이 체급이 우월한지 얘기해줘요.
1: 아,
2: 봐도
9: 뭐 3대4로 싸우는 게 어떤 팀?
5: 덤피.
1: 아, 그럴까? 3명은 어떻게 되나요?
2: 3명 팀.
9: 아, 쉽지 않은데.
1: 네. 오, 3명 팀. 자, 4명 팀.
9: 여기가
4: 사실 1대3으로 싸워도 막
3: 아니죠. 네. 뭐 저희가 인원수가 좀 더 적은데 네. 이렇게 대등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저희 개개인의 체급이 더 높지 않나.
1: 아~
5: 잘한다.
3: 축하드립니다.
1: 확실히
5: 잘하네.
1: 수적, 수적 열쇠가 있지만 네. 수적 열쇠 덕분에 더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3: 네라고 동일하신데
1: 꺾어봤는데 한번 주먹밥님 댓글 한번 우리 민님께서 읽어드릴까요?
11: 네, 주먹밥님께서 멤버들 요즘 너무 좋아서 크게 야호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전 에코 너무 좋아서 야호 하겠습니다.
1: 아, 자, 실망하신 미씨님께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2: 제가 한번
1: 미씨하게 합시다. 아, 네. 제일 크게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
12: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네, 멤버들 한번, 네. 요즘 너무 좋아서 크게 야호.
2: 이거 맞아?
12: 이어가요 빨리.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저는 에코 너무 좋아서 에코 야호 하겠습니다.
2: 우리 열심히 한다.
1: 야호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좀 너무 좋아가지고. 오.
12: 컴백 제니스 야호.
0: 컴백 야호 마테루요.
1: 아, 예영님 시켰어야 됐네.
2: 아, 저한테 올 줄 알았는데.
1: 아, 아쉽네. 아쉬워하셨네. 좋습니다. 자, 그럼 코도님 문자 한번 우리 제프님께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4: 코도님께서 이펙스가 대기 시간마다

0: 이상한 토론을 자주 한다고 했는데 가장 최근에 한 토론은 뭐였나요?
1: 오, 어떤 토론이 이어 좀 주로
2: 저, 밸런스 게임 같은 건데
3: 밸런스 게임?
4: 크게 일어났던
0: 싸웠죠,
4: 적이 있죠.
0: 싸우다시피 했는데
1: 싸우다시피?
4: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1: 어, 좋아하죠 좋아하죠.
4: 주술회전의 네. 그 고조 사토루라는 어, 캐릭터가 알죠, 있는데 알죠. 그 캐릭터 능력 갖기 대 천억 갖기 이걸로
3: 되게 심오한 주제
4: 토론을 했었습니다.
1: 이야 저라면은
4: 네? 네. 뭔가요?
1: 능력을 갖겠어요.
5: 그쵸?
1: 어,
5: 그쵸? 왜요? 그쵸? 그렇다니까.
6: 아, 진짜
5: 아니, 주변 사람 다 그렇다니까.
7: 천억. 저는 천억이요.
5: 저도요.
1: 그쵸? 아, 천억 네. 누구예요? 천억.
6: 천억.
5: 왜?
1: 천억이 진짜? 많네.
2: 아니 그 능력 가져서 이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4: 아니, 그 능력으로 신이랄까? 천억 이상의 가치를 한다.
1: 맞아요. 이게 요새는 이 뭐냐 너무 활발하잖아요. SNS 아, 이게 너무 활발해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그 능력만 있으면. 떼돈 봅니다.
5: 진짜 아,
1: 천억이 뭐야?
6: 그렇죠.
5: 나 좋습니다.
1: 자 모두가 좀 이 토론을 그래도 다 집중을 하시나요? 어떻게
3: 제프 같은 경우는 그냥 네. 듣고만 있는 편인 것 같아요.
1: 아 약간 네. 관심 없어 하는 스타일. 네.
2: 그게 뭔데 하는.
4: 아. 아니 근데도 집중하고 있어요.
1: 맞아.
4: 왜냐하면
1: 아,
4: 저희가 전원 MBTI N이라
1: 다 N이에요.
4: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상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1: 좋습니다.
2: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지.
1: 제프 씨 어떠세요? 약간.
0: 어 저는 무조건 천억.
1: 아직
4: 아직 거기
1: 벌써 아, 벌써 집중하고 있네. 아, 다들 네, 집중하시네요.
0: 네.
1: 좋습니다. 자 오늘의 전학생 이펙스와 또 함께 하고 있고요. 잠깐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펙스의 매일의 내일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0: 네, 친한 친구 방송만 이펙스의 매일에 내일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 네, 826 주인님께서 아민이랑 위씨가 매일의 내일이라는 곡 안무 만들었는데요. 내가 생각해도 이 부분 참 잘 짰다 하는 구간이 있나요? 우리 이펙스 칭찬해 주세요. 네. 있을까요?
2: 저는 있습니다.
0: 어떤 거죠?
2: 어찌죠? 저는 이제 브릿지 끝날 때 뮤 형이 센터에서 두 바퀴 도는 그런 오. 안무를 넣었었거든요. 오. 근데 이제 그 뮤 형의 음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0: 두 바퀴를
1: 위로 돌아요, 옆으로 돌아요.
2: 그냥 땅에서 땅에서, 아. 땅에서 돌고 돌고 이렇게.
3: 아. 안무가 버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고 싶네요. 여기.
1: 좋은데요?
0: 좋은데요, 백수님?
2: 여기서는 이게 될까요? 네.
0: 한번
4: 진짜로?
1: 여기는 불가능이 없어요.
5: 몸 살 푸시고 뒤에 앉히게.
0: 네, 네. 뒤에 조심하시고.
2: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네. 사악에서
4: 돌고
2: 신발이 너무 커서
0: 돌고
2: 네,
3: 그냥 도는 사람이 돼버리네. 여기서는 무대에서 보면 또 다른
0: 그렇죠. 무대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랩부터 약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
3: 오늘 눈 어떡하냐.
0: 아 진짜. 8823님께서요 매일의 내일 현우가 작곡에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작곡할 때 힘든 적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라고 또 물어봐 주셨습니다.
3: 네, 제가 네. 현우인데요.
0: 네네네. 백승님. 네,
3: 작곡할 때 힘들었던 거 네.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0: 딱히 없었습니까?
3: 네, 매일의 내일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곡들이랑 되게 네. 무드가 비슷해가지고 장착돼 있는 이 느낌으로 쉽게 했던 것 같아요.
0: 익숙하다 보니까.
2: 네. 들려주세요.
3: 제 파트가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0: 다들 조용해요.
3: 아침으로 밤이 섞게 드는 듯 최신비를 디스 이루어질 내 와깃다는 생각도 손이 꼭 진 채 이게 내 달려갈 순 없지 기억해.
0: 랩톤이 굉장히 섹시합니다. 좋습니다. 또 치즈님께서는요 이 와중에 크래비티 선배님들 진행을 너무 잘하신다. 이펙스한테 비법 점수 전수 좀요라고. 또 저희를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톤이 있어 라디오 하신.
0: 아니 확실히 여러분들. 여러분도 충분히 진짜 이 자리에 앉으시면 잘하실 겁니다.
1: 아 저는 백스님 좀 견제되네요.
3: 제가요?
1: 중간에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 이런 네.
3: 진행력
0: 센스가 있으셔.
3: 아싸.
1: 귀여워. 아 혹시 아니면 멤버들 중에 이런 네. DJ 자리 혹시
0: 그러니까요.
1: 욕심 난다 해보고 싶다 있을까요?
3: 아 저는 예전에 네. 그 고정 게스트로 라디오를 오래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느낌 살려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1: 그러면 제 멘트 백승 씨가 한번 해주세요.
3: 좋다. 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3: 네,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가볼까요? 이펙스의 반짱 선거. 전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이제 반에 반도 안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짱 선거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친구 설정 들어갑니다. 반말 모드 가볼게.
0: 확실히 그 라디오의 네. 경험치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0: 형주 씨가 근데 아마 이게 좀 긴 문장이었어가지고 특히 더 시킨 것 같아요.
1: 형주 씨 아니에요.
3: 이건 맞아.
0: 대본 안에서 가장 긴 멘트였거든요.
1: 감사해요. 좀 쉬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번 반짱 선거 바로 가보도록 할게. 이제부터는 반말 모드야. 네. 내가 무슨 짱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어필해주면 되는데 제포부터 한번 가볼까?
6: 나는 이제 눕기짱이라고 생각해.
0: 눕기짱.
6: 나는 이제 쉬는 날에는 절대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침대 위에서도 움직이지 않아.
0: 눕기짱. 좋습니다.
1: 자, 다음. 예왕이.
7: 나는 다이어트짱으로.
0: 다이어트짱. 오호.
1: 궁금한데.
7: 전 컴백이 끝나고 약 78kg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68kg.
3: 10kg요?
7: 네, 거의 그 가장 많을 때와 가장 적을 때 차이가 10kg.
1: 야,
7: 근육도 빼버리고.
3: 빨리 비법 전수 좀 해주세요.
0: 그러니까 비법 전수 좀 해줘. 어떻게 약간 좀
7: 천국의 계단을 정말 열심히 거기로.
0: 천국의 계단 한번 타면 보통 몇 분 정도?
7: 25분. 25분을 타는데 그 전에 이제 꼭 무산소를 꼭 하고
0: 무산소를 하고
7: 웨이트를 하고 천국 계단을 타야 지방 연소가 좀 더 잘 된다.
0: 이야, 확실합니다. 네. 자 다음은 에이든.
8: 나 뭐 할라 했지?
0: 뭐 할라 했지?
8: 죄송합니다.
0: 괜찮아.
1: 그러면 사과할 동안 백승이부터
0: 사과장.
3: 뒤집어
0: 사과를 굉장히.
8: 저 생각.

0: 뭐야?
1: 저 회복장.
2: 회복장?
1: 저는 전날에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나 힘든 일 있었을 수도 있잖아 사람마다.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은 회복이 빨리 돼.
3: 진짜.
4: 기억상 대단한.
2: 말이 좀 길다. 말을 좀 짧게 해도 돼 이번은.
1: 아 이게
2: 합니돼.
3: 파트리까지.
5: 그렇습니까?
1: 회복이 빨리 돼.
3: 빨리 돼.
2: 전혀 짧아지지 않았지만, 오케이. 회복장. 자 다음 백승인 가볼까?
4: 나는 잠장. 나는 한번 잠들면은 일어나기까지 쉽지가 않아.
2: 궁금한 거 있어 그러면은 먹는 거 vs 자는 거.
4: 아. 요새는 자는 거인 것 같아.
2: 아 요새는 자는 거. 원래는 먹는 거.
4: 원래는 먹는 게 더 좋은데. 오,
2: 그래도 잠기가 어둡다.
4: 완전 어두워.
2: 아 좋습니다. 자 다음 한번 아민이.
6: 나는 루틴장인 것 같아.
2: 루틴장.
5: 루틴장.
2: 어떤
6: 이제 자기 전에 뭔가 루틴이 있잖아.
1: 진짜 많지.
6: 그 루틴을 잘 지키고 좀 마는 것도 나인 것 같아.
2: 오 어떤 루틴이 있어?
6: 이제 샤워를 하고. 전 항상 팩을.
2: 항상 팩을
6: 일일 팩을 하고
2: 하고
6: 그럽니다.
3: 자기 팩이면 모르겠는데
2: 안긴데?
4: 자기 팩이면 모르겠는데
2: 자기 팩이면
4: 아멘 팩을
6: 아니 그거는 오래된 전설이고
2: 옛날 얘기고
6: 네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제 제 걸로 이제 다 나눠주고 합니다.
1: 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민이 형이 그 루틴보다 그 가는 동선이 너무 웃겨. 머리에 헤어밴드 하고 위시 형 방을 가서 머리를 말리고 거울을 한번 보면서 이제 마스크 팩을 해준 다음에 이제 뭐 자기 전에 끼는 약간 교정기 같은 거 끼고 목을 풀면서 자.
2: 목을 풀면서 잔다고?
1: 목을 풀면서 잔다고?
4: 발생해서
2: 내가 뭐지? 그래
4: 왜 목을 풀면서
6: 목을 풀면서 자진 않아요.
4: 제가 같은 방 룸메로서 정확히 아는데요. 일단 팩을 다 하고 떼야 될 거 아니에요.
2: 팩을 다 하고 떼야지.
4: 떼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될 것을
2: 그치?
4: 굳이 공기청정기 위에 올려놔.
6: 왜냐면은 쓰레기통까지 멀잖아요.
2: 멀지.
6: 다음날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죠.
4: 다음날이라고 하지만 한 12개 정도 집 쌓여있겠습니까?
3: 진짜 내 방에도
1: 이것도 루틴인 거네.
6: 아닙니다.
4: 그것마저 루틴.
2: 청정기가 가습기까지 되는 약간 그런 효율까지.
6: 공기청정기는 좀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그냥 있는 거라서
2: 틀어놓지도 않고. 오케이 루틴장. 오케이
6: 루틴장.
2: 미유 가볼까?
7: 저는 나는
1: 그치
7: 나는 맞짱 할게.
4: 주먹은 왜 들어?
7: 맞짱 할게.
2: DJ 자리 그런 줄 알았는데.
7: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활동기니까 약간 한끼 한끼가 좀 중요하잖아.
2: 시옷 맞짱. 오케이.
7: 그래서 약간 메뉴 선정을 잘해서 맞짱.
2: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
7: 그건 아닌데.
2: 그건 아니고?
7: 약간 좀 은근 숨어 있는 걸 잘 찾아내.
2: 오 멤버들 인정하나?
1: 디저트를 특히
2: 디저트. 오 최근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약간 기억나는 음식.
7: 당장 오늘 아침에 먹었는데.
2: 어떤 거지?
7: 소보로를
2: 소
7: 소보로
2: 빵 소보로
7: 소보로 빵을 되게 디저트처럼 만들어주는 데가 있더라고. 되게 맛있게 먹었다.
1: 그쵸. 다른 장도
2: 다른 장 여기 고추장 있거든.
3: 고추장 왜 고추장?
2: 그 자기 매운
6: 나중에
2: 맛
6: 찾아봐.
4: 와 진짜요?
5: 알아?
1: 너무 웃었어 진짜.
5: 그래.
2: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위씨 가볼게요. 위씨.
3: 난 그럼 먹장.
2: 먹장.
5: 짱.
2: 여기 대체적으로 다들
3: 잘 먹어서.
2: 잘 먹어서.
5: 어떤 음식 좋아해?
3: 나는 약간 매운 거. 불닭볶음면.
5: 너도 고추장이구나.
3: 매운 거 좋아해?
2: 매운 거 좋아해서 고추장이야. 고추의 알싸하면서 매운맛을 좋아해가지고.
3: 불닭냉면 먹어봤어?
5: 아니.
3: 나도 안 먹어봤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2: 근데 약간 그 돈까스 그거 먹어봤어요? 매운맛 돈까스?
3: 기진다 돈까스? 안 먹어봤어.
2: 안 먹어봤어?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8: 사실 매운장은 제가.
2: 고추장?
3: 이거는 왕고추장.
8: 내가 캡사이신을 따로 구매해가지고.
3: 오이고추장이야.
2: 캡사이신을 따로 구매한다고?
8: 쿠팡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모든 음식에.
2: 꾸땡에서 구매해가지고 모든 음식에 뿌려 먹을 정도로.
8: 네. 그렇습니다.
2: 매운맛을 그렇게까지. 이게 또 그 고추의 매운맛과 캡사이신의 매운맛은 또 다른데.
8: 다르지.
2: 캡사이신의 매운맛을 좋아하는. 좋아 좋아 좋아. 아니 근데 먹장이라고 했는데 양이 많아서 먹장이야 아니면은
1: 양이 많죠.
2: 양이 많아? 한번 먹으면 좀
8: 많기도.
2: 어느 정도까지 먹는지.
6: 전성기 때 얘기해 줘.
2: 전성기 때.
3: 전성기 때는 라면. 8봉지
8: 지금도 되지 않아요?
4: 8봉 곽선생이
3: 안 될 것 같아.
4: 8봉 곽선생.
2: 8봉 곽선생? 10명
1: 있었어.
2: 전설이었어. 8봉? 국물라면 8봉?
4: 거기 스팸도 넣고 막 밥도 말아먹고.

0: 뭐가
1: 새땡도 넣고
2: 사실 난 유전자를 뚫고 키가 큰 타입.
3: 아 많이
2: 많이 예, 먹어서
3: 많이 먹어가지고 대박이다. 3082가 또 마침 문자 줬는데 잠장 예상했다고. 우리 백승희는 한 번 자면 최대 몇 시간까지?
0: 아 이게 어제의 기록으로
3: 어제의 기록?
0: 우리가 울산에 다녀왔는데 울산에 오는 동안 한 3시간이 걸렸는데 3시간? 그동안 자고
3: 3시간 일단 자고
0: 숙소에 도착해서
3: 숙소 도착해서
0: 12시간을 자버렸어.
3: 15시간
4: 와 진짜? 와.
1: 그래서 키가 큰가?
0: 그런 거 같아요.
3: 잠을 잘 자서 키가 크고 먹을 거 잘 먹어서 또 키가 크고 나는 뭐였지? 오케이. 자 B님은 또 아민이 자기 전 숙소 순회 공연 하는구나 라고
2: 진짜로
3: 아민이 오늘 좀 안 되는 날인데
4: 그러게 나 오늘
3: 조금의 그런 좀 순회 공연에 대한 해명을 할 기회를 좀 줄게.
4: 근데 일단 맞는 거 같아.
3: 맞는 거 같아. 인정.
4: 해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근데 이제 멤버들도 그거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크게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2: 그래? 너의 생각 아닐까?
4: 아니지?
3: 체념까지 체념 단계까지 온 아민이었고요. 자 8262가 또 보내줬는데 위시 샤오랑뻥 200개 먹었음.
2: 잠깐만
3: 알려드림이라고.
5: 형 초인으로
3: 이 정도면 200개?
2: 뭐한 사람이야?
0: 과장이 됐는데 이거 같이 먹은 거잖아.
5: 기사 올라오잖아.
0: 같이 먹은 걸로.
3: 아 맞지.
2: 200개를
0: 가지고.
3: 와 이거 이 정도면 멤버들은 다 굶고 위씨 혼자만 배를 채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9069는 우리 예준이는 귀염짱 아닌가라고.
6: 아 네 제가 예준인데 귀엽나요?
2: 와 방금 목소리 까는 것까지 봤지? 와 얼마나 남자다워 보고 싶었는데
5: 목소리
2: 깔고
3: 지금
2: 팔 올리고
3: 저 귀엽나요? 나는 이게 9069를 거짓말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거 좀 입증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2: That's right.
3: 한번 보여주자.
2: Yes.
3: 약간 그 본인의 킬링 파트 아까 굉장히 맛있던 부분 그 부분을 귀엽게? 약간 애교 버전으로 와, 보여주면 어떨까?
4: 처음이다 이건.
2: 진짜 너무 좋다.
6: 그럼 한 줄을 딱
3: 좋아. 오케이
4: 5, 6, 7, 8
0: 잘래 많이 남은 벤치를 밟은 채
2: 뭐야 너 원래 이것보다 더 귀엽게 할 수 있잖아.
3: 좀더 귀엽게 가는 게? 좀더 귀엽게?
0: 한번 한번 더 한번
3: 더
4: 5, 6, 7, 8
0: 전혀 많이 남은 벤치를 밟은 채
3: 오케이 나는 근데 이거 이거 한번 우리 만회할 기회를 주자. 오늘 좀 잘 안 되는 날인 것 같으니까
2: 그치? 예. 잘한다.
3: 아까 그 랩에서 좀 가사 실수도 있었고 하니까 좀 다시 그거를 만회할 기회를 주면서 오늘의 뭔가를 좀 얻어갈 수 있게.
5: 이것까지가 오늘의 망한 포인트.
3: 아니야 난 여기서 만회할 수 있다고 봐. 우리 아민이
2: 만회하자.
3: 오케이
2: 이걸로 만회하자.
3: 아민이 가보자. Let's go.
4: 5, 6, 7, 8
3: 잠시만. 아 오케이 카메라
4: 카메라가 딱
3: 카메라가 딱 준비돼. 자 준비됐어?
4: 아래인가?
2: 아래
3: Let's go.
4: 5, 6, 7, 8
3: 자네 남이
5: 자네 남을 왜 찾는 거야?
3: 왜 자꾸
2: 자네 남이 누군데?
3: 자네 남이 누군데? 아 여기 그룹 안에 자네 남이 있어?
5: 자네 남이 누구세요?
3: 아 본인이 자네 남 아니야? 자꾸
4: 마스크팩
3: 그냥 12개 그냥 올려놓고 자네 남 자꾸 본인이 남기면서
2: 야 별명 생겼다 자네 남
3: 자네 남
4: 하겠습니다.
3: 잔인하네 잔인해 좋습니다.
1: 아 그래 몇 명 빼고 다 인정할게. 짱 먹은 거 축하하고 우리는 이제 반말 모드 끝이야.
3: 네. 자 다시 공손하게 우리 제니스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관님 댓글 한번 우리 제프님께서
7: 네 사관님께서 요즘 친구한테 열심히 이펙스 영업 중인데요 어떤 노래 추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3: 어떤 게 있을까요?
7: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규 2집의 타이틀곡인 유니버스.
3: 왜요?
5: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3: 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
5: 우리끼리 비밀. 뭐 하는 거예요?
3: 그러면 님께서 한번 추천해 주시죠.
5: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신곡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3: 신곡이 중요할 것 같아요.
5: 수록곡 중에 Boys in the Band라는 노래 할 거예요.
3: Boys in the Band.
5: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주더라고요. 제 의견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노래로 하겠습니다.
4: 대중
5: 대중픽 느낌.
1: 대중픽.
3: 그 보이즈라는 그 큰 거 안에는 물론 자네남도 같이 있는 거죠.
8: 자네남 확실히 있지.
2: 자네남씨도
8: 확실히요.
2: 자네남은 네. 타이틀이야.
3: 네, 먹장도 있고.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0349님께서는 이펙스 요즘은 숙소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나요, 자네?

0: 나님?
1: 뭐 일단 숙소 에피소드는 네. 제가 거의 다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2: 네, 어떤 게 있을까요?
3: 확실하지.
1: 일단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팩을 위시형 방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스터에그를 숨겨놨습니다.
2: 꼭다리를 한 15개에서
3: 안 되는 꼭다리가
2: 화장대 밑에 나 그거 최근에 발견했잖아. 비호다 비호다
3: 자네남 확실하네.
2: 자네남 확실해.
3: 자네를 여기저기 남기네. 네.
1: 아, 근데 그거는 제가 이번에 진짜 치웠어요. 맞죠?
3: 실주 꽃까지
2: 깜짝 놀랐어.
1: 이제 그러니까 재미삼아 이스터에그를 한번 남겨봤고
3: 꼭다리는 15개 팩은
1: 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좋습니다.
3: 총 27개의 자네가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 찾아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이스님께서는요 멤버들이 최근에 즐기고 있는 취미생활이나 좀 이런 게 있으면 궁금합니다라고. 네 혹시 취미생활 같은 게 있으실까요?
4: 취미생활.
3: 취미생활. 취미생활.
5: 이제 또 월드컵 기간이지 않습니까?
3: 월드컵 기간이죠.
5: 아, 축구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3: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또 요새 또 핫한 취미죠. 또 네. 다른 취미 또 있으실까요?
4: 약간 축구에 관심이 생겨서. 네. 약간 풋살하러 가기도 네. 하는
3: 아, 또 직접 하기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볼 텐데 위신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4: 띠아님이 네. 네, 살면서 제일 짧은 머리를 하게 된 위씨 짤머하고 새로 생긴 별명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이 있나요?
3: 오 이번에 제일 짧게 하신 거예요?
0: 맞아요
3: 하신 네. 스타일 중에?
4: 오. 진짜 짧게 했습니다. 원래 항상 길었는데 네네네네. 이번에 엄청 짧게 했는데 네. 또 새로운 별명들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3: 맞아요. 좋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4: 밤토리부터 해가지고
3: 밤토리.
4: 근데 이 모든 거 다 합쳐도 네. 자네남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3: 자네남의
2: 새로 확실히 좀
3: 임팩트가
4: 네, 임팩트가 있는 별명이 하나 왔었으면 좋겠어요.
1: 좋은 별명 하나 가져가면 네. 너무 좋습니다.
3: 제니스 분들이 자네남을 이길 별명을 좀 만들어주세요. 네,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자까지 한번 만나봤는데요. 벌써 자네남과 친구들 학교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6: 네, 아쉽지만 끝인사를 나눠야 하는데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팬분들께 우리 위시 씨께서 네. 대표로 간단하게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4: 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미니 7집으로 이제 컴백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렇게 친친해 나오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또 이제 영광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3: 아,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자, 늦은 시간에 진짜 와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끝곡 이펙스의 Boys in the Band 들으면서 친구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7: 안녕.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또렷한
2: 원진이 이목구비.
1: 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지적고등학교.
1: 네,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게요.
2: 네, 6월 18일 목요일 내일 지적고 뭐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현미밥, 짬뽕국, 골뱅이 야채무침, 배추김치, 그리고 이것 새송이 구이.
1: 네, 이것은 소고기 등심이나 안심을 도톰하게 저며 간장 양념에 재워두었다가 구운 음식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2: 자, 보기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노비아니? 자, 2번 아니 아니다.
1: 자, 정답 보낼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2: 자,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정답 보내실 때는 간식 선물 받으면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잊지 말고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2: 네,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 텐데요.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On and Off의 Off the Door.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온앤오프의 오픈 더 도어 듣고 왔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돌아온 온앤오프의 정규 2집 타이틀곡인데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온앤오프가 100%도 아니고 무려 120%를 담아낸 앨범이라고 합니다. 방금 들은 타이틀곡 Open the Door는 불안한 현재 속에서 미래의 문을 열기 직전 그 찰나의 감정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1: 네,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0: 네.
1: 오늘의 퀴즈 정답은?
2: 궁금해요? 궁금한 오면 1번 노비언니?
0: 아 잠깐만요. 네. 아니 들어가는 타이밍 놓쳤다고 그렇게 개그로 무막이에요?
1: 아 열심히 하죠.
0: 아 이러시면 아니에요. 네, 내일 뒤적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현미밥, 짬뽕국, 골뱅이 야채 무침, 배추 김치, 너비아니 새송이 구이라고 하는데
1: 약간 이거 되게 급식의 정석인 느낌이에요. 그쵸?
0: 왜요?
1: 뭔가 그 메뉴 구성이 진짜 급식 같아요.
0: 아~
1: 네, 뭐 그래가지고 되게 이 구성이나 뭐나 약간 되게 알차다.
0: 아니 네. 또 0685님께서는 아니 요즘은 급식에 너비아니 같은 고급 요리도 나오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너비아니 새송이 구이는 처음 봤어요.
1: 어 그래요?
0: 네.
1: 먹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너비아니를 저도 급식 때문에 알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0: 아~
1: 네, 그래가지고
0: 저도 방 검색해서 봤는데 떡갈비 같은 거더라고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
1: 아, 맨날 학창 시절에 이제 약간 너 비선배님을 알아라는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너비 아니? 이러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0: 확실히 노잼 짱이네요.
1: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대 당첨자 뽑아봐야겠죠? 다채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5584님 축하합니다.
0: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는데 불쌍한 언니와 먹고 싶어요 라고 달랑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1: 네.
0: 아,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
1: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네. 이 한 줄로 당첨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0: 네, 오늘 주제와 딱 맞잖아요.
1: 네, 불쌍한 언니와 먹고 싶어요. 네, 진짜 오늘 꼭 불쌍한
0: 언니와.
1: 저희가 직접 뭘 언급해 드리긴 그렇지만
0: 네 불쌍한 언니와 드세요.
1: 네. 네, 언니랑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같이 카페 가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도 꼭 해주세요.
0: 네.
1: 네,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김거가님께서 오늘 저희 학교 급식이 중식 세트였어요. 근데 갑자기 내일 급식 뭐더라 코너가 생각이 나서 오늘 친친할 때 보내봐야지 하고 찍어봤어요. 사진은 없지만 구슬 아이스크림도 나왔답니다. 저희 학교 급식 너무 맛있어요. 만족해요. 전국의 영양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우와, 이게 급식 메뉴라고요?
1: 짜장면 먹고 싶다.
0: 저는 이 짜장면도 그렇지만 저 만두가
1: 와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실해 보여요?
0: 진짜
1: 탕수육도 그렇고 왜 이렇게 실해 보여요?
0: 저희 핑퐁주 함디 송디가 사실 만두 러버거든요.
1: 네 만두 러버예요 진짜.
0: 저희가 사실 그 갈비찜 좋아하는 갈비찜 집이 있는데 거기를 잘 안 시키는 이유가
1: 맞아요.
0: 왕만두를 안 팔아요.
1: 안 팔아요.
0: 저희 둘이는 그 갈비찜을 먹을 때 만두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1: 맞아요.
0: 야, 근데 뭐 아무튼 전국의 영양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했는데 진짜 정말 감사의
1: 진짜.
0: 인사를.
1: 근데 진짜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의 급식을 다 짜야 되잖아요.
0: 다 짜고 그 몇백 인분 되는 거를 아침에 와가지고 준비하고 만들고.
1: 진짜 네. 대단합니다.
0: 좋습니다.
1: 네, 소라님께서는요. 저는 오늘 국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지금 찍은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 함디 송디는 추억을 어떻게 남기는 걸 좋아하나요? 저는 항상 브이로그로 남겨두고 있어요. 라고.
0: 그쵸. 항상 네. 남기는 거면 다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사진이나
1: 맞아요.
0: 영상이나
1: 맞아요.
0: 이렇게 브이로그도 남기면 좋은 것 같은 게 네. 그때 에피소드가 좀 기억나면서
1: 맞아요.
0: 저희 누나도 제가 브이로그를 찍으니까 음흠. 항상 그걸 보면서 웃는데요.
1: 아 진짜
0: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놀았냐고.
1: 아 너무 좋다.
0: 네 그래서 추억은 그냥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또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또 사진과 네. 영상만큼 또 선명한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0: 맞습니다.
1: 좋습니다. 유한빈님께서는 한 달 내내 야근하다가 오랜만에 칼퇴하게 돼서 러비티 친구들이랑 콩국수 먹으러 왔어요. 사실 독서 모임 근데 콩국수 한 그릇 싹 비우니까 기분 좋아서 요거트 아이스크림까지 시키는 바람에 책은 잊혀졌어요 라고. 아 이게 진짜 유한빈님께서는 콩국수를 드실 때 소금, 설탕 어떤 거?
0: 아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원진 씨도 토론 중독자네요.
1: 아 약간 좋아합니다.
0: 네 이펙스 분들의 네. 만만치 않게
1: 맞아요. 그래서 막 아까 노래 나갈 때 동안 네. 어 부러워요 부러워요 이러면서
0: 토론할 수 있어가지고
1: 네 그런 거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0: 그쵸, 저희 멤버들은 S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런 토론 시작하면 근데 그걸 왜?
1: 찬물을 끼얹는 멤버가 좀 있어요.
0: 굳이?
1: 네 굳이 나도 알아 당연히 현실성 없는 거 근데 일단 얘기 좀 해보자고
0: 해보자고
1: 재밌잖아
0: 재밌잖아
1: 네 문자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노래 크래비티의 Light the Way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최근에 아이를 낳고 몸이 아파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 14일의 기적이라고 항암 후 딱 14일째 되는 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더니 결국 대머리가 되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어서 조금 울적해져 있었는데 얼마 전 친한 친구가 불쑥 선물을 내밀었다. 포장지를 뜯어보니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뜬 모자였다. 참으려고 이를 앙 다물었는데 이미 눈에선 눈물이 뚝뚝. 그 친구도 이미 앞에서 같이 울고 있었다. 친구가 바쁜 손으로 틈틈이 모자까지 떴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찡했다. 모자를 써보니 조금 소라게 같긴 하지만 항암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꼭 그 모자를 쓰고 다닌다. 이 모자만 있으면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씩씩한 마음이 들어서 모자 부적 덕분인지 며칠 전 병원 중간 검사에서 암이 많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나아질 거라 믿는다. 그러면 멀지 않은 날에 나도 친구에게 완치라는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줄 수 있겠지? 아주 멀지 않은 날에.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페퍼턴스의 긴 여행의 끝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일기를 남겨준 분은 K님이었습니다.
1: 네,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것 같죠. 친구가 떠준 모자 부적 효과가 좋은가 봐요. 또 네. 그래서 씩씩함이 묻어나는 걸 보니까 100%로 네, 금방 이겨내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 네. 모자 부적 선물 받았으니까 네. 정말 방금 교환일기처럼 네. 이 완치라는 선물을 네. 또 친구에게 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얼른 그 소식이 저희 친신방에도 꼭 닿길 저희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또 비모원님께서는 우정이란 이름의 사랑은 너무 아름다워라고 보내주셨네요.
0: 그러니까요. 너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진아 누나님께서는요. 인류가 암을 정복하는 날이 하루빨리 반드시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약 없는 항암을 잘 견뎌주고 있는 제 친구에게도 완치라는 기적 같은 선물이 빨리 찾아와주길 함께 기도해요. 모든 암 환우 분들과 가족 친구분들 화이팅입니다.
1: 맞아요. 또 이 암을 얼른 이렇게
0: 그쵸
1: 하는 날이 저도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0: 그쵸.
1: 정말
0: 너무 저희에게 있어서는 좀 치명적인
1: 네.
0: 암이잖아요.
1: 그렇죠.
0: 좋습니다.
1: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K님에게는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이렇게 여러분도 어딘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저희가 선물까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1: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오늘 어떠셨어요?
0: 오늘 아주 우리 또 이펙스 분들께서 네. 굉장히 또 멋있게 채워주고 가셔가지고 너무 또 뜻깊은 하루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또 민서영님께서는 그래서 두 분은 다시 태어난다면 몇째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몇째로 태어나실래요?
0: 이대로 살겠습니다.
1: 저도 사실 네. 이대로요.
0: 너무 또 둘째 익숙해져 버려가지고요. 또 네. 새로운 포지션을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쵸?
1: 저는 누나들이 있는 집안이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누나들에게 배우는 센스는 어딜 가도 사실 돈 주고도 못 삽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누나한테 배운 센스가 남다른 것 같아요.
1: 네.
0: 네, 내일은 오랜만에 가든 스튜디오에서 야간 자율학습 하는 날입니다.
1: 네, 가든에서 같이 야자할 친구들 내일 만나기로 하고요. 집에서 함께하는 분들도 환영인 거 아시죠?
0: 물론입니다. 그럼 오늘 끝곡 홍이삭의 내 사랑 내 곁에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김유린, 영상의 김혜영,
0: 네,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크래비티 형준
0: 원진이었습니다.
1: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파반나는 왈츠처럼 춤을 출때 쓰는 곡을 말하는 클래식 용어인데,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나는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곡인데,
1: 뭐라고요?
0: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1: 좋네요.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곡이죠.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오늘은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넷플릭스 영화죠. 파반느에서 한 장면 들려드렸어요. 고아성 씨가 연기하는 미정이 파반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하는 것처럼 들리죠. 잔뜩 좀 기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문상민 배우가 연기하는 경록이 지금 바짝 얼굴을 대고 이 미정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나에게 몸을 기대어 거의 닿을 듯 말 듯하게 내 얘기를 경청하고 있으니 말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지금?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더듬더듬 자신이 아는 파반느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어떤 곡인지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요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네, 원래 파반느라는 것 자체가 춤곡을 말하는 건데 이제 모리스 라벨의 파반느인 거죠. 파반느 춤곡 가운데 모리스 라벨의 이 파반느가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라벨의 파반느라고 이제 붙여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음악 좋죠. 조성진의 연주로 몇 번 들려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백건우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라 사실 차이를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네. 제가 아는 피아니스트가 많지 않아서 백건우 선생님의 음반을 먼저 듣기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바흐 곡들 백건우 선생님 연주 좋아하거든요. 슈만도 그렇고 라벨도 그렇고

0: 팬이 어디 가서 난 백건우 피아니스트 연주가 좀 좋던데 이름 있어 보이잖아요. 다른 연주와의 차이는 설명할 재간도 없으면서 괜히 그러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각자 좋아하는 그런 버전도 함께 올려주세요. 유명한 클래식 곡들이 있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쓰이는 뭐 모차르트, 베토벤, 뭐 바흐, 슈베르트, 뭐 쇼팽 그 수많은 곡들 가운데 혹시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사람의 연주 버전을 좋아하는데요 라고 또 해주시면 버전이 다르니까 우리 또 들어보는 거죠. 그렇게 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6: I am so
2: 1544-8777.
6: 아니,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3: 서금옥의 2부의 영가요
2: 어? 아, 나도 그거 듣는데
3: 전 거기에 없어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2: 그냥 신청만 적어보냈죠
3: 네
2: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역사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3: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판단고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85년 작품이고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을 맡았고 누군가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좀 순한 맛의 이지라이더다. 그 말인즉슨 청춘의 이야기이고 로드무비이기도 하고 영화 장르는 코미디에 가깝다는 설명을 보았어요. 저는 영화 못 봤고요. 전에 한번 저희 청취자분께서 이 판단고 얘기하면서 팬 메스니의 음악을 신청하신 적이 있죠. 그때는 September 15th를 신청하셨는데 오늘은 같은 영화 판단고에서 It's For You 역시 팬 메스니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바로 이 판단고라는 것도 정확히는 판단고죠. F니까. 이 판단고라는 것도 춤의 한 종류라고 해요. 스페인죠. 그러니까 춤의 한 종류이고 이제 음악의 한 종류이기도 한 거죠. 판단고 곡, 우리가 뭐 삼바 곡, 뭐 룸바 곡 이런 것처럼 판단고 곡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마치 파반드가 파반드라는 그 춤이 있고 춤곡이 있는 것처럼 판단고라는 춤과 춤곡이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플라멩코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반드를 생각한 김에 또 하나의 춤 이름을 제목 삼은 영화를 떠올려 봤고요. 원래 제목이 판단고였는데 나중에 다른 제목이 붙으면서 아주 유명해진 모리스 라벨의 또 다른 곡이 있습니다. 뭐게요? 볼레로. 예, 라벨의 볼레로가 원래 제목이 판단고였대요. 그러다가 볼레로로 바뀐 거죠. 볼레로도 춤의 이름, 이거 춤곡의 이름입니다. 파반느, 판단고, 볼레로 이게 다 원래 있던 춤 그리고 춤곡의 이름이라는 거. 라벨의 볼레로가 원래 라벨의 판단고였다가 나중에 제목을 볼레로로 바꿨다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빌드업을 한 이유는 네, 사실은 이 영 씨의 사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파반드부터 이렇게 빌드업을 하게 된 거예요. 영 씨가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를 신청하시면서 이렇게 사연을 쓰셨어요. 어릴 때 TV에서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를 보고 이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비교적 최근작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편의 프랑스 영화에서 다시 한번 이 볼레로를 인상 깊게 쓰는 걸 목격했습니다. 마리 카스티유 망시옹 사르 감독의 디베르티 멘토와 엠마누엘 크루콜 감독의 팡파르입니다. 디베르티 멘토 이건 저 봤어요. 디베르티 멘토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디베르티 멘토 때 GV 한 것 같은데요. 클래식 FM,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진행하시는 신윤주 아나운서와 제가 GV를 했네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디베르티 멘토였습니다. 재밌어요, 이 영화. 그래서 디베르티 멘토 설명해 주셨는데 디베르티 멘토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라 자히아 지우아니의 실화를 다루었고요. 팡파르, 이 영화는 제가 못 봤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셨네요. 팡파르는 유명 마에스트로가 어릴 적 헤어진 형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두 편 모두 볼레로가 인상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디베르티 멘토의 강렬한 볼레로도 좋았지만 팡파르의 아카펠라 볼레로도 신선해서 좋았습니다. 특히 팡파르의 버전은 영화음악에서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디베르티 멘토는 OTT에 있는데 팡파르는 OTT에 없더군요. 유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천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 적이 있네요. 2024년 작품이고 줄거리 보니 궁금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티보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학교 식당에서 일하며 작은 마칭 밴드에서 트럼본을 연주하는 동생 지미를 찾아낸다. 음악에 대한 사랑만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가운데 지미의 숨겨진 재능을 알아본 티보는 잘못된 운명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 씨가 의견을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영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가 동생을 찾는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영화 봤는데 형을 찾는 거예요. 형이 좀 어려 보이긴 하는데 형이 맞아요. 아 그래요? 이 제천 영화제 설명이 틀린 거네요. 어쨌든 형제가 서로를 찾는 이야기라고 해요. 자, 말씀하신 볼레로 프랑스 영화 팡파르에 쓰인 볼레로 음원을 준비해 봤거든요. 음악 재밌던데요. 요거 틀기 전에 그래서 하나 또 제가 재밌어하는 볼레로를 틀어드리려고요. 최근에 일본 영화 8번 출구 있죠. 그 8번 출구에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가 계속 쓰이는데 사운드 트랙에는 아주 재밌는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철 소리, 그 영화의 배경이 지하철역이니까요. 지하철 소리의 리듬으로 볼레로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8번 출구의 볼레로,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 그리고 프랑스 영화 팡파르의 볼레로, 역시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 서로 다른 버전의 두 곡을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를 서로 다른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는 두 편의 영화였습니다. 일본 영화 8번 출구 사운드 트랙에서 볼레로, 프랑스 영화 팡파르 사운드 트랙에서 볼레로였습니다. 재밌죠? 네. 아, 제가 처음에 시간을 말씀 안 드렸구나. 볼레로 원래 제대로 연주하면 한 15분 안팎 되잖아요. 연주에 따라 다르지만 볼레로를 두 번 틀면 30분이 가는 거야 라고 혹시 지레 짐작하신 분도 있었을 수 있겠네요. 죄송해요.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사운드 트랙에 있는 곡들이라. 그리고 김주원 씨 신청곡을 준비했습니다. 작가님 혹시 허수아비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아, 저 이거 재밌다는 얘기만 듣고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허수아비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동안 자주 만들어진 소재, 연쇄살인범 쫓는 드라마, 그렇지만 약간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꽤 괜찮은 작품이더라고요. 영화에 출연한 배우 박혜수 씨가 직접 부른 잊혀지는 것 신청합니다. 범인을 만들어냈던 그 시절, 수많은 기범이, 성만이, 그의 가족들을 위한 담담하게 기교 없이 부른 노래라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살인의 추억이 다루고 있는 바로 그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풀어가는 이야기라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드라마 허수아비의 배우가 직접 부른 잊혀지는 것 듣겠습니다.

배우가 직접 부른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드라마 허수아비에서 박혜수 배우, 박혜수 배우 아니고 박혜수 배우. 박혜수 배우는 조현철 감독의 너와 나에 출연한 배우고요. 박혜수

씨께서 부른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화 짱구에서 주인공 정우 씨가 직접 부른 질문이라는 노래 4576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좀 잠깐 틀어도 돼요? 앞에서 배우 정우 씨의 노래를 선곡하고 나니 제가 좋아하는 가수 정우 씨를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제가 사심으로 섭외해서 버텨내고 존재하기 때 직접 출연해서 노래까지 해주신 정우 씨. 아, 더 많은 노래를 좀 영화에 써주면 좋으련만. 애니메이션 그 여름에 주제가 그 여름을 부르기도 했는데 오늘은 인천스텔라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영화. 인터스텔라 아닙니다. 인천스텔라입니다. 인천에서 스텔라 타고 여기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 코미디 영화에 나에게서 당신에게라는 노래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우 씨의 나에게서 당신에게 그리고 버텨내고 존재하기 그 다큐멘터리에서 역시 정우 씨의 철의 삶 두 곡을 이어 듣겠습니다.

이었습니다. 인천 스텔라에서 나에게서 당신에게, 그리고 버텨내고 존재하기에 쓰인 철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프로콜 하롬인데요. 이 가사 때문에 골랐어요. 들으셨나요? 판단고. 예. 판단고 춤에 대한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앞에서 판단고 영화 얘기한 김에 이 곡이 생각나서 영화 락앤롤보트 사운드 트랙에서 화이터 쉐이드 오브 페일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그리고 앞에 그 정우 씨 노래 마음에 드셨으면 요 세 곡 한번 들어보고 입덕할지 결정해 보세요. 자,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라는 곡.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든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곡. 그리고 뭐가 좋을까? 낡은 괴담. 네, 뭐 하나 더 하면 충동 1분. 요 정도 듣고 입덕할지 결정해 보시죠. 아, 정우 씨 얘기 그만해야겠다. 프로콜 하롬이 삐지겠다. 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what? 1960 who? 1960 what? 1960 who? 1960 what? 1960 who? 1960 what? 1960 who? 1960 what? 1960 who? 1960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복숭아가 제철이죠. 복숭아는 매끄러운 다른 과일들과 달리 표면에 까슬까슬한 털이 있는데요.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천연 우산이자 방패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빗방울을 굴러 떨어지게 만들어서 껍질이 찢어지거나 썩는 걸 막아주고요. 곤충들이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알을 낳거나 즙을 빨아먹는 것도 방지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 까슬까슬한 털은 맛있는 과즙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복숭아만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까칠한 부분들도 각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은 아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2월 18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6월 18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에일리의 손대지마였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과일들이 막 다양하게 쏟아져 나와서 전 너무나 좋네요. 아, 그나저나 이 본능적인 방어 수단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본능적인 방어 수단은 무엇인가요? 표정? 말투? 행동? 아, 저는 이 행동으로는 정말 어렵고 표정이나 좀 약간 그 어색해하는 웃음으로 좀 무마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어? 천도복숭아는 털이 없는데요? 그럼 아닌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천도복숭아는 유전적인 이유로 털이 없긴 한데요. 그래서 껍질째로 먹기 편하고 식감이 매끈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껍질이 더 민감해서 상처가 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단점만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장점만 있는 것도 없고 그런 거죠. 네, 7807번님께서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처음 문자 보내봐요. 전엔 차로 출근하면서 30분 정도만 듣다가 요즘은 자전거로 출근하면서 끝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에너지 받습니다. 오, 자전거 출근 이제 슬슬 더워지지 않을까요? 그럼 다시 차로 돌아가실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좀 안타까운데요. 좀 아쉽기도 하고요. 차로 돌아가셔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들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합니다. 우리 빵그리 분들 중에서 신지 작가님과의 이 시간을 통해서 계절이 바뀌어간다는 걸 실감한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체화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들 또 가지고 오셨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예!

0: 함께 안전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3345번님, 병원 근무 때만 듣다가 군위에서 합천으로 새벽같이 감자캐러 가면서 들어요. 평일에 쉬는 사람이라 복잡거림 없어 너무 자유롭네요. 맛있는 감자 많이 캐고 오겠습니다. 오, 하지 감자겠죠? 하지 감자 맞죠? 너무나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장점이 그거죠. 평일에 좀 더 여유롭게 4시간 즐길 수 있다는 거. 잘 다녀오시고요. 감자 잘 캐고 오셔서 감자전 꼭 해주세요. 3842번님, 부산에서 포천 갑니다. 새벽 3시 반에 출발했는데 아직도 2시간은 더 가야 하네요. 아이들과 이른 휴가 즐기고 돌아가는 길인데 힘듭니다. 묵묵히 운전해주는 남편 고맙고 사랑해. 오, 멀리 휴가를 다녀오셨네요. 근데 굉장히 일찍 출발하셨네요. 새벽 3시 반이면. 그러면은 올라올 때쯤 출근길과 겹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차가 많이 막히질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 운전하는 사람도 물론 힘들지만 보조석에 앉은 사람도 참 힘들거든요. 네, 안전운전하셔서 조심히 돌아오세요. 8234번님, 진통이 와서 애기 낳으러 가고 있어요. 둘째라도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유유, 순산하고 오겠습니다. 그럼요. 둘째라도 당연히 떨릴 수 있죠. 저는 이 고통과 이 느낌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떨림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별탈 없이 아기 천사 잘 만나고 오시고요. 미리 축하드려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도윤선님, 저는 취준생인데요. 언제 취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아지네요.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죠. 영디가 응원해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노래는 소란의 괜찮아 듣고 싶습니다. 아, 취준생이시군요. 맞아요. 요즘 취업이 너무 힘들다고 많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도 정말 차근차근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나가면은 나와 맞는 회사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회사에 떨어지는 이유는 그 회사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잘못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좀 더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힘차게 도전하시기를 응원할게요. 언젠가 취업 꼭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소란의 괜찮아입니다.

설안의 괜찮아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새싹 청취자이신 5890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는 곧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된 청취자입니다. 해외 출장이 처음이라 준비할 것도 많고 걱정도 되지만 그보다 설레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비행기표를 확인하고 캐리어에 짐을 하나씩 챙기다 보니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싶네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이번 출장이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됐으면 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설레는 제 마음을 닮은 노래 볼빨간사춘기의 여행 신청합니다. 오, 첫 출장이시군요. 저도 올해 도쿄에 다녀온 게 첫 출장이었거든요. 정말 설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서 또 그 비슷한 일을 한다는 게 다른 색다른 즐거움을 주더라고요. 오, 잘 다녀오시고요. 이제 목요일이니까 주말도 껴서 다녀오시는 거겠죠? 그러면은 어디론가 잠깐 짬을 내서 다녀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곁다리가 있으면 더 출장이 즐겁지 않을까요? 열심히 행복하게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오늘의 단출발에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5890번님, 3345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장용자님, 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중에 아침과 어울리는 상쾌한 목소리에 반해 회원가입 후 인사 남깁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선물 같은 노래와 사연들이 저의 시간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맨발 걷기 중이시군요. 요즘 같은 날씨에 너무 하기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용자님.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고요. 운동 잘 다녀오세요. 2803번님은요. 매일 달리면서 들었어요. 문자 한번 보내야지 하면서도 계속 못 보내다가 중국 출장 가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 처음 빵그리 인증해봅니다. 숙제를 해서 그런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신청곡도 남겨봐요. 이소라의 신청곡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오, 2803번님도 중국으로 출장을 가시네요. 두 분 만나시면 되겠어요. 빵그리끼리. 네, 잘 다녀오시고요. 아, 숙제처럼 생각하시다니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기쁘네요. 앞으로도 숙제 종종 좀 남겨주시면은 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우린 노래 같이 들을게요. BTS의 슈가가 피처링했습니다. 이소라의 신청곡이에요.

기분이 쉿.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겐 겨울, 누군가에겐 끝, 누군가에겐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 널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연일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엔 올해 첫 폭염특보도 발효되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경산 예천입니다. 이 지역들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안팎으로 오르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도 체감온도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럴 때 차라리 시원하게 쏟아지는 소나기가 반갑기도 한데요. 오늘 중부는 막다가 밤에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밤까지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 사이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지역과 시간별로 강수량 편차가 크니까 강한 빗줄기에도 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볼게요. 평일의 발견. 평일의 발견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1: 저 진짜요. 기운에 함께 살아나는 영디의 저 그러니까. 표정.
0: 저는 지금 열매 폈잖아요. 제 얼굴이 아주 전 요즘 행복해요.
1: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겨울하고 약간 안색이 달라요.
0: 사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 올해가 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1: 근데 뭐 좋은 거 아닐까요? 나랑 잘 맞는 계절이 있고 유난히 활기가 도는 계절이 있다는 거는

0: 좋은 일인 것 같아요.
1: 그래서 요즘 좀 산책도 많이 하고요. 피크닉도 많이 다니고요. 밖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0: 거의 피크닉 타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맞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너무 맞아요. 더우면 또 힘드니까.
0: 곧 장마철이 오기도 그쵸, 하니까 그쵸. 부지런히 좀 챙겨야겠죠.
1: 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초여름 날씨가 선물해준 열매들. 네. 영롱한 열매들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챙겨 드셨나요? 벗지 얘기했던 것 같고요.
0: 저 요즘 블루베리.
1: 블루베리.
0: 블루베리도 많이 나와서 이제 노지에서 키우는 블루베리 한창 제철일 때거든요. 블루베리 사 먹고 지난주에는 올해 첫 수박을 개시를 했어요.
1: 저도 수박 먹었어요.
0: 근데 뭔가 그 수박을 마트에서 사서 그 자전거 바구니에 싣고 돌아오는데 약간 혼자 막 여름에 막 낭만이 가득 차서 영화 속 한 장면 같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떤 그 정취가 있었어요. 여름밤에 그 자전거 바구니와 그 커다란 수박 그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아 근데 둘이 살면서 수박 한 통 먹기 진짜 힘들거든요.
1: 그렇죠. 근데 요즘 작은 수박들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0: 아 근데 또 그 기분이
1: 맛이 좀 덜한 것 같고
0: 또 큰 거를 사고 싶은 그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큰 걸 사서 지금 부지런히 먹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아 이렇게 이번 주에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0: 네. 9242번님께서요. 얼마 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닥이 지저분하더라고요. 평소라면 거뭇한 얼룩을 보며 청소를 안 한 건가? 공사를 했나? 하며 지나쳤을 텐데 신지 작가님께서 벗지로 얼룩덜룩해진 거라는 6월의 제철 풍경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생각났습니다. 그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바라보니 봄에 같은 자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벚꽃나무를 사진에 남겼던 것도 기억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만큼 시간이 지났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그만큼 예쁘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네요 하셨어요.
1: 좋아요. 벗지 보면서 봄에 폈던 벚꽃도 생각하시고
0: 맞아요. 그때 제가 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봄에만 반짝 벚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 새 계절 동안은 저게 무슨 나무였는지 관심이 약간 없는 채로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 벚나무 있는 자리 다들 아시니까 우리 9242님처럼 한번 올려다 보시면 벚지 보실 수 있으실 네. 거예요.
1: 벚나무의 낙엽은 어떻죠? 예, 아름다운가요?
0: 그건 또 가을에 그러니까요. 숙제를 드려야겠는데 벚나무 단풍이 생각보다 일찍 들어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가을에 준비해보겠습니다.
1: 네네. 준비해주세요. 제가 또 잊고 있을 수 있어요.
0: 그렇죠. 지금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벚나무 단풍은 어떻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벚나무 사계절 지켜보시는 것도 계절을 좀 체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나무를 딱 하나 정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지금 924 이번님은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그 벚나무.
0: 맞아요.
1: 이런 식으로.
0: 우리 집 앞에 혹은 내가 자주 걷는 산책로에 내가 자주 오가는 정류장 앞에 이렇게 나무를 내 나무로 하나 지정해 주시는 것도 좋죠.
1: 네, 너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0: 네, 오늘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단오맞이 4대 명절 단오에 대해 알아보기.
1: 단오군요.
0: 단오입니다. 내일이 음력 5월 5일 단오인데요. 그 우리나라 4대 명절 하면 다들 약간 벙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일단 설이랑 추석은 추석. 알겠는데 네. 라고 한 다음에 근데 이게 퀴즈로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설날, 추석, 한식 그리고 단오입니다.
1: 한식 단오요?
0: 네. 그러니까 선조들이 4대 명절로 꼽을 만큼 사실 중요하게 여긴 큰 축제로 여긴 날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곱씹어보면 좋겠죠.
1: 네.
0: 이 처음을 뜻하는 단과 다섯 오여서 초닷새를 의미하는데 이게 음력 날짜를 부를 때 음력 1일이면 초하루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5일에 있는 명절이어서 초닷새인데요. 이 동양 철학에서 홀수는 밝고 긍정적인 양의 기운을 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리자 있는 것 같은데 홀수가 두 번 겹치는 날은 그렇다면 굉장히 길일이다.
1: 아 그래요?
0: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3월 3일 삼진날 뭐 7월 7일 칠서 이런 칠서. 식인데 5월 5일은 이제 단오 태양의 기운이 강해지는 날로 여겼어요. 근데 이날이 어떤 의미가 있었나 살펴보면 일단 농부들의 노동절 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1: 농부들도 노동절이 있었군요.
0: 있어야 되죠. 옛날 있어야죠. 노동절인 거죠. 왜냐하면 한창 바쁘게 모내기 끝내고 약간 한숨 돌리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네.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즐겼는데 단오의 대표 풍속이 그래서 여름철 건강관리. 일단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건강관리를 하고 또 공동체 의식을

0: 빠지는 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창포물의 머리 그쵸. 감기.
1: 창포물.
0: 창포물 근데 지금 창포에 대해서 아는 현대인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사실 찾아봤어요.
1: 들어만 봤죠. 그쵸? 책에서만 보고.
0: 근데 한 번 또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그래 창포가 뭐야 하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이렇게 생긴 풀이구나 네. 하면서 눈에 익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창포 잎이나 이 줄기를 끓여가지고 우러난 물로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했는데요. 이게 머릿결도 매끄럽게 해주고 또 두피 건강에도 좋았다고 합니다. 또 이 창포가 좀 독특한 향이 나는데 그게 애군을 쫓아준다고 여겨서 어떻게 보면은 액마기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창포의 그 효능 때문에 지혜로운 위생관리였기도 하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아무래도 단호하면은 그네뛰기와 씨름. 떠올리실 거예요. 이 그네뛰기는 당시에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던 여성들이 이 푸른 실록 속에서 활력을 좀 발산하는 놀이였고 씨름은 마을의 장사들이 힘을 겨루면서 황소를 상금으로 받아가는 이때 어떻게 보면은 지역 축제의 원조 같은
1: 그러네요.
0: 거죠. 약간 그네뛰기 1등, 씨름 1등.
1: 근로자의 날에 다 같이 모여서 축제를 여는 거죠. 지역 그쵸. 축제.
0: 이렇게 생각하면 단호가 아, 너무 먼 풍속같이 여겨지지 않고 아, 그런 거였어 하실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또 그네뛰기 생각하니까 유명한 그림 하나 있잖아요. 우리 교과서에도 실린 그 그림. 놀이를 나온 여인들이 그네를 타고 또 냇물에 옆에 그 한쪽 구석에 냇물에서 몸을 씻고
0: 맞아요.
1: 한 모습이 좀 담겨있던 것 같은데요.
0: 아주 학창시절에 안 졸고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1: 유명한 그림이죠.
0: 맞아요. 그 신윤복의 단호풍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간송미술관에서 보실 수 있고 국보 135호예요. 그 유교사회였음에도 신윤복은 그동안 그림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여성들의 삶이나 또 인간의 솔직한 욕망을 세련되게 담아냈으니까요. 괜히 이런 거 재밌잖아요. 단호를 맞이해서 단호풍정을 보러 간다.
1: 오, 좋네.
0: 이런 이유를 만들어서 네. 한번 또 간송미술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쑥과 익모초 뜯기도 있었어요. 단호날 오전에 뜯은 쑥과 익모초가 특히 약효가 좋다고 여겨서 잘 말려두었다가 1년 내내 비상약재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약하면은 단호가 1년 중에 이 양기, 해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이어서 해의 기운으로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여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닥치기 전에 몸을 돌보는 날로 삼았으니까 우리도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어릴 때 체험으로 단오날 이렇게 가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청포물에 머리는 사실 못 감잖아요.
0: 그렇죠.
1: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초등학생이었 더라도 그래서 한 팔 정도 이렇게 씻는 체험이랑 그네뛰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그 어린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이런 풍속을 전해주려는 건 되게 활발한 것 같아요. 근데
1: 맞아요.
0: 어른이 되면 우리가 뭐 단호가 뭐 단호지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좀 그런 기억 되새기시면서 이번에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해보시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왠지 어딘가에 이것과 관련된 체험들이 아직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0: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악뮤의 햇빛 Bless You 듣고 올게요.

0: 악뮤의 Happy Bless You 듣고 오셨습니다. 평일의 발견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단호풍속 현대적으로 실천해 보기.
0: 오, 현대적으로요?
1: 네, 단호 얘기를 제가 한바닥이나 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21세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단호풍속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요. 일단 창포물 머리 감기의 효과는 이 머리의 두피 건강을 위한 거였잖아요. 전 두피 스케일링 샴푸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올해부터 두피 스케일링 샴푸에 입문을 했는데 너무 시원한
0: 진짜요?
1: 거예요.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그냥 약간 알갱이가 있어요. 알갱이가 있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쓰면 된다는데 이렇게 좀 알갱이로 두피 스케일링을 스스로 하는 거죠. 우리 얼굴에는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하고 이제 좀 방치를 하면은 머리 되게 시원해져요.
0: 아, 약간 쿨링 효과가
1: 있군요. 네, 쿨링
0: 있군요.
1: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올해 두피 스케일링 새로운 세상에 발을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창포물 머리 감기에 이 현대적인 실천은 그게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단호에는 단호부채, 단호선을 선물하는 게 또 조상들의 풍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 하선동력이라고 맞아요. 해서 여름에는 단호 무렵에는 이 부채가 선물이고 또 동지 선물은 달력이다라는 건데 조선시대 임금은 단호에 이제 다가올 여름 더위를 잘 이겨내라는 의미로 신하들에게 부채를 나누어 주었고 이 풍습이 민간으로 퍼져서 서로 부채를 선물하면서 정을 나누게 됐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부채는 잘 안 쓰시니까
0: 그쵸.
1: 단호 맞이해서 좀 쿨링 아이템 같은 것들 뭐 손풍기 쿨패치 이런 것들 좋죠. 선물하시면은 그게 현대판 단호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0: 네.
1: 아무래도 우리는 먹는 것에 관심 있잖아요.
0: 제일 중요하죠.
1: 네. 그래서 단호 절식에 뭐가 있었나 찾아보면요. 이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서 어쨌든 다가올 무더위에 대비해 기력을 보충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리치떡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호의 옛 이름이 수린날인데 이 산에서 나는 수리치라는 나무를 뜯어서 맵쌀가루와 섞어서 떡을 만들 때 수레바퀴 모양의 그 문양을 찍었다고 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아마 검색해보시면 아, 이 모양이 찍힌 쑥떡같이 생긴 떡 본 적이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수레바퀴 문양이 애군을 물리치고 만사가 둥글게 잘 굴러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이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한번 그

0: 검색해보셔도 좋고요. 이 단오 무렵에 동네 떡집이나 전통 떡집에서 이 한정적으로 수리치떡 판매도 한다고 하니까요.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팥 앙금이 들어간 쑥떡이랑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어요.
0: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아, 왜 우리 할머니 수리치떡 안 만들어주셨지?
1: 당연히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었군요.
0: 혹시 먹어봤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고 이제 쑥떡이겠거니 그쵸. 했을 수도 있으니까.
1: 그 쑥이랑 향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네요.
0: 그래서 올해는 저도 수리치떡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1: 네,
0: 그리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봐야겠어요. 혹시 내가 어렸을 때 먹지 않았는지. 그래서 수리치떡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했던 절식이 앵두화채예요. 우리 초여름 열매 얘기했잖아요. 네. 이 무렵에 앵두가 제철인데 앵두를 꿀물이나 오미자 국물에 띄워서 시원하게 마셨다고요. 사실 생각만 해도 그 모양이 이미 예뻤을 것 같지 않나요?
1: 맞아요.
0: 그렇죠. 앵두의 그 영롱하고
1: 알록달록 조그맣게 귀여워가지고.
0: 맞아요.
1: 좋죠.
0: 괜히 입맛을 돋궈주는 그런 모양이었을 것 같은데 여름철에 땀을 흘려서 잃기 쉬운 수분과 또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제철 음료로 조상들은 삼았던 거죠. 이 두 가지 절식 모두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이 자연의 생명력이 가득한 식재료, 산에서 나는 수리치, 그리고 이때 가장 맛있게 익는 앵두로 이 면역력 기르고 건강을 좀 북돋우려고 하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우리가 현대판으로 실천해보면은 역시나 마트에서 또 시장에서 제철 열매를 열심히 드시면 그게 또 실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단오의 의미로 오늘 되새겨봤는데 어쨌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몸과 마음도 돌보고 또 이웃과 정을 나누던 선조들의 지혜와 활력이 가득 찬 명절이기도 하니까요. 현대판 단오 풍속 실천하면서 주말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단오 이렇게 얘기 쭉 나눠봤는데 요즘 선풍기 너무 잘 나오죠?
0: 맞아. 그 진짜 정말 조그만데 어떻게 신통방통하게.
1: 그렇죠. 풍력이.
0: 그 귀여운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단오선 얘기했는데 네. 이 이번 주에 약속 있거나 또 다음 주에 동료들한테 이 조그만 손풍기 귀여운 걸로 선물해 보시면은 서로 또 기분 좋지 않을까요?
1: 너무 기분 좋겠죠. 네, 이렇게
0: 들으셨나요, 피디님? 네. 그렇다고 합니다.
1: 네, 이렇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훈이 피처링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2: 와, 여름이다! 막 이래.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지약.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오정은님. 오늘은 저희 아빠 생신입니다. 아빠 성함은 오준자 영자이시고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영디 라디오를 들으세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해드리고 싶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 항상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고 저희 3남매들 걱정해주고 응원해줘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아빠가 주신 마음 100배로 돌려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둘째 딸 정은 드림. 신청곡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우디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오, 우디.

어제보다 슬픈 오늘 굉장히 이렇게 트렌디하시네요. 오, 좋습니다. 아버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와, 이 따님의 이런 다정한 문자를 보니까 가족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다 같이 따뜻한 저녁 식사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희가 오정은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우디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0: 어디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2: 아빠! 엄마!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요즘 집안일 하는 가정용 로봇부터 의료용 휴머노이드까지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수중 로봇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로봇이 깊은 바닷속에 고래의 소리를 담아오면요, AI가 고래의 소통 방식을 분석을 해서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해독하는 연구를 한다고 해요. 언젠가는 안녕? 이라고 말을 걸면 고래가 태이 왔어? 하고 받아주는 그런 날도 진짜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고래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먼 훗날 대화까지 가능해지려면요, 수중 로봇이 고래 곁에 오래 머물면서 엄청난 양의 소리를 듣고 또 들어야 한다는데요. 생각해보면 사람의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경청이 대화의 시작이잖아요. 오늘은 우리 로봇에게 한 수 배운다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귀 쫑긋 세워보고요. 일단 들어주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0: 목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목요일 쉽지 않죠? 예, 컨디션 챙기기 쉽지 않은 목요일. 그래도 저희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혜민님이 가정용 로봇도 탐나는데 로봇 덕에 고래랑 대화가 가능해진다니 저도 이 로봇 살래요. 아니요, 팔지 않아요. 혜민님, 이 로봇은 파는 로봇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연구하는 로봇입니다. 예. 실제로 살수 있는 거 아니야? 혜민님! 혜민님, 엄청난 부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혹시?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제 편견이었습니다. 정대성 님이, 저는 5년째 라디오에 귀 쫑긋하고 있네요. 아, 그렇지. 라디오. 아, 근데 듣는 연습은 정말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되는 소양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게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도 내가 이야기 듣고 있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듣는 거와 다르게 정말 누군가 이야기할 때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 놓치면은 소통이나 뭐 이렇게 팀워크에 큰 문제가 가는 게 많은데 이것도 훈련이 안 되면 너무 어렵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도 20살에 처음 올라와서 작곡가님, 작사가님들이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좋은 얘기죠. 못 듣겠는 거야. 그거는 체력이 안 돼서. 듣는 지구력이 제가 안 돼서, 집중력이 안 돼서, 분명히 초반에는 좋게 들었는데, 뒤에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좀 잊어먹을 정도로 멍해지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이제 견디려고 하는 의지라도 있었지만, 그 견디기도 쉽지 않습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라디오 좋네요. 예, 라디오에 귀 쫑긋 해주시면서, 한두 가지의 어떤 이야기라도 건져갈 수 있는 훈련을 좀 해보자고요. 배홍희님이, 굿모닝 테디. 여기는 비가 내리네요. 오늘도 잘 시작해 보아요. 어디예요? 거기 어딘데요? 전국에 오늘 비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소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내리는 곳도 있군요. 어제도 어둡지 않았는데 비가 또 내리는 지역이 있었어요. 저도 지나가다 빗방울 맞았는데 오늘 어쩐지 이따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간 귀 쫑긋 해주고 계신가요? 저도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눈 쫑긋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영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목요일 뭐 죄송합니다. 목요일 4부 목요일은 뭐야? 목요일 4부 굿모닝 베이스볼 MBC 대표 스포츠캐스터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릴 거예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모집 중이에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깔고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삼일제약, 이카운트, 베스트슬립, 농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전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어실 원스야
10: 딱 한 번만
11: 티어실 원스야
10: 싹 한 번에
11: 티어실 원스야
10: 무조맨
1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삼일제약
12: 자 따라해보세요
13: 이
9: 4만원
12: 회계관리
13: 4만원
14: 재고관리

0: 4만원 생산 관리.
1: 사업성도 함께해요. 이카운트.
0: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7시 1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3: 네, 테디 몽모니. 네, 이번 주 계속 덥다 했더니 오늘은 경북 내륙에 올해 첫 폭염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아직 6월이지만 온열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최근 기온 이틀 연속 33도 안팎까지 치솟을 때 폭염주의보 발효되는데요. 오늘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에 올해 처음으로 발효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최근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거 많으니까 낮 시간 무리한 바깥 활동은 피하시고요. 차라리 이럴 때 소나기가 반갑기도 하죠. 오늘 아침까지 충청, 경북, 전북에 또 다시 낮부터 밤까지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 사이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은 들어있고요. 또 제주와 경남, 전남을 시작으로 비도 시작돼서 모레는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0: 어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버 장면이 보입니다.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을 소리로 들으실 거예요. 딱 들으시고 이거 어떤 작품이다, 그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신의 영역부터 뽑아봐야죠. 스피드 1등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인물 맞히기가 아니라 나오는 이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문제, 자, 민영 PD 준비됐죠? 들려주세요.
1: 화장하면 뭐 호박이 줄곧기 저게.
2: 네가 호박이 줄은 안 해.
1: 이씨.
2: 넌 감어. 그러게, 네가 왜 너를 호박이래. 수박보다 이쁜데.
3: 나 너 아방이랑 대판 한번 붙을게.
4: 날 잡아.
5: 뭐?
4: 날 잡으라고 대판 한번 붙자네. 참고로 나는 목요일은 안 돼.
6: 야,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날 따라온 거니?
2: 받아보자서. 오빠.
6: 오빠 오빠 하지 마. 너 나랑 부모가 같아. 피가 섞였어, 살이 섞였어. 내가 왜 네 오빠야?
2: 설마 선정 나 좋아해? 다칠 건데.
7: 날 다치게 안 하려고 하면 되잖아요. 왜 다치게 할 적정이에요?
0: 아니 왜 선정만 서울말 쓰는데. 선정 왜 멋진데? 아, 제가 너무 좋아했던 드라마입니다. 자, 1등 정답자 신의 영역은 미니에서 나왔습니다. 오성호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어우, 진짜 빨리 보내주셨어요. 선착순 1등만 선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희 신의 영역, 예, 오성호님이 받아갔지만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을 더 뽑을 거예요. 천천히 제목 보내주시면 되는데 노래 한 곡 띄워드릴 동안 계속 보내주십시오. 다섯 분께는 아메리카노 바로 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 드라마는 14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옴니버스 형식의 드라마이고요. 제주가 배경이 됐죠. 저는 한화 한화, 아, 너무 이게 또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예, 좀 쉬면서 봤습니다. 예, 나중에 저는 다시 보기로 봤거든요. 좀 쉬면서 볼 정도로, 예, 모든 인물이 다 이해가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 이병헌 배우는 여기서 전 다시 한 번 더 반했고요. 너무 잘하시고. 자, 정답 여러분들 받는 동안 노래 들으실 곡은 해피송, 예, 멜로망스의 노래입니다. 이 드라마의 OST이기도 해요. 듣고 올게요.

0: 이 드라마의 OST 멜로망스 해피송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명장면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은 2022년에 방영했던 드라마였어요. 우리들의 블루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나 너 아방이랑 대판 한번 붙을게.
2: 날 잡아.
3: 뭐?
2: 날 잡으라고 대판 한번 붙자며. 참고로 나는 목요일은 안 돼.
4: 야,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날 따라온 거니?
5: 받아보자서.
6: 오빠.
4: 오빠 오빠 하지 마. 너 나랑 부모가 같아? 피가 섞였어, 살이 섞였어. 내가 왜 네 오빠야?
5: 설마 선정 나 좋아해? 다칠 건데.
7: 날 다치게 안 하려고 하면 되잖아. 왜 다치게 할 적정이에요?
0: 그러고 보니까 김우빈 씨랑 예 신민아 씨가 같이 나오는데 두 분은 커플로 안 나와요. 각자 다른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 멋진 것 같아요. 8316번님이 우리들의 블루스 제 인생 드라마예요. 이병헌님과 김혜자님의 마지막 연기 특히 잊을 수 없습니다. 허허 얘기하지 마요. 눈물 나니까. 와 눈물 난다 또. 김세령님이 예비 부부가 나온 드라마였죠. 신민아랑 선장님 김우빈 씨요. 정답 우리들의 블루스. 아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신민아 씨가 출연한 영화 시사회에 김우빈 씨가 또 참석을 했잖아요. 저 그거 보고 나도 머리 짧게 자를까 이렇게 왔잖아요. 아 뽐뿌 왔잖아. 잘라야 되나? 너무 멋지더라고.

아 드라마 다시 한번 봐야겠다. 아 눈물 나네. 저 F예요 여러분. T 아니고. 저 드라마 보고 꺼이꺼이 운다고요.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Bum bum bum. 여러분들이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9229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헤드트릭 한 거 봄?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알제리를 상대로 세 골이나 넣었어요. 우리 메시 형 이제 나이가 있어서 실력이 죽나 했는데 아직도 현역 중에 현역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터득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나이랑 상관없이 좀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 같아요. 와, 헤드트릭 알고 계시죠? 축구에서 헤드트릭은 이제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세 골 이상 넣었을 때 와입니다. 메시가 어제 헤드트릭 기록해가지고 독일의 미로슬라프 클로제 선수와 함께 월드컵 최다 득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또 아르헨티나 지난번에 이어서 우승하는 거 아닌가. 와, 이 기세가 한번 타지면 예, 무섭거든요. 궁금해집니다. 월드컵 기대 안 했는데 재밌어. 9229번님 디저트 세트 드립니다. 9182번님 사연도 소개합니다. 참외가 일본에서 인기인 거 봄? 우리나라의 노란 참외는 사실 일본 품종을 개량한 건데요. 최근에 이 노란 참외가 코리안 멜론이라고 불리며 일본으로 역수출되고 있다고 해요. 역시 맛있는 건 만국 공통인가 봐요. 코리안 멜론 짱! 하셨습니다. 야, 이게 거꾸로 돼야 돼. 멜론 드셔보셨죠, 여러분? 참외가 한 10배는 달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멜론 크기는 컸지 뭐. 노란 참외 진짜 맛있죠. 아, 딱 제철인데 예, 여름 동안 마음껏 즐겨보자고요. 세계적인 지금 과일 됐습니다. 구하나 파리버님 피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세요. 벤슨 분의 슈가 스윗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목소리에 기타 소리가 있어요. 벤슨 분의 슈가 스윗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박미주 님이 정선 산골마을의 경사란 거 봄.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 1리에 10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요. 그 주인공 아기는 심윤아 양인데요. 이곳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기관들도 현수막을 걸고 새 가족의 탄생을 축하했다고 해요. 윤아야, 모든 이들의 바람대로 건강하게 씩씩하게 쑥쑥 자라거라. 경사다 경사. 모든 어르신들이 진짜 멋진 기운이 네, 싹 돌 것 같습니다. 윤아야 태어난 거 너무 축하해. 박미주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3799번님 하이닉스가 이번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 제한 전면 철폐한다는 소식 봄. 지원자들의 성장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인재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20년 전에 제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회사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흐흐흐. 많은 청년들이 용기를 갖고 지원해보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야, 근데 이건 이건 뽑는 사람들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럴수록 뭐 가늠해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인터뷰에서는 모두가 최고의 모습을 보이니까. 야, 어쨌든 기대됩니다. 좋네요. 3799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천민지님 컵라면이나 커피컵 밑에 새겨진 응원 문구 봄. 한 고등학생 소비자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컵라면 바닥을 보면 응원의 메시지가 적혀있는데 작은 위로가 돼서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내일은 더 빛날 거야, 오뚜기처럼 일어나 등등. 컵라면도 먹고 힘도 얻고 좋은 일이네요. 하하. 이렇게 작은 이벤트 하나가 어느 날 일상에서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따뜻한 다정한 작은 이벤트들은 많았으면 좋겠다. 천민지님 부침님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사실 그 다정함이라는 게 굳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막 버티고 이겨내기 급급한 사회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 나의 성장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 보면 미울 수도 있고 이런 사회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다정함 너무 필요하잖아요. 너무 필요해. 내가 남들에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내가 실행하면 더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 T 그만하고 F DJ로 거듭날게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뜰차.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5: 어? 내 가방.
4: 두고 왔어?
5: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5: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5: 아, 오늘 재밌었다.
3: 와, 이거 봤어?
5: 야, 뭐해, 빨리 와.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5: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공익광고 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7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 진짜 다정함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라는.
2: 맞아요.
3: 맞아요. 근데 테디는 티 같다는 얘기는 있어요.
2: 배포 할 거예요.
3: 네, 하지만 테디의 티의 그 다정함도 좋아요.
2: 정말요?
3: 네.
2: 감사합니다. 네.
3: 아, 오늘 도로 위 정체가 많이 심하진 않은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동군포 부근 2, 3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반월터널에서 동군포까지 5km 구간이 정체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인데 42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방향은 잠실 일대 밀리고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지체인데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나서 일대가 밀려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광진구 한남동 일대가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은 홍지문터널 일대, 성산 쪽은 정릉램프 일대만 짧게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김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영 리포터 우리 오프닝에서 네. 로봇 이야기 했거든요.
1: 네네.
0: 이제 고래랑 대화도 할 수 있을 시간이 올 것 같다. AI 로봇이 하나 있어.
1: 네.
0: 그럼 어떤 기능을 넣은 AI 로봇 가지고 싶어요?
1: 저는 진짜 요즘 너무 바라는 게 이 뜨거운 놀이터를 대신 쫓아다녀줄 수 있는 AI 로봇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0: 아이와 함께 놀아줄 수 있는.
1: 네.
0: 야.
1: 위험한 거 다 받아주고
0: 와.
1: 친구들이랑 싸우면 가서 중재해주고
0: 어허.
1: 배고프다고 하면 물 꺼내주고.
0: 야. 피지컬 AI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아이를 케어하는 로봇은 진짜 어렵겠다.
1: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0: 이 병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예외성이 너무 많고 의외성도 많고. 어쨌든 네, 점점 우리가 로봇을 꿈꾸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니까
1: 네.
0: 진짜 미래 온 것 같아요.
1: 진짜 미래 온 것 같죠.
0: 예.
1: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 이렇게 새로운 게 올수록 아날로그 이 라디오가 진짜 엄청 귀중해져요.
1: 맞아요.
0: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AI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대구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0: 예, 여기까지 듣고 BGM 좀 깔면서 가요.
1: 생방의 묘미.
0: 민영 PD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지고 저희도 몰랐어. 뭔가 적막한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1: 뭔가 이상한데.
0: 네, 지금 틀어주세요.
1: 네. 네.
0: 그래, 여기 있어요.
1: 응, 맞아요.
0: 자, 일단은 일본 뇌염 경보 예, 발령이 됐는데 모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1: 네,
0: 근데 일본 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까지 검출이 됐군요.
1: 네, 일본 뇌염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서 전파되는 질환인데요.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발열이나 두통 정도로 끝나지만 만에 하나 뇌염으로 진행이 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앓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모기한테 안 물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1: 맞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해제 무렵부터 해 뜨기 전까지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게 좋고요. 외출할 때는 밝은색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0: 아하.
1: 또 가정에서는 방충망을 점검하고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행히 이 일본 뇌염은 효과적인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인 2013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접종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0: 예, 모기가 진짜 이거 너무 무서워요.
1: 무서워요.
0: 아, 무서워. 예방 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한 여름 우리 보내보자고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 동행카드가 오는 9월부터 운영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0: 기후 동행카드 사용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없어져요, 근데.
1: 네, 대신에 기후 동행카드와 정부의 K-패스를 통합한 새 상품 기후 동행카드 플러스가 오는 7월부터 도입이 됩니다.
0: 아, 놀래라.
1: 기존에는 기후 동행카드가 유리한지 K-패스가 유리한지 직접 비교를 해야 했는데요.
0: 예?
1: 서울시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두 제도의 장점

0: 점을 합친 통합형 서비스를 내놓았다고 해요.
1: 예, 그럼 이제는 어떤 카드가 더 이득인지 일일이 따져볼 필요가 없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기후동행 카드 플러스는 이용자의 월 교통비에 따라서 더 유리한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월 교통비가 6만 2천 원 미만이면 K패스 방식으로 이용금액의 20%를 환급받게 되고요. 청년, 청소년,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은 최대 53.3%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교통비가 6만 2천 원을 넘으면 기존 기후동행 카드처럼 추가 부담 없이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교통비를 적게 쓰든 많이 쓰든 알아서 더 유리한 혜택을 적용해 준다는 거군요.
0: 네, 다만 현재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요, 이 새 카드를 발급받은 뒤에 K패스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팀원이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는 7월 1일부터 발급과 이용이 가능하고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카드사 일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반면 이미 K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1: 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분들은 이제 새 카드 발급하면은 더 좋은 혜택 누리실 수 있을 거니까 등록 절차 꼭 확인하세요.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사람도 힘든 폭염, 반려동물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더위 많이 타잖아요.
0: 네, 실제로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높은 기온과 습도로 힘들어할 때는 충분한 식수와 그늘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 반려동물을 혼자 두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데요. 짧은 시간이라도 차량 안에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리고 또 산책시킨다고 그 뜨거워진 거리에 맞아요. 본인은 신발 신고 강아지는 그냥 다녀서 너무 어우 어떻게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반려동물은 이거 덥다고 뜨겁다고 말을 못하니까 보호자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0: 네, 또 여름철에는 모기와 진드기 활동도 늘어나기 때문에 심장 사상충과 진드기 매개 질병 예방에도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심장 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와 상담을 한 뒤 용법에 맞게 투여하는 것이 좋고요. 감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진드기 매개 질병을 예방하려면 외출 전에 진드기 기피제 요거 꼭 사용해 주시고요. 예. 외출 후에는 털과 피부에 혹시 진드기가 붙어 있진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무더운 여름 내 건강은 물론이고 반려동물 건강까지 꼼꼼하게 챙기자고요.
0: 이수키님이요. 저희 반려묘 꿍이 더워하는 것 같아서 추루 얼려서 준답니다.
1: 어허허, 좋겠다 꿍이는.
0: 특식이네요.
1: 예. 5033님이 우리 네 식구 중에 저만 무는 모기 힝 일본 내염이라니 더 무섭네요. 모기야 올해는 나 좀 그만 좋아해 주라. 꼭 많이 물린 사람들이 있어.
0: 저예요 저.
1: 아 그러니까.
0: 네. 정선영님도 방충망을 치고 창문을 열었는데 벌레가 들어온다. 혹시 방충망이 오른쪽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 있으면 틈이 생겨서 벌레가 들어온대요.
1: 아 그런 거야. 미신 아닌 거죠?
0: 아니 이거 진짜예요.
1: 진짜요?
0: 네네네. 방향 꼭 확인하셔야 돼요.
1: 김미숙님이 모기 시려 시려. 그래서 이제 인류가 모기를 퇴치할 방법을 네,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해보자고요. 깨알뉴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윈디시티의 와다다 친구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네, 지금 윈디시티의 와다다 친구 듣고 계신데요. 김지은님이 기후동행 카드 플러스 아직 확정 아니래요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찾아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아직 검토 중이라고 보도자료를 또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을 되려다가 지금 검토 중이라는 것까지 다시 정정해서 알려드립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소식 들려드릴게요. 안 돼도 저희가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반발한 퀴즈 바로 갑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결과에 상관없이 즐길 줄 아는 긍정적인 참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릴 거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 콜라 세트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했을 경우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저희 선물 챙겨 드릴 거예요. 오늘은 바나나 맛 우유 바로 쏘겠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좀 어렵죠?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좀 더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반반한 퀴즈 신청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옥수에서 부천까지 매일 함께 출근하는 결혼 6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을 몰래 제보하러 왔습니다. 제 남편은 자칭 아내의 타칭 강릉 토박이 뇌생남입니다. 사자성어, 역사, 언어유희 같은 언어 모든 분야에 유독 강해서 대화하다 보면 가끔 인간 백과사전 같을 때가 있어요. 오, 저도 퀴즈 너무 참고하고 싶은데 문제만 나오면 금붕어가 돼서 현실적으로는 남편이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과연 강릉 뇌생남의 명예는 지킬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진짜로? 아내분의 신청이었는데 남편분이 도전합니다. 자, 오늘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0: 들어오세요.
1: 밥 넣고 치킨도 먹자. 빠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아, 네. 옥수동 살고 있는 42살 최호준이라고 합니다.
0: 네, 호준님 반갑습니다.
1: 네.
0: 아내분이 대신 신청했는데 지금 어때요?
1: 아, 네. 이 라디오 통화 연결은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되고요.
0: 예.
1: 2년 전에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0: 예.
1: 사귈 때 그때도 이제 당신 여자친구일 때 테디가 저희 사연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0: 진짜요?
1: 네네.
0: 2014년
1: 8월 24일이었는데 저희가 친구로 알고 지낸 지 8년 정도 됐는데 8년 만에 이제 연인 사이로 바뀌어서
0: 기억나.
1: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좀 과소비하는데 그래도 내 친구야. 뭐 또 이 친구는 좀 이상한데 내 친구야. 뭐 이렇게 해서 친구 사이에도 발전하기도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주신 적 있어요.
0: 기억나요.
1: 네.
0: 저희 라디오 사연에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사연 몇 개 없어가지고. 아, 그분들이시구나.
1: 네.
0: 결혼 6개월 차군요.
1: 예, 올해 1월에 결혼했습니다.
0: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려. 너무
1: 감사합니다.
0: 두 분 어떻게 결혼하니까 더 나아요? 아니면 좀 아직은 좀 조정 중이에요?
1: 결혼하기 전부터 같이 이제 그 동거를 하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서로 또 마음가짐도 더 좀 책임감도 깊어지고 해서
0: 더 좋죠 뭐.
1: 서로 네, 행복한 신혼 보내고 있습니다.
0: 너무 좋네. 아, 호준님 아내분 지금 옆에 있을까요?
1: 아, 예, 같이 듣고 있어요.
0: 아, 그럼 화이팅 한번 들어야죠. 화이팅은 네. 해줘야지.
2: 아, 화이팅!
0: 지금 강릉 뇌생남 이제 인증해야 되는데.
1: 아, 네.
0: 본인은 어때요? 내가 좀 섹시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아, 예, 뭐, 평소에 반반한 퀴즈 들으면서 퇴근을 하는데,
0: 예.
1: 출근을 하는데,
0: 예.
1: 평균적으로 반 이상은 맞추는 것 같긴 한데
0: 좋아.
1: 제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많이 긴장이 됩니다.
0: 아, 그럴 수 있습니다만
1: 네.
0: 예, 내가 섹시한 거 한번 보여줍시다 우리 전국에
1: 네.
0: 한번 보여줍시다. 자,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호준님도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갑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정답만 할 기회는 한번 뿌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90 나누기 15는?
1: 6.
0: 정답. 온화하고 화목한 기운이 넘쳐 흐른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화기?
1: 에.
0: 정답. 두물머리 핫도그, 바이크 카페, 해장국 이 유명한 경기도의 구는? 무슨 해장국이죠?
1: 양평군.
0: 그렇지. 정답. 그대는 너무 달라요. 내가 본 어느 눈빛보다 날 기대하게 해. 노래가 좀 미안합니다. 논스톱 OST예요. 이 노래를 부른 배우는?
1: 한예슬.
0: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아홉 가진 놈이 하나 가진 놈? 하나 둘
1: 부러워한다.
0: 오, 정답. 통장 잔고가 없어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대출 통장은?
1: 마이너스 통장.
0: 정답.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이 대사가 나온 장난감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영화 제목은? 하나
1: 토이스토리.
0: 정답. 엄지손가락을 영어로 하면?
1: 썸.
0: 정답. 후백제를 건국한 왕은? 하나
1: 전환.
0: 오하, 정답. 자, 마지막 트레몰로 주세요. 트레몰로. 2016 북중미 월드컵에 첫 출전을 해서 우승 후보 1위인 스페인과 무승부를 기록한 나라가 있습니다. 카보베르데가 위치한 대륙은? 하나 둘
1: 아프리카.
0: 정답! 만점 나왔습니다! 강릉 내 생남. 와, 호준님 만점 나왔어요.
1: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와, 아니 어려운 문제 중간중간 있었는데 다 맞췄어. 견원 어떻게 맞힌 거야? 야,
1: 아, 역사를 좋아합니다.
0: 아, 나이스. 진짜 내 생각 맞네. 와, 저희 기본 선물에다가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까지 드립니다. 야, 만점 오랜만에 나왔어. 와, 5954번님이 와우, 강릉인 만점 하시면서 만세하셨고, 9009번님이 저도 서울 사는 강릉 남자인데. 강릉 내생남 화이팅! 아, 강릉 단오제도 많이 홍보해주세요! 라고. 단오제 또 유명하죠?
1: 이번 주말에 단오제인데 또 이번 주말에 제 생일이라서 안 그래도 와이프하고 강릉 놀러 갔거든요.
0: 정말? 거기 가서 백화점 상품 어떻게 좀 쓰세요? 아,

0: 너무
1: 강릉에는
0: 축하드립니다.
1: 백화점이 없습니다.
0: 아 죄송해요. 두 분 포함해서 10분께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야 만점자 호주님. 섹시하다. 섹시해. 아 오늘 기분 좋게 하루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네. 제가 평소에 좀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툴러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가끔 좀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 사연도 신청해주고 해서 자리 마련해준 와이프한테 너무 고맙고 항상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0: 지금 눈빛 바라보세요. 서로 눈 마주 봅니다. 마주 봅니다. 사랑해 하시면 됩니다.
1: 사랑해.
0: 아 좋다 좋아. 호주님.
1: 네.
0: 아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만점도 너무 축하드리고.
1: 네.
0: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 아 예. 테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감사합니다.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해요. 아침마다 같이 해요.
1: 네.
0: 자 보내드립니다. 안녕.
1: 안녕.
0: 아 만점자 나왔어. 기분 좋다.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0: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엄지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용광로 속으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유명한 이 영화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때 I will be back 이라고 말했다고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 그 대사는 다른 장면에서 나왔어요. 인공지능의 반란을 소재로 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SF 액션 영화 이 영화 레전드죠. 제목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터미네이터, 2번 코디네이터. 예, 둘 다 근데 엄지를 하지 만족했을 때. 한 분은 떠날 때고 한 분은 이제 만족할 때 좋다. 정답 아시죠 근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챙겨드릴 거예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2PM의 I'll be back. 오랜만에 듣네 이 노래 듣고

0: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실제론 90점 맞았는데 100점이었다. 한 명한테 고백받았는데 인기 엄청 많았다.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많이 부풀리죠. 그런데 반대로 예전의 자신을 기꺼이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 뒤 배우자가 늦잠 좀 자지 말라고 하면 지금 완전 일찍 일어나는 거야. 예전엔 눈도 못 떴어. 실제 실험도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공부 기술 훈련을 시켰더니 실제로 달라진 게 없는데도 훈련 전이 지금보다 엉망이었다고 기억하더라. 셀프 평가, 셀프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 요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2: 아빠!
3: 엄마!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더불어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용광로 속으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SF 액션 영화의 제목, 정답은 바로 1번 터미네이터였습니다. 노승현님이 1번 터미네이터용 2PM I will be back 안무에도 엄지를 세워 올리는 안무가 있었죠? 하시면서 오, 이거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하나 공구번님이 1번 터미네이터, 저는 철강공단에서 쇳물 녹이는 작업을 하는데요. 처음 터미네이터 봤을 때 직업병인지 와 진짜 뜨겁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지, 온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거기 터미네이터가 이제 완전히 예, 액체로 변하는 순간이니까. 아,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다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MBC의 박보검 씨한테는 사과해야 될 바보검, 아니면 바빠고
1: 바보고.
0: 예,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예. 네.
0: 다행히도 네, 박보검 씨의 열혈 팬들이
2: 네,
0: 예, 가만히 있었습니다.
2: 아, 다행입니다. 예, 예, 못 들으셨나 봐요.
0: 사과하세요. 근데 사과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2: 미안합니다. 예, 유감 표현하겠습니다. 예.
0: 어떤 수식어 좀 갖고 싶어요, 이준 네, 아나운서는?
2: 저는
0: MBC의 뭐 아들?
2: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일개 직원.
0: 일개 직원. 그냥 MBC 직원.
2: 일개 노비.
0: 일개 노비.
2: 일개 노비로.
0: 알겠습니다.
2: 예, 네, 일개 노비로 해주세요.
0: 이준.
2: 어, 테디도 얘기해달래요. 테디도.
0: 뭐요?
2: MBC의 뭐.
0: MBC의 뭐?
2: 네. MBC의 뭐.
0: MBC가 날 안 챙기는 느낌이에요. 아, 이게 느낌이 들어요. 제가 들어갈 텐데.
3: 왜?
0: 안 챙기는 느낌이 드는데.
2: 아니에요. 아니야.
0: 예, 우리 MBC 잘 계약하고 지내요.
2: 그럼. 그럼 잘하고 있잖아요.
0: 저 못하면은
2: 네,
0: 장수 DJ.
2: 장수 DJ.
0: 아,
2: 어.
0: 장수 DJ가 진짜 되고 싶어.
2: 그 그거 주지 않아요? 그 마우스.
0: 그렇죠. 브론즈, 골든, 실버, 브런치, 골든 이런 거 다 있는데.
2: 그 있잖아요, 그거.
0: 아, DJ는 너무 오래오래 네, 하고 싶은데.
2: 네.
0: 아침은 여러분 아침에 꼭 저를 봐야 되겠어요.
2: 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0: 저는 MBC 라디오에 있을 거예요. 근데
2: 네, 네. 이해합니다.
0: 뭐, 시간대는 좀 네,
2: 원래 저녁 DJ이셨잖아요. 예전에는 꿈꾸라 할 때는.
0: 저 저녁에 가면 나 진짜 날아다녀 진짜로. 아침에 나 지금 보여줄 게 없어요, 여러분.
2: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0: 언어유희.
2: 네네.
0: 시작해볼까요?
2: 네. 자, 목요일은 복습하는 날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신지 검사 한번 해볼게요. 퀴즈 내드릴 테니까요. 가볍게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0: 네. 복습 갑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발라더 테이는 요즘 기분이 정말 좋은데 그 이유는 1번 라디오만 틀면 자신의 노래가 나오기 때문이다. 2번 라디오만 틀으면 자신의 노래가 나오기 때문이다.
0: 예시 너무 기분 좋다. 진짜 이러면 너무 기분 좋고.
2: 열 곡이 다 테디 노래인가?
0: 그러면 이제 난 거기 네, 아들로 들어가는 거지.
2: 아, 그렇죠, 그렇죠.
0: 어느 방송사인지 모르겠지만.
2: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거구나.
0: 열 곡을 다 튼다? 네. 그럼 그 PD는 진짜 날 사랑하는 거야.
2: 진짜, 진짜. 네. 네.
0: 정장 입고 트는 거야.
2: 듣고 있죠? 예. 자, 틀면, 틀으면 여러분.
0: 틀면과 틀으면 중에 옳은 네, 표현 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십시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맞히신 네, 분들은 저희가 특급 칭찬 드려요.
2: 특급 칭찬이야.
0: 볼 꽂고 있어요, 저희 지금.
2: 특급 칭찬이야?
0: 여러분들이 특급 칭찬 받을 만한 분들밖에 없어요.
2: 아,
0: 미니로
2: 네,
0: 한 분 빼고.
2: 한 분 누구지?
0: 한 분 더 일부러 틀린 것 같아.
2: 아, 이름 얘기해달라고. 네, 혹시
0: 일부러 틀린 것 같은데
2: 네,
0: 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네, 다 정답만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답 발표해 주시죠.
2: 정답은 1번 틀면입니다. 틀다의 어간인 틀에 리을 받침이 붙어있죠.
0: 예.
2: 이렇게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어간 뒤에는 연결 어미로 음연 대신에 면을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가지고 틀음연이 아니라 틀면으로 쓰셔야 되고요. 또 비슷한 예로서

0: 좋아요.
1: 칭찬해요. 두 번째 문제 갈까요?
0: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열애설이 난 휘준과 태수는 교제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사실은 1번 복숭아뼈에 있는 점까지 알 만큼 각별한 사이다. 2번 어떻게 할까?
1: 보이겠지.
0: 그러네.
1: 복숭아뼈는 왜?
0: 그러네. 그냥 보이네.
1: 양말 벗으면 보이는 거 아니야?
0: 맞네. 자, 2번 복사뼈에 있는 점까지 알 만큼 각별한 사이다.
1: 아, 복숭아뼈와 복사뼈. 네. 여러분,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숭아뼈와 복사뼈 중에
0: 미안합니다. 네.
1: 네, 어떤 표현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네. 알고 계신가요? 요건 또 완전 정답 맞추기가 또 쉽지 않았었어요. 네. 자, 그렇지. 김미숙님이 2번 네. 이렇게 또 보내주고
0: 좋아요,
1: 계신데
0: 좋아요.
1: 그것도 맞아요. 맞아. 정문재님도 2번이라고 또 보내주고 계시고.
0: 네. 2번 하나만 보냈어요.
1: 이수키님은 복숭아뼈라고 이제
0: 그냥
1: 그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 네. 정답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정답이 따로 있거든요.
0: 네.
1: 정답 발표해 주시죠.
0: 하나씩 보냈어요. 불편하다.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 예.
0: 정답은 복숭아뼈, 복사뼈. 둘 다 맞아요.
1: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0: 맞아요. 네. 발목 복원의 안팎으로 둥글게 나온 뼈를 뜻합니다. 복사, 이 복사라는 게 복숭아의 옛말이자 줄임말이에요. 원래는 복사뼈만 표준어였는데 2010년에 복숭아뼈도 표준어로 인정이 됐습니다.
1: 야, 그래서 2651번님이 받고 싶다 특급 칭찬하면서 둘 다 정답 뭐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0: 네. 네,
1: 이리 오세요. 칭찬해. 자, 세 번째 문제.
0: 꼬집었어.
1: 갈까요?
0: 자, 해장국집을 개업한 호경은 메뉴판을 적다가 만추법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중 표준으로 쓴 건 뭘까요? 1번 북어국 12,000원, 2번 북엇국 12,000원.
1: 네.
0: 네, 시옷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1: 북어국, 북엇국.
0: 네.
1: 예, 발음은 다 북엇국인데 표기를 할 때 어떤 게 더 옳은 표현인지.
0: 네.
1: 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어국, 북엇국.
0: 네.
1: 자, 많은 분들이 또 정답만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하, 좀 뒤늦게 지금 둘 다라고 보내주신 분은 지금 늦었어요.
0: 지금 둘 다를 보내주고요.
1: 지금 둘 다는 일단 오답이란 걸 알려드리면서
0: 또 꼬집어야 돼. 또 꼬집어.
1: 이건 다른 쪽 꼬집니다 이제.
0: 네.
1: 자, 여러분들 정답만 보내주고 계십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0: 아, 그럼 가겠습니다.
1: 정답 발표하시죠.
0: 정답은 2번 북엇국이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시옷을 넣는 건가 마는 건가 이게 관건이었는데요.
1: 예?
0: 사이시옷 규정은 어렵기 때문에 좀 이제 간단히 좀 얘기해드리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될 때 사이시옷 쓴다라고 이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가지고 북어어로 이제 모음으로 끝나고 발음은 북엇국, 북엇국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뒤에가 꾹이에요. 꾹!
1: 꾹!
0: 된 소리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어가지고 북엇국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1: 맞습니다. 아유, 8008님도 이제 칭찬 받고 싶다고 하시니까 북엇국 이렇게 맞춰주셨네요.
0: 네.
1: 오세요, 일로 오세요.
0: 칭찬해.
1: 자, 여러분들 다 볼을 꼬집히면서
0: 네.
1: 칭찬 받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아이, 저희가 저희 볼도 꼬집겠습니다.
0: 기준
1: 아나운서 칭찬해.
0: 너무 세게 들었어.
1: 지금 뭐 퀴즈도 푸시면서
0: 네.
1: 예, 수식어까지도 좀 정리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0: 네.
1: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범지도님이 테디는 MBC의 베개.
1: 뭔 소리예요? 아침인데. 야, 아침 발라드.
0: 아침에 재우네.
1: 웬 베개야?
0: 갑자기 재운다. 네.
1: 신은림님이 테디는 MBC의 대들보.
0: 대들보. 크긴 해요. 실제로 보면.
1: 그랬으면 좋겠는데.
0: 네.
1: 제가 실제로 크긴 큰데. 대들보 말하긴 해요.
0: 엄청 커요. 네.
1: 또 하나 보죠.
0: 0393번님. 휘준 아나운서 저녁 방송에 나오는 거 맞죠? 어제 저녁 먹으면서 TV 보다가 숟가락을 놓치 보냈다요. 바보검 때랑 너무 다른 말끔한 모습에 놀랬네요 라고.
1: 지금 읽으면서 또 바보처럼 놓칠 뻔했다요.
0: 놓칠 뻔했다.
1: 왜 애교하는 거야? 왜?
0: 박보검.
1: 여기 떨렸어요? 박보검이라서?
0: 떨렸어요.
1: 희진 아나운서가 네. 못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 눈에는 박보검 씨 못지 않게.
0: 나락 보내네.
1: 나도 말하면서 지금 두근두근하다. 두근두근해.
0: 아니야. 아이, 꼬지마. 예이. 아이. 아이.
1: 예, 헌칠합니다. 헌칠하고 네. 훈훈합니다. 우리의 비주얼 휴전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0: 네.
1: 박보검 씨가 부른 On My Way 이어드립니다. 조심해. 오늘 조심해요.
0: 조심히 갈게요.
1: 조심해.
0: 네,
1: 박보검 팬은 걸리지 마요.
0: 조심히 갑니다.
1: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0: 박보검 On My Way 듣고 왔습니다. 아, 왜 음악도 잘해요? 아, 다 잘하네. 잠시 후에는 MBC 양수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4부는 굿모닝 베이스볼 MBC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 야구 이야기들 생생하게 쭉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IS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7: 잠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0: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15분 43초 4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2: 네, 테디. 복사뼈도 맞고 복숭아뼈도 맞는 말이잖아요. 네. 제가 날씨를 해보니까 참 요즘에 비가 온다고 해도 맞고 비가 안 온다고 해도 맞는 그런 날씨입니다.
1: 아, 그렇네.
2: 예, 소나기 구름이 워낙 랜덤으로 또 국지적으로 지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작은 우산 챙겨 다니시면 잘 들고 나왔다 싶은 곳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은 남부지방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고요. 다시 낮부터 밤 사이에도 전국, 특히 내륙을 위주로 5에서 40mm 사이에 소나기 쏟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날도 계속 덥습니다. 오늘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는 체감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그 밖의 지방도 체감 기온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중부는 가끔 구름 지나고 남부와 제주는 흐리겠고요.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또 모레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와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0: 괜찮아요?
1: 컨디션은? 그럼요. 네네. 왜죠?
0: 아, 들어오실 때 뭔가 귀신처럼 슥슥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1: 하얀 옷을 입은 탓일까요?
0: 예, 하얀 옷 입고 들어오셔가지고 예, 아주 화사했습니다.
1: 화사한 귀신이네요.
0: 화사했어요. 자, 화사한 소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키워드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네. 하고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봉쇄, 두 번째 키워드 재건기금, 마지막 키워드는 이란과 월드컵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봉쇄입니다.
0: 개표소로 쓰였던 서울올림픽공원 경기장 시위대에 의해서 13일째 이제 봉쇄가 이어지고 있죠.
1: 네, 어젠 여당 의원들이 체육단체 경기장 진입을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아갔는데 결국 빈손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천준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핸드볼 선수 출신 이모경 의원 등이 어제 오전 경기장을 찾아가서요. 개표소를 출입하려는 게 아니라면서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훈련, 경기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목소리는 존중하 하지만 체육단체 활동을 막는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 체육회 활동 공간과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결국 경기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0: 네, 그제는 또 야당 의원들이 찾아갔었죠.
1: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가 중재했고 의원들과 방송사 취재진이 같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요. 한 여성이 출입문 손잡이를 부여잡고 막아섰고 의원과 심지어 다른 시위 참가자의 설득에도 물러나지 않아서 결국 진입 실패했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 예, 아시아 선수권대회 출전하는 펜싱 대표팀은 결국 장비를 챙기지 못하고 출국을 했습니다.
1: 네, 펜싱 국가대표팀 그제 아시아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출국했는데요. 올림픽 경기장 봉쇄로 우상욱 선수 등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원래 자신들이 쓰던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선수들이 쓰던 장비를 급하게 빌려서 출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네, 한편 대한체육회도 100일도 남지 않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업무를 보지 못해 난감한 상황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얼른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1: 네. 네,
0: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재건기금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 각서 공식 서명식
1: 열릴 예정이었는데
0: 이제 열렸죠.
1: 네.
0: 그래서 이 합의문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민간 기금 조성하는 방안이 담긴 걸로 또 전해졌었죠.
1: 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면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이란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서명식을 스위스에서 한 건 아니고 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과 저녁 자리에서 서명을 했다고 전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19일에 스위스에서 협상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어쨌거나 이후 양국은 60일 동안 이란 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협상 이어갈 텐데요. 이런 가운데 외신 보도가 앞서서

0: 나왔습니다. 이란 핵 문제가 최종적으로 원만히 해결되면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을 제공하기로 했던 건데요.
1: 야, 3천억 달러예요. 네네.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 큰 규모죠.
0: 예, 그렇습니다. 약 455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해요. 막대한 규모죠. 사실 이 이란 재건 기금 관련 구상은 지난달 말 뉴욕타임스 보도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걸프 국가들의 전후 이란 재건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걸프국들이 이를 위해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었는데요.
1: 예, 이후 외신들의 추가 보도가 또 이어졌죠.
0: 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카타르가 이 이란 재건 기금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이후 몇 주 동안 미국과 이란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고요. 이 이란 재건 기금은 민간 투자 수단이고 미국 정부의 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1: 예, 미국 정부가 돈을 대지 않는 민간이 네. 만든 기금이다. 와.
0: 네, 그런데 외신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뿐 아니라 한국,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이 이란 재건 기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주목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미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이나 제안이 온 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우선 미이란 양국 간 종전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 예, 그런데 이 이란 재건 기금을 두고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죠.
0: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란은 협상 관계자의 발언 등을 통해 미국이 피해 보상 의미로 기금을 조성하려는 거란 취지로 주장을 하는 등 이 이란 재건 펀드가 미국에 이란에 대한 전쟁 배상금이란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이란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사실상 깨고 민간 투자 형식으로 이란을 우회 지원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미국 안팎에서 나오는데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 비용을 동맹국들에 부담시키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됩니다.
1: 네, 그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재건 기금 조성이 루머라고 했다고요?
0: 네, 그 트럼프 대통령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프랑스에서 미국은 이란에 어떠한 자금도 투자하지 않을 거라면서 이란 재건 기금 조성은 루머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 미국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등과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영구 종료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며 국제 사찰을 허용할 경우에만 재건 기금 조성과 제공이 추진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미 이란 양측 서명 완료됐고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협상은 이어진다고 하니 이 이란 재건 기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이란과 월드컵입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 미국과 종전 협상 중인 이란이 참가를 했죠.
0: 그렇습니다. 이란은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 상대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야. 출퇴근 월드컵을 치르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조별리그 3경기 전부 미국에서 치르는 이란이지만 미국이 대회 기간 선수단에 1박 제한 비자만을 발급해서 선수들은 경기 전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경기가 끝나면 그날 바로 멕시코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이란 축구대표팀은 조별리그 장소를 멕시코로 변경해달라고 국제축구연맹 FIFA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대표팀 스태프 전원의 미국 입국이 허용된 것도 아니라고요?
0: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란 축구대표팀 선수단과 전력 분석관을 제외하고 트레이너 등 대표팀 스태프 10여 명의 입국을 끝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란 축구협회장 등도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첫 조별리그 경기 치렀죠?
0: 네, 현지 시각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뉴질랜드와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치렀고요. 접전 끝에 2-2로 비겼습니다. 경기에 앞서 선수들은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메흐디 타레미 이란 축구대표팀 주장은 월드컵에 도착한 순간부터 긴장했다. 긴장감이 있는 대회에선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경험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1: 예, 경기 시작 전에도 경기 중에도 경기장 안팎에서 현재 이란의 복잡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0: 네, 경기 시작 전부터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헤즈볼라는 필요 없다. 이슬람 공화국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위대는 FIFA가 정치적 상징물로 규정한 황금 사자와 태양이 그려진 옛 이란 팔레비 왕조 시절 국기를 흔들면서 이란의 공식 국기를 짓밟기도 했고요. 경기장에 이란 국

0: 국가가 올릴 때 일부 관중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선 정치와 축구는 별개라며 맞불 시위도 벌어졌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 아미르 갈레노에이 이란 축구 대표팀 감독은 우리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억압받는 팀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1: 아,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0: 네.
1: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오늘 핵심 한 줄, 미 이란 종전 양해각서 발효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네.
1: 그렇죠. 양승 기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예, 주말 잘
0: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1: 보내시고요.
0: 보내세요.
1: 투어스의 헤이 헤이 듣고 MBC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시작할게요.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도로 위로 사고가 좀 계속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 성수분기점 다 가서 사고 나면서 군자교 이전부터 성수까지는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내부순환로도 사근에서 성수 쪽으로 정체입니다. 또 녹천교 일대도 양방향 속도가 내려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천안 일대가 혼잡한데요. 천안 분기점 3차로와 5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 나들목부터 4km가 정체고요. 오산에서 남사까지 또 반대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일산 쪽 김포요금소 6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대에 혼잡하고요. 장수에서 서운까지 또 반대쪽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찾습니다. 우측 깊숙한 타국 갑니다. 넘어갑니다. 오 메시 한번 치고 슛 골 갑니다. 넘어갑니다. 슛 골 넘어갑니다. 골 넘어갑니다. 골.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난진 캐스터입니다. 예.
1: 격정적입니다. 격정적이에요.
0: 아, 예. 주접을 떨게 되네요. 아침부터.
1: 예, 2020 예. 굿모닝 베이스볼. 예. 예, 월드컵 볼 아닙니다, 여러분.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안녕하세요. 야구와 축구 사이에서 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김나진입니다.
1: 지금 예. 그럴만해요. 지금 야구 팬, 축구 팬 지금 난리 났습니다. 양쪽 다 보느라. 예. 북중미 월드컵이 진짜 뜨거워요.
0: 그러니까요. 예.
1: 축구 중계하듯이 또 오프닝을 해주셨는데 네. 경기 많이 보고 계신가요?
0: 네. 저도 그래서 그 테디 따라 왜 선글라스를 끼는지 알게 됐어요.
1: 왜요? 왜요?
0: 눈덩이가 푹푹 들어가서 잠을 못 자고 이제 새벽에 계속 축구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꼭 선글라스를 껴야 되겠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한수 배웠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미용 아닙니다. 저희 도수가 이거 벗으면 전 장님이에요 지금.
0: 아 그렇죠 그렇죠. 예예. 그렇죠. 예, 예.
1: 자 어쨌든 메시가 뭐 미쳤습니다.
0: 어제
1: 해트트릭 했어요.
0: 해트트릭 세 골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나이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봤더니 네. 부록이더라고요.
1: 부록이야. 생각보다 근데
0: 네, 미혹되지 않는 그 부록.
1: 근데 생각보다 노안이야. 좀 더 된 줄 알았어.
0: 근데 이제 하여튼 그 나이와 상관없이 예. 여전히 메시는 메시다. 그야말로 축구의 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스포츠도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요새 또 야구 또 김나진 캐스터 때문에 들을 때 네. 제 또래 선수들이 예. 엄청 지금 활약하고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40대까지의 그 전성기를 보이는 선수들이 많아지는 걸 봐서 예. 100세 시대에 맞춰서 선수 생명도 이제 뭐 20대 30대를 넘어 예. 40대까지 올라오는 거야.
0: 그러면 이제 부록은 기본이고
1: 기본일 것 같아.
0: 이제 지천명은 가야 지천명도 한 50은 돼야
1: 있을 것 같아 진짜.
0: 100세 시대니까
1: 100세 시대니까 와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죠? 해트릭하는 예. 메시도 있고
0: 맞아요.
1: 어때요? 월드컵을 이번에 보시고 강력한 우승 후보 국가 한 세 나라만 짚어주시죠.
0: 세 나라나요? 일단 그 아르헨티나
1: 진짜 무서워. 예.
0: 지난 대회 우승국이고 예. 진짜 그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메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전전 대회 이제 프랑스
1: 예.
0: 또 직전 대회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결승에서 맞붙었으니까 그렇죠. 이 두 나라를 빼놓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 의외에 또 한 나라 그러면 가시죠.
0: 대한민국으로 할까요?
1: 제 마음은 우승인데
0: 그러니까 마음만은 예.
1: 추천 받기에는 좀
0: 예예. 예. 그래도
1: 대한민국으로 할까요?
0: 큰 포부, 큰 나라.
1: 오케이.
0: 예, 그렇게 가시죠.
1: 아르헨티나, 프랑스, 대한민국 렛츠고. 예스. 파이팅입니다.
0: 보통 예. 무리하진 않는 성격인데 저도 예. 이럴 때는 한번 무리해 보겠습니다.
1: 근데 또 첫 승을 시작했으니까.
0: 첫 승 했잖아요.
1: 좋으니까.
0: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1: 기대해 보죠. 예. 한번 크게 커야지. 예. 자, 굿모닝 베이스볼. 이제 야구 얘기 갑니다.
0: 여러분. 웃지 않습니다.
1: 예, 웃지 않습니다. 야구 얘기예요.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도

0: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속 주간 MVP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활약했던 선수의 이름, 이유 함께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뭐 월드컵 맞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네. 축구 선수까지 지금 포함해서 MVP 한번 받아볼까요?
1: 아, 좋죠.
0: 예, 축구 선수 예. 포함해서 그러면 오늘은 뭐 베이스볼, 사커 다 합해서
1: 대통합
0: 통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예.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 경기 볼 때 먹으면 더 맛있는 홈런 과자 바로 쏘겠습니다.
1: 골 아니지. 예.
0: 아, 헷갈려. 네. 지금 헷갈려. 자, 하지만 야구 팬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스포츠 이슈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1: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아니,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입니다.
0: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가는구나. 축구가 들어가 있네요. 어쩔 수 없네요.
1: 들어가야죠.
0: 예.
1: 지난주 축구 보셨죠?
0: 보셨죠.
1: 예, 예. 보셨죠.
0: 봤죠. 네. 예. 봤죠.
1: 내일은 생방 딱 끝나면 딱 10시 경기거든요. 예. 멕시코전.
0: 예.
1: 어디 가서 보십니까?
0: 아. 집에서 봐야죠.
1: 아, 집에서.
0: 예, 집에서.
1: 사실 그게 최고긴 해요.
0: 예, 제가 일찍 일어나니까 예. 어디 걸어 다닐 힘이 안 돼요. 앉아서 쉬면서 보겠습니다.
1: 네, 예. 태양도 너무 뜨겁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아, 북중미 월드컵 진행 중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리 대표팀이 2대1로 체코를 이겼어요. 이러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0: 예.
1: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는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또 한 번의 도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굿모닝 베이스볼 시간이어서 대통합 말씀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0: 예.
1: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잘 해보면 저도 이번에 생각을 다시 해본 건데 야구, 축구가 동시에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라 얼마나 있을까?
0: 그렇네.
1: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0: 그렇다, 진짜 그렇다.
1: 근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 그리고 뭐 일본.
0: 아, 일본 있지.
1: 네, 일본. 그리고 멕시코 정도예요.
0: 아, 멕시코도 야구가 인기군요.
1: 엄청난 인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모든 스포츠가 다 인기인데 사실 야구보다는 다른 스포츠가 더 절대적으로 인기가 많고요.
0: 축구
1: 풋볼.
0: 생각보다 예.
1: 예, 많이 컸고. 예.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 스포츠 관련된 전공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5년째 네. 하고 있는데 네. 매년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야구파입니까? 축구파입니까? 근데 이제 4-5년 전만 해도 한 50명 전후의 학생들 중에 축구파가 한 7-3 정도로 우세했는데
0: 예?
1: 최근 야구파가 살짝 역전을 하는가 싶더니 올해 이제 얼마 전 종강을 했는데
0: 예.
1: 거의 비슷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0: 아, 정말요?
1: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내일 우리가 상대하는 멕시코 야구 축구는 어떨까? 그러니까 멕시코를 보면 지리적으로 미국과 가까이 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인기인 당연히 그 인프라
0: 그렇지.
1: 미국의 큰 인프라가 옆에 있으니까 바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구 같은 경우는 세계 랭킹도 7위, 자국 리그도 엄청나게 강해요.
0: 아, 그래요?
1: 네, 인기도 엄청납니다.
0: 미국으로 다 가는 줄 알았어.
1: 그런데 이제 멕시코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로 많이 진출을 하고
0: 많이 가니까
1: 예, 그 밑에 약간 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0: 예.
1: 그러면서 엄청나게 실력도 있고 그리고 국제대회도 보면 2023년 WBC에서 4강 신화도 썼습니다.
0: 세구나.
1: 예. 그리고 축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피파 랭킹도 이제 14위권이고
0: 늘 상위권이죠.
1: 네, 늘 상위권.
0: 네.
1: 그리고 월드컵 별명이 있습니다. 16강 단골손님.
0: 아하.
1: 갔다 하면 16강 가요.
0: 그렇죠.
1: 예. 근데 반대로 약간 16강 귀신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갔다 하면 16강에서만 떨어져. 16강만 가는데
0: 넘기가 쉽지 않아.
1: 예. 근데 이번에는 개최국이잖아요.
0: 예.
1: 그리고 또 이제 멕시코의 홈이고 사실 내일 우리와의 경기가 있는데 K-팝이 멕시코에도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0: 그렇죠. 어마어마한 인기예요.
1: 맞죠?
0: 남미에서. 예.
1: 네, 남미 쪽에.
0: 예, 어마어마한 인기예요.
1: 네, 그래서 체코랑 우리나라 하는데 멕시코 팬들이 우리를 응원하더라고요. 근데 내일은 적으로 만나니까 또 다르죠.
0: 다르죠.
1: 다르죠, 내일은.
0: 아, 이건 다르지.
1: 예, 네, 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이 적이 되기도 하고 아하. 바뀌기도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1500m 이상의 해발고도 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멕시코는 남쪽으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축구 강국의 영향을 받아 축구가 잘 발달하고 북쪽으로는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의 영향을 받아서 야구 역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야구와 축구가 모두 인기 있는 우리나라 같은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굿모닝 FM 청취자들한테도
0: 네.
1: 궁금합니다. 야구파 축구파이신지.
0: 예. 그러니까요. 원래는 야구 잘 몰라요 하시는 청취자들 많았거든요. 근데 김나진 캐스터랑 이제 굿모닝 베이스볼 하면서 예. 야구에 관심이 엄청 생기셨다는 분들도 많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많이들 관심을 갖고. 아, 이것도 까먹으실까봐 혹시나. 제가 까먹을까봐 야구.

0: 배구는 우리가 또 국제대회에서 이전 전승이었거든요. 예. 멕시코를 상대로.
1: 그렇지.
0: 근데 축구는 월드컵에서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1: 말하지 마요.
0: 아!
1: 아 말하지 마.
0: 아 이런. 아 야. 다음.
1: 예. 예. 현재의 삶은 되지. 아,
0: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
1: 네. 기억나. 어릴 때에도 우리 선수들 사이로 다리로 공 끼어서 점프하고 막
0: 블랑코
1: 하. 너무 치욕스러웠잖아요.
0: 아 미국 월드컵이었나.
1: 네. 네.
0: 94년.
1: 아, 진짜 잘하긴 잘하더라. 예. 네. 아 이 개인기 축구에 저희가 좀 약한 느낌이 있는데.
0: 어, 맞아 정확해요.
1: 예. 네. 아, 이제는 매칭 잘하니까 1대1 잘하니까
0: 이길 수 있어요.
1: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저는 야구랑 축구 둘 다 좋아하니까 이제
0: 예
1: 멕시코와의 경기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응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아축저야입니다.
1: 아축저야.
0: 예. 이것도 이제 전 이야기를 받아서 스포츠 팬들이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1: 맞아.
0: 예. 아침에는 축구, 아축, 저녁에는 야구, 저야. 예, 아축저야를 마음껏 즐기고 있는 거죠.
1: 진짜 건강하다, 건강해.
0: 너무 건강하지 않습니까?
1: 너무 건강해.
0: 예, 딴 거 안 하고, 예, 사고 안 치고, 좋습니다. 예, 정말 네. 스포츠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여기 상암 경기장에서 저녁 축구 경기 생방으로 서 시간 정도 하고 연장 가는 경기를
1: 예.
0: 그리고 저 일산 넘어가서 메이저리그 새벽 2시인가 그 경기를 하면서 한 7시간 정도 일했던 적이 있어요.
1: 와,
0: 그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1: 힘드셨겠다.
0: 예, 발음도 잘 안 되고 뭐 테디도 당연히 그런 경험 전국을 떠돌면서 하셨겠지만
1: 예. 예.
0: 근데 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정신력으로 버텼는데 스포츠 팬들은 그냥 정반대입니다. 이건 일하는 사람 이야기고 스포츠 팬들은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지.
0: 그러니까.
1: 그렇죠.
0: 예, 그냥
1: 누리세요.
0: 돼요.
1: 누리세요.
0: 예. 예,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예.
1: 이런 날이 없어요, 잘.
0: 그러니까요. 이런 날이 없다는 말씀이 딱 맞아요. 시차가 어긋나면서 월드컵은 좀 이제 아침에 즐기고 저녁에 야구를 즐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한번 좀 더 들여다봤더니 늘 월드컵이 있는 해는 야구 팬들이 확 줄었어요.
1: 아.
0: 근데 많게는 직전해보다 20% 가까이 야구 팬 관중이 훅 줄어들었습니다.
1: 아, 정말.
0: 근데 그때 20%는 좀 과한 경우, 과했다기보다 이게 한일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아 그럴 수밖에 없죠.
1: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0: 네, 근데 다른 해도 시차가 다른 뭐 독일 월드컵이라든가, 뭐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라든가 이때도 야구 팬들이 확 줄었어요. 전해에 비해서. 그래서 아 야구가 이제 인기가 월드컵 때문에 확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주말 관중을 한번 봤습니다.
1: 예.
0: 봤더니 어? 이게 웬걸? 지난 주말 관중이 평균 관중과 비슷해요.
1: 아, 안 빠졌어. 안 빠졌어.
0: 네, 안 빠지고 오히려 조금 평균 관중은 더 늘었어요.
1: 귀여워.
0: 네, 그래서 평균 19,000여 명이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청률도 계속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KBO 리그가 대단해졌다. 물론 이제 지난 주말만 월드컵 시작한 이후에 첫 번째 주말만의 수치를 본 것이긴 하지만 또 어제 문자 하나 받았어요. 최소 경기 600만 관중을 돌파했다.
1: 와.
0: KBO에서 월드컵 기간 중에도
1: 어마어마하다.
0: 예, 이런 인기가 계속 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0: 제가 이제 학교도 나가고 하니까 딱 봤더니 아침에는 이제 학교 가서 공강 시간에 축구보다 하교하면 야구 보고 직장인들은 PC로 몰래 월드컵 예. 보다가 이제 끝나면 야구장 가고
1: 그렇지.
0: 예, 퇴근하면 야구 이렇게 되는 일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해집니다. 굿모닝의 뱀 청취자 여러분
1: 예.
0: 축구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뭐 이 질문들을 계속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1: 지금 약간 물어보고 싶은 타이밍이긴 해요. 그죠?
0: 그죠?
1: 둘 다 너무 이게 사랑받는 지금
0: 네.
1: 시기이다 보니까 아축 저야 딱 맞다 지금. 이 응원하면서 또 음식 먹는 그 재미가 있는데
0: 네.
1: 아침과 또 저녁의 음식 스타일도 좀 다르잖아요.
0: 이건 테디가 전문 분야 아닙니까? 저녁은 일단 치킨이죠.
1: 저는 전문이 없어요. 저는 아침에도 삼겹 먹을 수 있어가지고
0: 네,
1: 저녁에도 샐러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이 아닌데 어떠세요? 아침에 뭐 드세요?
0: 뭐 저녁엔 치킨에 조금 이 드링킹을 하시면
1: 네.
0: 아침엔 좀 이제 해장하시면서 보는 거죠.
1: 해장의 월드컵.
0: 해장 월드컵
1: 좋은데. 해장국 월드컵 좋은데요?
0: 해장국 월드컵. 네. 역시 네이밍이
1: 해장국 월드컵. 네,
0: 그래서 이제 테디라는 브랜드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1: 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말씀하신 거 정리만 했는데. 자 마지막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가시죠.
1: 예, 예.
0: 본연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키워드는 반가워 어서와입니다. 순위 싸움 너무 치열한 그 KBO 리그 계속되고
1: 그러니까.
0: 있는데요.
1: 예.
0: 저는 반가운 게 이런 게 제일 반가워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각 팀들한테 천군 만마가 정말 돌아왔습니다. 순위 싸움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먼저 2024 신

0: 신인왕 출신의 두산 불펜의 김태견 선수. 이게 올 시즌 마무리 투수로 시작을 했는데 4월 말에 부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어깨를 다쳤거든요.
1: 아이고.
0: 예, 근데 지난 수요일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 부상 있던 사이에 마무리 투수 이영하 선수, 베테랑 이영하 선수가 이렇게 공백을 메우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줘야죠. 잘하던 선수 야 다시 내려가 이럴 수도 없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8회는 김태경, 9회는 이영하에게 맡긴다 이렇게 두산의 불펜이 정리가 되면서 두산의 불펜이 강해졌습니다.
1: 강력해졌습니다.
0: 그러면서 5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1: 예.
0: 이렇게 반가운 불펜이 돌아온 거고요. 또 이제 2024 신인왕 출신의 김태경 선수가 돌아왔는데 지난 시즌 신인왕이자 골든글러브 수상자 안현민 선수, KT의 안현민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1: 예.
0: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는데 62일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2타점 올리고 그제 어제도 안타 때려내고 했었는데 사실 그 내가 빠졌는데 팀이 그 나 없이도 잘하면 좀 그렇잖아요.
1: 약간 서운할 거야.
0: 근데 KT는 진짜 그랬어요. 안현민이라는 사람이 없는데도 잘했어요.
1: 잘했어.
0: 팀 타율 1위. 근데 이제 더 잘하게 되는 거죠.
1: 멋지다.
0: 그래서 선두 LG를 지금 이제 턱 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 말씀드린 이 두 선수가 속해 있는 팀 두산과 KT의 수원 시리즈가 지금 진행 중인데
1: 예.
0: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두 선수 모두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또 마지막으로 삼성 김영웅 선수 이제 복귀합니다. 예. 일단 계획은 내일까지 그 퓨처스에서 좀 가다듬고요. 감각 끌어올리면서 다양한 포지션을 또 소화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삼성 팬들이 이 김영웅 선수 정말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요 김영웅 선수의 복귀도 많이 반길 것 같습니다.
1: 예.
0: 세 선수가 모두 젊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야구의 현재이자 미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또 순위 싸움, 상위권 싸움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 이제 더 이상 부상 없이 쭉쭉 좀 날아오르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뭐 누구보다 선수 본인이 다시 복귀할 날 기다렸을 것 같은데
0: 네.
1: 멋지게 날아오르길 바랍니다. 부상 없기도 바라고요.
0: 네.
1: 한 주간의 프로야구 소식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0: 예.
1: NCT 드림 헬로 퓨처 띄워드릴 거거든요. 이 노래 들으시고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 이번에는 축구 선수 포함입니다.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NCT 드림 헬로 퓨처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신 주간 MVP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795님 삼성 프랜차이즈 스타 구자욱 선수요. 어제 팽팽한 0대0에서 9회 말 끝내기 3루타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582일 만에 끝내기라고 하더라고요.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삼성 라이언즈 최초 8만 루타 기록도 축하해주세요.
0: 야, 끝내기가 2582일만.
1: 와, 본인 개인으로서도 정말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9723번님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전민재 선수를 추천합니다. 와. 첫 그랜드 슬램 달성 감동이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
1: 와, 롯데도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0: 올라오나?
1: 예. 5192번님 제 마음속 MVP는 대한민국 골키퍼 김승규 선수입니다. 어허. 홈런과 잡 먹고 멕시코 선수들 슈팅도 다 골대 넘어 홈런 가자!
0: 그렇지.
1: 아, 김승규 선수 멋있어요. 다 막더라고. 야.
0: 다 막고 예. 상대방 선수들 이제 할 때는 진짜 우리 김나진 캐스터가 넘어갔습니다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 선수는.
1: 네, 그러네요. 진짜. 네.
0: 슈 넘어갔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1: 네.
0: 송정헌 님께서 이번 주 월드컵 MVP는 아프리카 카보베르데의 보지냐 골키퍼요. 아, 이 선수 대단했어.
1: 아, 정말.
0: 강력한 우승 후보 스페인을 상대로 월드컵 사상 첫 승점을 얻어냈는데요. 보지냐 골키퍼의 철벽 방어가 1득 공신이었습니다. 40살의 노장 골키퍼인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1: 와,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0: 스페인은 최고의 창이잖아요.
1: 맞아요. 네. 온몸으로 다 막으면서 봤는데 저는 하나 꽂힌 게 네. 그 SNS 팔로워 수가 실시간으로 오르더니 1000만을 넘겼어요.
0: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하루 만에 300만 넘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1: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아, 너무 대단해.
1: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죠.
0: 아, 네. 옛날 골키퍼의 칸이 올리버였었는데 네. 이번에는 보지니아 선수네요.
1: 아, 대단했습니다 정말.
0: 자, 이렇게 모두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에 선정이 되신 겁니다. 모든 분들 홈런 가자 선물로 드립니다.
1: 골.
0: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볼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이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 태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0: 지난주에 우리 나진 아나운서가 또 쓰신 책의 명언을 또 알려주셔가지고
1: 예.
0: 그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1: 아유,
0: 그래서 직접 구입해서 읽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1: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0: 9336번님이 예. 나진 작가님 책이 어제 도착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술술 넘어가네요.
1: 아 그런가요?
0: 나진 작가님 다음 책 기다릴게요.
1: 아, 제가 두 번째 그렇습니다. 책을 쓰긴 썼는데
0: 예.
1: 그 뒤로 절필을 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0: 포기할까 망설이는 나에게
1: 포기해 버렸어요. 그냥
0: 너에게인가요? 나에게인가요?
1: 아,
0: 나에게죠.
1: 너에게 포기할까 망설이는 나에게.
0: 예. 아 너에게. 아 이거를 이제 본인한테 돌려서 다시 포기할까 망설였던 나진 작가님
1: 예
0: 다시
1: 맞습니다.
0: 펜을 잡으시지요.
1: 네.
0: 9870번님도 나진 아나운서님 책 구입해서 자기 전에 읽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책에서 나진 아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1: 아 제가 조금 많이 힘들 때 이거 썼었는데 예, 그래도 좋은 말들 종종 있습니다.
0: 네.
1: 예,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읽어주셔서. 예.
0: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하죠. 최상구님이 두 분 내일 한국 대 멕시코 스코어 예측 부탁드립니다.
1: 전 앞에서 무리했으니까 1대1 가겠습니다.
0: 1대1.
1: 1대1.
0: 예, 저는 다시 한번 2대1 가겠습니다.
1: 아 이런 제가 뭐가 돼요 여러분.
0: 누가 이인지는 얘기 안 했는데요.
1: 아 그런가요? 아 이러면
0: 아 당연히 한국이죠.
1: 아,
0: 자 같이 외칠게요. 해버그.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우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4: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남다이소.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